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대학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를 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약품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우리 소개해드릴 새 약은 건내보신환이라는 약입니다. 건내보신환 하면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건내보신환은 다릅니다. 뭐이 다른가 보면은 하나는 좀 역사적인 약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이 1771년도 이때 건중 황제가 우리 그 청나라 되죠. 예, 청나라 때 건중 황제가 지방에 시차를 갔다가 아주 극도로 피로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쓰러지니까 무슨 병인가 난리 났죠. 예, 인사불성이 되고 사람 뭐 알아보고 이러니까 공의뿐만 아니라 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난신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명한 의사가 처방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근신탕이라고 예, 25가지 중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약을 쓰고 그렇게 이름 있는 이 공의들이 다 처방하고 치료해도 안 되던 게 이 약을 세첩 쓰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건신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약으로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건신탕이라는 25가지 중약을 우리 제약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약을 만들어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신발 같은 것도 보쇼. 신발이 뭐 장마당 가도 있고 유명한 이런 핀팔店에 가도 있고 신발은 다 있지만 우리 유명한 브랜드 신발을 신는 거 하고 일반적인 신발을 신는 게 그 편안함과 그 다음에 그 오래가는 거라든가 이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하물며 약은 더 그렇습니다. 약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이라지만 제약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내보심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제약공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동 뚱어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뚱어어죠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내보심환입니다. 동화아교 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양치라는 게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신제도가 있고 약을 이 성분이 25가지 성분이 다 들어갔는가 또 그 양을 보존했는가 좋은 약재로 들어갔는가 이거죠. 이런 관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동화아교 제약공장은 직공만 해도 3,600명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양치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오늘부터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내보신환은 그 약 자체나 그 다음에 처방이 유래된 역사적인 면에서 보나 그 다음에 이 약을 만들어낸 제약공장 측을 보나 아주 믿고 쓸만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0: 사실 저희들 회사에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우리 이미 소개해드렸던 연기 깡꾸복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순백시완도 그렇고 이게 다 일반 약들과 다릅니다. 좀 특징이 있고 따라서 효과도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는 이런 효과를 보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약종 자체가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약이 좀 많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그 효능이 많습니다. 약종이 많이 들어가면서 효능도 많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이 쓰면 좋은가? 우리 건뇌보신환은 우리 약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우리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타나는 질병, 머리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우리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그렇고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도 그렇고 혈관성 치매도 그렇고 유전적인 인소로 오는 치매도 그렇고 술, 담배를 많이 해서 오는 치매도 그렇고 이게 다 뇌조직 세포가 줄어들고 굳어지고 뇌세포가 자기 기능을 잃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제일 초기 증상은 건망증입니다. 금방한 일을 자꾸 잊어먹고 이 기억력이 많이 내려가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어찌다가 돈을 모아서 금가락지를 쌓아서 너무 그거 아까봐서 잘 꼬기꼬기 이렇게 쌓아뒀는데 어디다 둔 거 1년 넘어도 못 찾는단 말입니다. 너무 상심해야죠. 이럴 때는 예? 금가락지를 잃어버려서 상심한 것이 아니라 내 기억력이 이렇게 돼서 상심되고 앞으로 나는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많다 하고 상심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치매 걸리는 병이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바로 건망증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면증. 이런 분들 보면은 다 실면증이 있습니다. 초선에 길고도 사풀들이 조금 자고는 밤중에 깨나면 잠을 들 수 없단 말입니다. 예? 잔다 해도 꿈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분들 보면 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심질몰라이 다 생깁니다. 목이 이제 쫓겨온 것처럼 계속 불안하고 두근다근 심장이 빨리 뛰고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쪼보, 펑찬, 스싱 쪼보, 펑싱 쪼보 다 나타나죠. 이런 쪼보뿐만 아니라 신동고수도 나타나고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뒷가슴이 개우고 이런 분들 이걸 우리 중에서는 신지라고 말합니다. 예? 또 이런 병이 나타나기 전에 또 어떤 병이 나오는가 골가병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2: 네 오늘 이제 들으려다가 새 약을 광고를 하는데 이 약이 별로 내게 우리 어머니께 별로 합병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어머니 전화는 지금 어떤가 하면 예, 치매 왔습니다. 치매 와서 예, 야 사람 영 못 살게 굽니다. 그래도 네. 누구 가도 무슨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도 묻기만 하고 자꾸 바깥은 나가고 이런 전화인데 이 약은 내 들을까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께 맞는가 문의 합니다.
0: 예. 치매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치매라는 거는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2: 그렇지.
0: 그렇게 해서 네. 치료를 포기하면 빨리 더 병이 진행되고 사망했거든요. 치매 초기에는 이 약을 쓰면 효과가 좀 확실하게 알기고 그 다음에 치매 걸린 지 오래된 분들도 그래도 쓰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치매에 오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쓰는 게 좋겠습니다.
2: 야, 이, 잘 들리지 않아?
1: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 외에 이런 분들 보면은 이 콩팥이 허한대로부터 오는 게 대부분 치매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고가병뿐만 아니라 비뇨기계통 질병이 그다음에 신경계통 이게 다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될 게 치매가 왜서 오는가.

0: 이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예, 저 그런 노시 사이에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런 데다가 예, 도망쥐 심하세요. 예, 그리고 손발이 마대고 예, 머리가 흐릿터분하고 더구나 열압도 소리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머리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이제 들어볼까? 별로 내게 맞는 것 같은데 맞겠습니까? 건망증이 심합니다.
3: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는 벌써 노바이스 빙변이 와서 예, 뇌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런 말을 쓰신다 할 땐 기억력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 기억력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다 실면증이 있고 신경쇠약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 쓰는 약입니다. 쓰십시오.
2: 그래, 한 가게 얼마입니까?
3: 예, 한 가게 498원입니다. 예,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되고, 이게, 수미왈입니다. 이 녹달청이 요렇게 만든 약이 한 통에 15알씨 들어가서 한 번에 꼭 한 봉지씩 잡수면 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3: 예, 잡수기도 편한 알겠습니다. 약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배달 받고 조금 쓰겠습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네. 일단 잡수는 방법은 제가 후에 말씀드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건네보신환을 꼭 써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이런 건망증도 좋고 치매도 그렇고 머리 어지럽다, 수면 장애가 있다 이런 분들 딱 건망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머리 어지럽고 잠이 아여고 신경쇠약이 걸려서 뭐 병원에 가면은 다 신경성 뭐 심장병이다 신경성 위병이다 신경성 실면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심장도 두근다근 떨리고 그 다음에 귀에서 소리도 나고 골가병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때 하루라도 빨리 치료한다 할 때는 그런 치매 것은 가지 않습니다. 조기 치료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제약공장 자체부터 우리나라 양치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동아지약 산둥둥어어저 제약공장에서 만든 이름 있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약 성분 우리 후에 말씀드리고 우리 적응증을 본다 할 때 이런 분들 머리 어지럽다 계속 소리가 난다 잠이 아연다 특히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따라서 건망증이 있다 허리 다리 아프다 퇴행성 관절염 또 요측간반 돌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고혈압 신장병 이런 분들 이 심내혈관병으로 오는 게 대부분은 후유증이 치매입니다. 기억력 감퇴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할 때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입니다. 이런 병이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대부분 콩팥이나 간이나 비위에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선천적인 장기입니다. 선천적으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느 만큼 원기를 가지고 나오면 그만합니다. 그 다음에 비장은 우리 후천적으로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여되는 많은 기와 해를 부단히 보충할 수 있는 게 비장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장기와 후천적으로 살아가는 데이 이런 많은 문제점을 치료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콩팥간 비위가 좋아지면서 고혈압도 좋고 심장병도 좋고 뇌경색도 좋고 그다음에 실면증도 좋고 이 고가병도 좋고 많은 질병들이 원만한 원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이런 병 갖고 그래서 임시 뭐 효과를 본다 해서 쓰는 것보다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를 하고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해결하고 이러면서 효과 보는 것이 우리 실제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예. 일단 약재를 보면은 우리 그 로경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구변이라든가 로구이라든가 이런 약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우술이라든가 진화라든가 이 그다음에 우리 원지라든가 원지도 여러분들 가끔 들을 겁니다. 예. 원지나 이 산조인 다 들어갔습니다. 산조인, 사인. 이래서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죠. 예.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실면증으로 고생하고 심장이 두근다근 녹인데 쫓겨오는 것처럼 떨리고 이런 분들 중약을 써봤을 겁니다. 사인이나 우리 산조인이나 그다음에 이런 원지나 이런 약이 들어가면 약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생기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다 기혈 부족입니다. 또 기혈 부족이 어느 원인이가 비위나 콩팥이 나쁘면 기혈 부족이 온단 말입니다. 기와 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의 꼭 필요한 물질적 기초입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다 할 때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원기를 다 쓰게 되면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게 우리 이 기와혈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맥이 없다, 딱 죽을 맥도 없다, 심지어 눈뜰 맥도 없다 이런 분들, 그냥 자리만 보면 들어눕고 싶은 분들,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이 약, 그 약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안 되던 분들, 사실 우리 녹용이나 홍삼이나 들어가면은 약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나 녹용 못 쓴다. 나 홍삼 못 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녹용 홍삼만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20옴이나 되는 중약제를 같이 이어서 이런 녹용이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서 부작용은 덜어주고 녹용이 부작용이 그겁니다. 다 좋은데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다 좋은데 혹시 열을 청하지 않겠는가. 사실 또 우리 청약에다 쓰는 약입니다. 녹용이 어린아이들이 이 녹용을 제일 꼭대기고 만만한 거 있으니 그렇게 밥 안 먹던 아들 밥을 잘 먹고 밤에 잠에서 오줌 싸거나 그 다음에 키가 아예 크거나 아주 병약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아주 건실하게 자랍니다. 아이들도 쓰는 게 녹용입니다. 그런데 열을 청한다는 게 이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진화라든가 이게 다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입니다. 이거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홍삼도 그렇습니다. 홍삼은 인삼이 아닙니다. 인삼을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인삼을 못 쓰는 사람들이 홍삼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옴이나 되는 진귀한 중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걱정 없이 우리 다른 약을 써서 치료 못 보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건내보신환이라고 부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3: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에 가면 무엇이 가장 보고 싶을까요? 정다운 거리,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이겠죠. 조례와 작사 임금란 작곡의 연변의 어면을 통해 보고 싶은 곳을 떠돌리시길 바라면서 참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은 참 바쁩니다. 꽃을 피우고 바람을 데우고 우리 마음의 새싹도 틔웁니다. 허복순 작사 리경드 작곡의 봄의 길을 통해 봄에 대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황회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착이 가장 먼저 피어나는 연분홍 진달래는 차가운 대지의 생명을 알리는 강한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박명일 작사 리하수 작곡의 장백의 진달래를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함께 웃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면서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느 가마도 떠오르는 고향의 냄새, 밥 짓는 연기, 논두기 흙냄, 어머니의 손길, 담연작사 령근 작곡의 고향 향기, 그 잊지 못할 향기를 음악 희로 들려드립니다. 최영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게 인생입니다.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 인생사는 인생길에 깨닫는 지혜와 여운을 노래합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강물의 봄기운이 일고 산에는 꽃물결이 출렁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소리없이 물결치는 계절, 봄의 모습을 김인도 작사 정남 작곡의 봄물결 꽃물결이 아름다운 선율로 그 풍경을 그려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혈배강에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200일 동안 한 반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400날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16세트부터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릴까나 2년 넘어 잡술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다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예, 이런 분들은 10세트부터 사는 분들부터 예, 우리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16세트에는 친구가 따라갑니다. 12번 따라가는 게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지에서 짐 맞기 바쁘다. 예, 이런 분들 짐 안 맞는 대신에 또 10곽을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이런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또 반복적으로 이 점점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특히 뭐 재풍이라 맞댔거나 또 우리 그 뇨실금이라 점점 더 심해지거나 또 요추간판 탈출 이런 걸 인해서 아랫다리가 매이 귀엽다. 예, 이런 분들 점점 탕환 상태에 간다. 예, 그리고 또 무릎 관절이 영 아파난다. 예,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은 기본상 우리 장례통하고 청임미로방은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알츠하이머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우리 병원에가 검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이름 많습니다. 뭐 뇌경색, 창시식 노화증, 도파식 노화증, 뭐 뇌출혈,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쨘둥런, 특히 우리 온몸이 굳어지는 증상, 또 파킨슨 증상에 로네성 치매, 뭐 중풍, 예, 이런 여러 가지 이름 많이 달았죠. 기실은 우리 중에서는 복잡한 것 간단하게 놓고 말합니다. 그러나 총적으로 머리에 장기적으로 피곤급이 아이돼가지고서 예, 거기 피곤급이 아이되는 그 위치가 대량적으로 막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막힌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어느 곳에서 막힌 데 따라서 이름을 다 달아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 각도에서는 꼭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왜서 피곤급이 아이되는가? 우리 평상시에 혈압이란 건 도대체 무슨 작용하는가? 중의에서 항상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혈압이 맨안에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꼭 내가 평상시에 다른 때보다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됐고 특히 막 이렇게 집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특별히 긴장해야 하거나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면 사람 대뇌에서는 더 많은 피가 수여됩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많은 피 수여되는데 심장에서는 또 그만한 피를 공급 못하고 이럴 때면 사람이 인차 무슨 신호를 주는가 하면 위급한 신호를 준다 그 뜻입니다. 어제 그런가? 머리에 피곤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절로 다 초라한 거 다 합니다.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을

0: 때는 꼭 다쳐 이런 새로운 혈관 만들어내서 그것이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꼭 병행합니다. 음양을 병행해 준다 그 뜻입니다. 오장육부도 그렇습니다.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할 때 그 장기 그 공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장기들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서 그 장기가 약한 건 메꿔준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인데 제가 자꾸 그 가서 학습하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인데 온 환자가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뇌독증 진단 받았습니다. 곰팡이가 어디서는 쏴져 왔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투석 해야 된다 했는데 이분은 아, 난 딱 투석 안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투석 안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살아남습니다. 어제 그런가? 이 투석이란 건 기실은 곰팡이 방면에 뭐 피를 씻어낸다 이랬는데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그렇죠. 근데 중의 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곰팡이하고 심장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부소시해랍니다. 부소시해란 게 뭡니까? 심장은 우리 중국에서는 황제에 속하는 겁니다. 황제는 자기절로 문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꼭 주위에 이런 부하들이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황제가 영향받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는 항상 부소시해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곰팡이에서 피를 깨끗하게 씻어냈지만 심장을 너무 세게 영향 안 준다 그 뜻입니다. 저래 뭐 심장이 턱 멎어버리는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그 뇌독증이 와도 곰팡이는 자기 공능이 안쪽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만한 그 곰팡이 가지고서도 계속 피를 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휴식해야 된다. 무슨 것 같은가 하면 우리 자꾸 보약제를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뭣도 모르고 무슨 뭐 곰팡이 허하다 하면 무슨 막 대량적을 하고 뭐 음이 허하다 하면 음을 보충해주냐 하고 대량적을 먹고 양이 허하다 하면 양을 보충해주냐 하고 대량적을 먹고 그리고 뭐 비타민 모자라다 비타민 보충하고 단백질 모자라다 단백질 보충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실은 어제 그런가 사람이 허해진다면 오장육부는 다 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 공능도 좀 더 못해집니다. 못해진다고 자꾸 보충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 많이 끼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이 더 허해진다 그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알츠하이머증도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증이란 거는 머리에 피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적감 시작은 불쇠로 혈압이 계속 낮다가 원래부터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연세 들면서 언젠가는 불쇠로 혈압이 올라간다 할 때면 이미 우선 대뇌에 장기적으로 피공급이 안 되는데 우선 마지막에 위급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때면 사람 관할해야 합니다. 모든 혈관을 촥 쫄가 놓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곰팡이 위에 선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서 선상신에다 신호를 딱 준다 할 때는 선상신 그 격소를 분비합니다. 격소 무슨 작용인가? 혈관 긴장 소지요. 혈관 쫄아지게 하게 되면 예, 혈압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2: 저는 예, 혈배감 좀 써본 환자입니다.
0: 네, 예.
2: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조열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 하무에 머리가 아픕니다.
0: 네.
2: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예.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숨이 차고, 밤마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잠은 열어놓고, 예. 통풍시켜야 됩니다.
0: 네.
2: 낮에는 소변적인데, 밤마 되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나두니까 그리고 설사도 하루에 10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예, 예.
2: 그리고 발이 붙인 다음에 힘이 맞지 않아서 그 스케치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 예.
0: 네.
2: 기억력도 너무 낮아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로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 됐습니다.
0: 예, 심한
2: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결백

0: 대강하고 저 풍수빵 같이 먹고 예.
1: 네.
0: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맛도 돌아오고 예. 맥이 납니다.
1: 네.
0: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설사도 아마 많이 묻었습니다.
1: 네.
0: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잠도 잘 자고 다리 붓긴 것도 내려서 이젠 신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네. 정말 혈배감에 감사드립니다.
1: 네.
0: 그래 듣자니까 또 요새 혈배감도 뭐 값이 오른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좀 10시도 좀 살려고 하는지 되겠습니까?
1: 무대 활동도 또 크게 하기 때문에 예, 예. 10세트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고 예.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은 또 10곽을 뭐 혈배강 10곽도 더 드립니다.
0: 예. 예. 예.
1: 그러니까는 뭐 아예 오른 거 한 가지 돌이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예. 예. 거기다 또 장례통 청임일화방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 구체선거는 288-0018번 지금 빨리 전화 예약하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네.
3: 근데 선생님 시가 제가 닿습니다.
1: 어, 예.
3: 아바이는 부수빵이 저희 그런 뭡니까 저희 파실성이서 그랬는데 지금 그 약을 먹었는데 지금 많이 낫고요.
1: 네.
3: 침대에 숨을 몇 번 맞았습니다.
1: 오.
3: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하니까 어찌나 빨리 낫은지
1: 네.
3: 나중에 그렇게 저기 심혈도 나쁘고 심률도 나쁘고 무슨 저기 혈지도 나쁘고 90만원 항상 그런 말이 여가서는 이것도 아이가 되겠는데
1: 예, 공농 수치에다 명백하게 심줄이 고르지 못한 거 치료해준다고 딱 썼고,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3: 그래, 눈도 잘 보이고, 밥도 잘 먹고, 아, 여러 가지를 어찌 좋은지.
1: 네. 예.
3: 눈도 좋으니까, 예. 우리 둘 다 이번에 또 훈련 할 때 더 참가해서 더 싸서, 예. 좀 그런, 뭐니까,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1: 네. 이번에 제일 큰 활동가 16세트입니다. 예, 24세트를 더 드리고 또 침도 12번 놔주고 예.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도 더 드립니다. 예.
3: 영 좋구나.
1: 예예. 예.
3: 그러니까 이거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네.
3: 예.
1: 네.
3: 예, 그래 저기 선생님.
1: 예.
3: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네,
3: 앞으로도
1: 예.
3: 선생님과 무슨 모를 거 있으면 다 그것도 선생님 때문에 하고 기다리니까 알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구분기를 걸지 않고 예. 지금 우리 데 찾아와 치료하는 분들은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치료를 해보고 그다음에 막 어떤 질병 점점 더 심해서 가지고 서리 그래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예, 이래고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전화번호 288-0018번 요 전화 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3: 예, 예 압니다.
1: 예, 예.
3: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4: 네, 그 지금 12번 그렇게 지문 받은 다음에
1: 네.
4: 지금 효과가 많이 낮아지고
1: 예.
4: 그다음에는 먹는 식사도 괜찮고 잠도 괜찮고
1: 예, 예.
4: 그리고 이 가래하고 이 기침도 좀 안 납니다.
1: 예.
4: 예. 그 한 27번 더 맞자고요.
1: 네, 예. 예. 그래서 저번에 예, 참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머님이 중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선 지금 많이 원래 급성적인 이런 질병에서 많이 해탈되고 원래 이렇게 두부서 막 숨이 차고 기침 세게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24번 더 맞느라면 대단히 좋아질 겁니다. 예. 예. 예.
4: 예. 그리고 약도 계속 그래 드시고
1: 그렇죠. 예. 예. 예.
4: 그래 다른 거는 지금 회사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1: 네.
4: 얼굴이 지금 막아지고
1: 아 예.
4: 그래 지금 무슨 기침도 그렇고 가

0: 안에도 지금 없어요.
1: 맞습니다. 예.
0: 네. 그래 이제 조금 더 맞으려고.
1: 네. 예. 예, 예. 예. 생각 잘 하셨습니다. 예.
0: 예.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0: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머리에 극도로 피 공급이 안 될 때, 그래서 지금 예, 그 관념상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혈압이 많은 분들이 관념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혈압이 낮으면 좋은가 합니다. 사실은 저혈압이 더 무섭습니다. 저혈압이란 거는 예,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줄 이런 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머리에 장기적으로 피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꼭 거기 공급이 안 되는 그 위치에 뇌세포가 대량적으로 죽어나갑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혈관광신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뇌 경색도 있고 심하고 뇌 위축도 있어서 기억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1: 네.
3: 시장에 가서는 물건을 사서는 두고도 오고 어떨 때는 물건을 잊어버려서 또 두고는 물건을 파는 부위를 갔다가 달려와서 차점까지 와서 두고 가고 했습니다.
1: 네.
3: 그리고 공공버스에 앉으면 집 근처에서 내린다는 게 다른 곳에 가서 내려서는 집으로 찾기 영 힘들었습니다.
1: 네.
3: 몇 년 동안 머리에 대한 소탄약을 내고서는 다 써봐도 낫지 않고 머리는 점점 더하고 맥도 없고 우울증이 심하고 예. 심장이 아이도고 밤에 잠이 아이 왔습니다.
1: 네.
3: 머리에 대한 약을 아무리 써도 잘 낫지 않던 게 혹시 맹풍이 와서 입과 눈이 비뚤어지고 해서 예. 온 데 다니면서 치료해도 낫지 않고 좋은 치료까지 내 보름 동안 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입과 눈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서 혈배강 쓰고 선생님 처음 찾아가서 진맥도 하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선생님이 혈마다 딱딱하게 찾아 친구를 하고 진맥도 하고 했는데 입과 눈이 인층 돌아왔습니다.
1: 아, 좋아졌지.
3: 예. 예, 예. 네, 처음에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 그 내 눈이랑 입이랑 보고서는 조금 놀라하셨고 뭐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 선생님은 처음 찾아갔을 때 환자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환자마다 이 효과를 선생님 친구란 게 효과 좋다고, 선생님은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다 하고, 선생님처럼 친구를 잘 하시는 분은 저는 연변에서 없다면서 모두 칭찬합니다.
1: 우리한테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환자분들이 점점 좋아질까나? 예. 서로 환자분끼리 웃고 떠들고 예, 예. 서로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고 예?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린 또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할까나? 환자분들이 너무 호강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예.
3: 환자마다 예요. 모두 어째 그렇게 모두
1: 심지어
3: 모두 좋아하고
1: 예, 나스칸 좋아하는 거죠.
3: 예, 예. 우선 처음 만나도 우선 대해서도 반갑하고 이랬기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럼 이 약을 쓰니까 내 정신도 나고 활동도 다 다닙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약 쓴다는 것도 얼굴 색이 많이 희어지고, 예, 손등이 많이 맑아지고, 반들반들하고 검은 밤에 손등에도 많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3: 예, 선생님은 좋은 약을 강의했어서 건강 찾아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난 혈액 지금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1: 네.
4: 어젯밤에 그전에는 예, 이 사람이 어제 소화 어때? 가족아, 소화 어때? 그렇게 아이 되더란 말인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위 나빠서 그런가 하고 예, 위 나빠서 그럴 땐또 사진 꾸이 땐 괜찮고 그리고 또 예전에 좀 그러니까 강공 이제가 조금 뭐 아이소 때도 있어가지고 깨고 래서 그런가 하고 깨고서 그래서 이 아저야 뭐도 얘긴 다음에 잠도 맥이 없고 예, 그렇더란 말인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 제가 예, 확실히 맥이 나는 게 알고 예, 사람이 정신 나더란 말인다. 어떻게 또 이 좀 뭐니까 좀 쓰면 조금도 있고 하는 거예요 사람. 예예예 그러니까 이 예, 밤에 자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튿날이 뭐 그다음에 사람 겨자 되지 못하고 이 마지막에 심하거나 우중처럼 이렇게 찾아오더란 말인데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이 경력도 점점 이상하더라고. 아, 이 좀 어쩔 방법이 없던 게 이 안 먹은 다음부터 이런 게 개선돼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선생님 친구로 하고 이래는 가게 나면 이런 데로 친구를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국회라배 하니까 예, 서서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소화도 잘 되고 예, 남 지금 밥도 이래 잘 먹고 이래요. 그러니까 남 이제 저 뭐니까 어느게니까 관심 갖고 같이 묵고 하니까
1: 관심 갖고 같이
0: 그러니까 예, 이 도서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야, 요즘 뭐 이렇게 좋냐고, 지금 이렇게 좋아하실 때, 그래서 좀 안개를 꾸준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좋죠. 숨을 쏠수록 점점 좋아하시는 게 우리 혈배강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잠 잘 못 자거나, 또 우울증 증세가 오거나, 원래 또 가해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의학도에서 몽땅이 간경락이 통하지 않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데, 우리 혈배강 좋은 점은 뭔가, 간 도와준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 병지, 득세병지가 특별하게 간을 보호해주고, 간 도와서 배독, 독소를 배출합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데 우리 서약을 장기적으로 달고 있는 분들이 이 간 안에 서약 독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약이라는 게 한 번씩 먹게 되면 이 간 안에서 그 독소가 25년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잘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혈배강이가 딱 심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을 도와주면서 심장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다음 전주청포는 간 도와주면서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게고 그다음 또 비타민 A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지청피간 이거는 우리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농번 조징에 쓴 건 뭐인가? 간병을 치료하자면 예, 간경화암 치료하자면 무조건 약 처방에 바이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바이설가 예, 이 혈액 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이 정맥의 혈제랑 녹이는 작용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그 외에도 울금, 오미자, 단삼 이 몽땅 간 도와주는 겁니다. 예.
0: 그치 다 좋은 약이니까. 예.
1: 네,
0: 알겠습니다.
1: 하여튼,
0: 네. 예, 그, 뭐입니까? 이렇게
1: 좋아질
0: 때,
1: 이렇게
0: 계속
1: 뭐입니까?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좋죠.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항상 우리 사람 걸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자면 머리를 7층 꼭대기라고 생각해라 말입니다. 7층 꼭대기까지 그 난치물이 올라가자면 암벽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죠. 그게가 혈압입니다. 예. 그래서 혈압을 무작정 자꾸 낮춰주는 작업을 해주면 아이 됩니다. 예. 그런데 혈압을 또 자꾸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점은 어디에 생기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혈관의 탄력이 아주 좋게 되면 예. 혈압이 높을 때 혈관이 쉽게 터지죠. 그러면 혈관이 어떨 때 탄력이 아주 되는가? 특히 우리 평상시에 소약을 쓰기 쓴 사람들 아스피린도 그렇고 아스피린은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혈관벽을 얇아지게 합니다. 쉽게 터지게 한다고 뜻입니다. 곤풍선처럼. 그리고 우리 혈압약 본신은 혈관을 자꾸 확장합니다. 매일마다 서약에 대한 혈압약을 쓰게 되면 매일마다 혈관을 확장한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고무줄 자꾸 늙어놓는다 이래 생각해라 말입니다. 그러면 고무줄도 탄력이 있는데 자꾸 늙어놓게 되면 고무줄이 쉽게 끊어진다고 뜻이죠. 이래서 자꾸 뇌출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쓰는 분들을 보게 되면 쓰는 과정에서 혈압이 양백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다가는 자연적으로 쑥 내려옵니다. 어제 그런가 혈관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쑥 내려오는 거는 혈관의 탄력이 좋아서 또 원래 혈압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심장이 양기를 찾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혈압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혈배강은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했고 700여 명 박사들이 이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낸 그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전문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드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급 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우리 약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환자분들마다 혈압약을 10년, 20년 달고 있는 분들 당날부터 혈압약 끊고 우리 이 혈배강 가족을 혈압 조절하면서 그 다음부터 혈압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증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것이가 머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에 피 공급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심장이 좋아야 되죠. 심장이 한번 탁 뛸

0: 때문. 내가 심지어 맥이 좋아가지고서리 머리에 각 곳에까지 피를 다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동맥경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게 되면 사람 자연적으로 새로운 혈관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예, 류풍습소 환자분들한테서 우리가 그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류풍습소 환자들이 그 관절이 혈액 공급해야 될까나 다른 관절, 다른 이런 혈관을 만들어내서 혈액 공급을 해줄까나 점차적으로 자꾸 이 관절이 붓기는 증세 나타나죠. 그 붓긴 게 몽땅 새로운 혈관입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리 림상에서 뭐라는가? 이거 血管异랍니다. 血管异란 게 불정상적인 혈관이라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에만하시 100%를 피 공급해 주는가, 50%를 피 공급해 주는가, 30%를 피 공급해 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피 공급의 아이디어는 몽땅 그 막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세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신경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자면 일단 우리 혈배강 써서 심장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혈관 탄력을 회복해 주는 이런 처방, 보게 되면 우리 그 스통쇄관, 예, 그 울금이라든가, 그 다음 삼칠, 또 단삼, 치설, 이런 약재들은 혈관 탄력 도와주고 미세순환 잘 되게 해주는 자지청피관, 비타민 E,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신경 회복, 다섯 가지 뿌리를 된 중약재, 치설, 황계, 또 당삼, 단삼, 또 하소, 예, 이런 약재들은 몽땅 신경 수복에 좋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 기능을 회복해주는 기초를 잘 닦아주는 육실등지 오미자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적을 해결해주는 이런 혈배강이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화 앞 책상에 놓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주화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허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주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허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아는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모는 주아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아는 허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아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자 소모는 무릎에 놓았던 종이 포장을 꺼내 책상에 놓고 자신이 가지고 온 물건이니 좋아하면 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주아는 표정 변화 없이

낡은 신문지를 천천히 뜯었고 그 안에는 고전본 현대 시초가 나왔다. 주아는 책을 펼쳐 시가 수록된 페이지를 펼쳤다. 시는 아름다운 한자로 쓰여 있었다. 서문은 시가 마치 애국의 시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주아는 낮은 목소리로 이 책은 한 번도 정식으로 인쇄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이 책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서모는 웃으며 태풍 포장소에서 얻었다고 답했다. 그곳에는 낡은 책과 신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이 책을 발견한 것이었다. 서모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었고 주아도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그냥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소모는 문학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아의 말에 동의했다. 주아는 다시 책을 넘겼고 또 다른 시대의 희귀한 시집이 나왔다. 주아는 소모의 필사본을 다시 펼쳤다. 일부 곰법이 적혀 있었고 뒤쪽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적혀 있었다. 펼쳐진 시는 송나라 시인 오대요의 점강순이었다. 주아는 시를 모두 읽고 고개를 들어 소모를 세밀하게 쳐다보며 왜 이 시를 적었냐고 물었다. 소모는 웃으며 그저 시가 좋아서 적었다고 답했다. 주아는 무엇이 좋으냐고 물었고 소모는 소조와 강가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으며 날씨가 춥고 차가운 점심시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했다. 주아는 자신은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후생은 이 시가 풍경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노 하나로 혼자 젓는 큰 배도 있고 두 개의 노로 부부가 마음을 합쳐 젓는 배도 있지만 오직 하나의 노소리만 조용하게 들려온다고 얘기했다.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주아는 시의 맛을 충분히 음미한 듯 은율이 촘촘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시에는 약간의 그리움이 담겨있지만 자신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처럼 소모와 주아는 낡은 시집과 필사본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문학을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과거 상해 거리 풍경과 인물들의 순수한 감정, 문학에 대한 열정이 어우러진 이 장면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는다.

소모와 호생은 주하의 집에서 약 한 시간가량 머문 뒤 건물을 나와 영화관을 지나 북쪽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주하가 지닌 차분하고 기이한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모는 그녀가 가족에게도 다정함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주하의 부모가 구역 노동조 간부로 늘 바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호생은 함께 항공모형 가게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중국 최초의 항공모형 전문점으로 상해가 시대를 앞서가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소모는 흔쾌히 동의했다.

길을 건너 한국 모형 가게에 도착한 두 사람은 두 칸짜리 매장 안에 가득한 손님들을 보고 놀랐다. 카운터에는 간단한 고무줄 비행기와 모형부터 구축함 설계도 고급 항공 모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가 진열되어 있었다. 1960년대의 배 모형은 모두 수공으로 제작되었으며 가게에서는 각종 작은 기자재도 판매하고 있어 소모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다. 소모는 손으로 9,000톤 원양선 모형을 가리키며 자신의 이웃인 은봉의 남편 해덕이 이런 배에서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구축함 설계도가 피트와 인치로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향했고 호생이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집 앞에 도착한 호생은 소모에게 자신의 방에 잠시 들어가 보라고 했다. 소모는 저녁 시간이니 돌아가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호생의 강한 권유에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영국인 고급 직원 기숙사로 매우 넓었고 한 층에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강철 창문과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다. 호생이 문을 열고 소모를 안으로 들이자 동쪽에는 큰 주방이 보였고 중앙 테이블에는 원형 케이크가 놓여 있어 소모는 깜짝 놀랐다. 이때 서쪽 방에서 몇 사람이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고 호생은 오늘이 소모의 생일이라고 일러주며 아버와 배체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했다. 말이 끝나자 검은 제복을 입은 중년 남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소모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소모는 깜짝 생일 파티에 감동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서쪽에는 주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1960년대 상해에는 생일을 특별히 챙기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호생의 부모님은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생일이고 첫 데이트도 생일에 했기 때문에 생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호생의 아버지는 10월 1일 조국의 생일에는 더 크게 축하할 것이니 모두 꼭 와서 불꽃놀이를 보라고 권했고 다들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소모만은 이런 따뜻한 생일 파티를 받을 줄 몰랐다며 황당한 듯 했다. 사람들은 소모가 케이크를 자르기를 기다렸고 배체는 소모에게 소원을 빌라고 권했다. 소모는 마땅히 떠오르는 소원이 없어 모두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소모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또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는 크림 케이크를 맛보며 잊지 못할 생일을 보냈다.

소생의 부모님은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났고 요리사 아주머니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해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소모는 들어올 때 정말 깜짝 놀랐다며 기분 좋게 얘기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자리에 모든 사람들과 형제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수아는 대화의 주제를 돌려 호민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아주머니는 부대에서 휴가를 받아 돌아왔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답했다. 허생은 말없이 침묵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친 뒤 아버를 따라 나갔다. 멀리 바라보니 동쪽으로는 국제 호텔이 보였고 남동쪽으로는 대세계의 어두운 세계 탑이 보였다. 소모는 테이블 정리를 도우며 주변을 정돈했다. 다들 다시 홀에 모여 벽에 붙은 책장을 살펴보았다. 책장에는 대부분 정치 관련 서적이 꽂혀 있었다. 다른 작은 책장에는 선박 업무, 군함, 보도, 해류, 기상 등의 항공 및 해양 기술 자료가 꽂혀 있었고 애국어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소량의 문예 서적도 섞여 있었다. 호생은 소모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고 구석에는 인민일보와 홍기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작은 테이블에는 군함 모형이 놓여 있었다. 호생은 이 모형이 형 호민이 만들고 있던 전함이며 입대하기 전에 반쯤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소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생이 정말 전문가라고 칭찬했고 호생은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며 겸손해했다. 이처럼 당시 상해 청년들의 문화활동은 우표 수집, 책 읽기, 시필사, 모형 제작 등 매우 풍부했지만 이런 평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오래 누릴 수는 없었다. 머지않아 큰 폭풍우가 몰려왔고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개를 판매하던 도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도도는 정말 용기하고 사업에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릴 적 시장에서 일을 시작한 뒤 담배를 판매했고 이후 대개 가게를 열고 작은 호텔까지 운영했다. 그의 호텔은 결혼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숙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비교적 잘 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도도는 지인의 소개로 의류 양식장 주인과 연결되어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에는 기생충이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생식을 금지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식당에서는 햄조각, 조림, 장어 등의 요리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상해에서는 해산물 사업이 급격히 흥했다. 복건과 광동 출신의 해산물 상인들이 상해로 몰려와 식당의 해산물을 위탁 관리하고 오류 공급 시스템을 총괄했으며 양식 해산물도 인기를 끌며 도도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다. 운이 좋게도 대개는 비행기로 운송할 수 있었고 남북시장 모두에서 호황을 누렸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대개를 선호했고 도도는 다시 본업인 대개 사업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사를 차리고 전화로 고객과 직접 연계하며 회사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다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승인 문서를 구하는 과정과 같았고, 사업가들이 제시하는 맞춤형 선물 세트에서는 대게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가 가장 유행했다. 선물 세트는 대게 수십 바구니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 수십 대, 추가로 디스크 여러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도도는 이런 주문을 꾸준히 처리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대개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다.

0: 하셨습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공산당리는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우리 수 각지 기층 당 조직에서는 일로 일소 식사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애심 식당 운영, 대중의 행복 식탁 지키기를 시작으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 대중이 당 조직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진정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습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학생 시붕휘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반찬은 양이 푸짐하고 영양 균형을 맞췄으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유와 과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과거 이 학교 식당은 설비 노후로 장기간 사용을 중단해 학생들은 기업 배식, 학부모 배송 또는 학교 밖 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매우 불편했습니다. 상급 정부의 지원으로 학교는 40여만 원 자금을 들여 식당 개조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식사하는 학생 비율은 70%로 올랐습니다.

왕청현 교육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영원입니다. 왕청현 제사중학교 식당 개조 대상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에 초점을 맞춰 사생식사에 관한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사랑입니다.
1: 첫사랑 장경미. 거짓과 조건 따윈 뒤집고 설 자리 없다. 창이 열리면 온통 황홀한 세상이다. 궁합이 흉하다 해도 상관없다. 눈이 맞아 옮겨붙은 두 마음. 가리면 베어낼까. 비어도 금이 없는 물 같은 사랑. 세월도 지워주지 못한다.
2: 예, 이 시는 사랑시로 아주 잘 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이 시는 연배문학 2016년 6기에 실린 작품인데 첫사랑의 그 순수함과 견정함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첫사랑에는 진짜 거짓 감정이나 그 어떤 조건부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말하는 집이나 차나 직업이나 적금 통장이나 등등 조건부는 필요치 않고 그저 이 순간에 끌리는 흡인력과 매력, 배어도 금이 없는 물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도 지워주지 못하는 사랑. 아무리 세월이 흘러 몇 년이 흘러가도 첫사랑의 추억만은 영원토록 한 생을 동반하며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거나 거짓 성분이 있거나 상대방의 이용 가치를 따지거나 등등은 벌써 순수한 사랑의 다른 그 잡지를 섞인 허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첫사랑의 사랑 농도는 아주 높습니다. 이 시는 이것을 잘 직시한 순수하고 막진 사랑시라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예,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외식하는 날입니다.
1: 외식하는 날. 장경미. 약속한 외식 날 깔깔 흐트러지게 웃는 우리 집 벚꽃들. 주말 외식 한 마디에 아빠 만세 외침소리. 거센 파도 일념이었다. 돌 같던 이 가슴에 아주 간단한 것에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 이렇게 좋은 걸 왜 미처 몰랐을까.

큰 마음의 파문을 안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살펴본다면 남편들은 사회공작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회사원들과 어울리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주 음식점에 드나들며 외식하는데 아이들은 학교 집 또 학교 집 보통 식당 언저리도 가볼 때가 아주 적죠.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간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 어쩌다 가정에서 모두 함께 외식한다면 막 아빠 만세라고 외치다면서 거센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는 가정 부녀들도 감동을 먹습니다. 시에서 보면 한 구절이 있는데 아이가 거센 파도를 일구는 위에 돌갔던 내 가슴에

0: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장독입니다.
1: 장독 장경

미. 할머니. 할머니의 지혜에 선년을 골로와 시간장으로 들어앉았다. 두만 강물에 담근 우리의 삶. 도라지가락에 부글부글 익고 있다. 매주에 핀 엄마의 꽃은 목이면 목일수록 천상의 향기. 항아리 속에서 발갛게 익는 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기로 했다.

0: 예, 이 시도 연배문학 2022년이 실린 작품인데 단순히 그 장을 만드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삶의 지혜와 정체성을 발효의 은유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이 가족의 전통과 희노애락이 담긴 삶이 두만강의 물과 더불어 시간 속에서 발효되어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익어가는 그런 과정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 장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우리 삶 자체를 품는 공간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혜 천연을 굴러와 시간장으로 들어앉았다. 여기서는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랜 경험과의 지혜가 세월을 거쳐 지금의 간장이라는 형태로 완성돼서 장독 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두만강 물에 담근 우리 삶 도라지 가락에 부르고 있고 있다. 예, 여기서는 예, 두만강 물에 우리 애환과 삶의 정서를 담가두었고 민요 도라지와 같은 흥겨운 리듬 속에서 또 삶의 모든 것이 끌어오르듯 익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그 다음에 매주에 핀 엄마의 꽃은 무기면 무길수록 천상의 향기. 이건 어머니의 그 손길로 빚어지니 매주에 피어난 그 매주꽃, 그러니까 곰팡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신비로운 향기를 풍긴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그 정성이 시간의 힘을 빌어 더욱 풍부해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빨갛게 익는 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기로 했다. 이 부분에서는 고추장 등이 항아리 안에서 완전히 익어가는 그날 비로소 숨죽이며 간직해왔던 우리 삶과 정체성이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쓴 것 같습니다.
1: 네. 예. 네, 물을 익는 이 봄날 장경미 시인의 짙은 매력을 풍기는 시들을 잘 감상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제1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지금 우리 활동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과에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이다 라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17과를 사시는 분들 본약, 장약, 심리방을 5과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복합익성균 3과하고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5과를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36과를 사시는 분들 7,128원이 살 수 있는데 13개월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36과를 사시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36과를 사시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14과 가지고도 또 현금 132원을 더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영양제 한 통이 두근씩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거는 두근짜리를 두 통 더 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한 통에 400g씩 보상이 됐는데 다섯 통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또 있습니다.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10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매일 생방송실에 전화해 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다 오리알 한 박스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씌어지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磁공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진단이 없으면 중리내과 3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증상에 대해서 잘 상담 하시고 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일단 병을 치료할 때는 내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꼭 제일 좋은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 장약 심리방처럼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이 야생에서 자란 오염이 안 됐고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중약이면서 국가보물급인 이런 서상약

0: 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우리 약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약재로 만든 약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약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좋은 이야기죠. 지금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장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단 얼마라도 가격이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약이 어째 비싼가 하는데 비싼 것만큼 다른 약에 비해 약 효력도 좋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은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이런 높은 곳이 야생약재이기 때문에 야생약재이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이런 약이고 선후해서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선생님이 오후 3시 반에 생방송 하시는데 오늘 또 11시 반에 또 이 생방송 하시는데 정말 예. 좋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연변에서 심리혈관 질병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지금 해탈되어 나오는데 정말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도 중풍환자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
0: 아, 예, 알고 있죠, 저희가. 예,
2: 그래서 이 약을 쓰는데 정말 좋다는 약을 다 쓰고 병원에 세 번 입원해도 나와도 그 혈압 내려지지 않고 아이 머리가 어지럽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디는 죽음이 길밖에 없다 했습니다. 나는 약도 쓰지 않고 어디는 병원도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은 어찌인가 하면 이거는 서장에서 직접 들어온 약이랄까 해 정말 거지 듣고 우선 먼저 약 가고 딱 봤습니다. 본 게 한 자루는 중얼로 쓰고 한 자루는 또 서장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장약 집단에서 만든 약이라고.
0: 맞습니다. 딱 그렇게 장약 집단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서장약입니다.
2: 예, 그러니까 나 첫째 우리는 약하고 볼 때는 서장약이라고 그렇게 좀만 이렇게 다 얘기하는 그런 약들을 놓고 보면은 정말 서장약이 옳은가 아닌가 우리는 이 약하고 처음에 본단 말입니다.
0: 뭐이나 약과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 그 주치공농도 약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 생산했는가 하는 것도 약과고 봐야 되고 거기 다 있습니다. 다 봐요.
2: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약은 또 아이 선생님이 강의하시니 랑 황금으로 된 네 가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0: 이 랑 황금으로 된 이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2: 그리고 뭐니까 나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약은 오늘 랑 황금이 네 가지가 지금 4,500m 이상, 5,400m 이상 되는 약이 들어가.
0: 홍경처의 5,400m 이상 되는 겁니다.
2: 그런데 이 약 쓰면 어느 정도 한 가지를 가지고서 랑 황금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보다도 선생님이 강의하신 게 네 가지가 랑 황금이 있다 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런 약을 쓰겠고 어떤 약 쓰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악랄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란 약들을 놓고 보면 아주 위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건 산소가 이게 몸이 많이 찌르고 다니는 이런 약들이라면
0: 이 약재들 자체가 이 산소 저장량이 그래서 대단한 약입니다. 이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심혈관 질병 심근경색을 치료한다는 주치공농 약하게 딱 써있는 거 이런 거 쓰니까 나 심장도 거기 140개 뛴 게 내려갔지 해라도 세 번씩 그래서 약하고 아이 그 뭔가 서야 약을 그것이 다 싸도 내려가니까 이 약을 쓴 게 어찌 그것이 정말 하늘에서만 내려받아 정말 우리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정말 약이 정말 진정한 서장약이 답고 서장약이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0: 이 약이 효과 이렇게 좋기 때문에 5년 넘어 강의하는 겁니다. 나쁘면 근본상 5년 이상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은 원래.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예 재배한 약제하고 그다음에는 어느 성에서 정말 비준한 약제 이거는 국가 정말 이거는 국가에서 다 이렇게 위생
0: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고 특허약 증서까지 있는 약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지금 3시 반부터 4시 사이에 94.9타에서도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생방송하고 그리고 지금 11시 반부터 또 12시 사이에 여링 알산타에 지금 이 에서의 또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다 장량 심리방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 그러니까 연변에서는 이야기의 심리방 이야기가 유엔 앞자리를 달리고 지금 1등 자리를 차지라 앞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약은 어쨌든 명약이

0: 얘기하기 위해, 아니, 우린 이야기하면 그거 살지 못한다, 솔직하게 말해.
1: 그렇죠.
0: 예, 정말 못 산다. 아니, 무슨 약이 대체로 하겠습니까? 중약서도 알지, 치마자도 알지, 아니, 무슨 암말해도 알지, 무슨, 그냥 그렇게 아무리 어째 돈은 돈대로 쓰는데 아이 났으니까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딱 천에 증약제 4,500, 5,400, 이런 이상이 난 한국어로든 네 가지가 한 가지를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
1: 네 가지입니다. 예.
0: 딱 쓰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전이 또 한 가지 이게 아주 좋은 이렇게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특허약 증서가 있는 약이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0: 예. 야, 그러니까 네. 이거는 증서가 다 있으니까 이 약은 옛날 없이 우린 다 이런 약을 써서 예, 정말 생명을 구해서 좀 명을 구해야 된다. 예. 그래, 이 약을 써서 예, 어느 명을 구해서 오늘 때까지 예, 정말 걸어도 정말, 아, 중풍마도 환자 같지 않고, 이때 40개씩 찌는 게 그게 또 어느 80개, 90개, 그래서 예, 이렇게 뛰니까 예, 그 다음 어느 살 것 같지 않나. 그게 불수
1: 정상이 되니까 나이 살 것
0: 예.
1: 같죠.
0: 예. 그래, 이런 좋은 약은 어쨌든 예,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지금 이래 생명에서 해탈되고 있는데 정말 수명을 많이 연장한 약이 바로 이 약 1등 약입니다. 연대부터 최고 약
1: 자기하기 자기인데 제일 좋은 약은 예.
0: 계속 쓰면서 이번에 예. 우리 학동에 우리 전문에서 아는데 우리 또 예, 이모부가 또 예, 이렇게 좀 내경색이 돌아 머리가 어지럽다면 이 머리, 아. 머리 어지러운 거는 얼마나 숨이 자유롭지
1: 자유롭습니다. 이건 예. 머리
0: 예,
1: 어지럼증.
0: 싸겠습니다.
1: 예, 예. 싸겠음이 뇌경색이라 왔으니까, 나, 이 뇌경색이 온 분들이 그 반 머리 다 어지럽지, 뭐입니까, 예.
0: 예.
1: 예. 그래,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선생님,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지금 예방지금 쓰고 있는 환자인데.
1: 예.
3: 이분은 한, 어렸었습니다.
1: 예.
3: 아, 예. 저기, 뭐 있었습니다. 저기, 뭐, 가기다면, 어째서는 가기다면, 혈압이 높아서, 예.
1: 예.
3: 일단 고혈압 환자면 한 20년 됐는데,
1: 예.
3: 혈압 살아야 돼가지고, 예.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농가 먹어도, 예. 혈압이 조절이 잘해야 돼가지고.
1: 고생이 많았죠, 예.
3: 예. 예. 그래서, 예. 이거 먹었는데, 야릅달 먹었어요. 야릅달 먹으니까, 예.
1: 예.
3: 그, 어, 저기, 뭐니까, 혈압이 조절이 됐단 말입니다.
1: 아.
3: 그래, 지금 먹던 약이, 그, 저기, 혈압약을 지금 다 끊고, 이 심리방만 먹는데 혈압 조절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거는, 예, 큰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예.
1: 예.
3: 그리고,
1: 그렇지.
3: 예, 뇌경색이 있어서, 예, 어, 두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냥 머리도 어지럽고, 힘 돌아가고, 예, 골골이, 뭐, 저기, 뭐니까, 뭐, 꽉 찬 것처럼 어지럽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영 답답하고 정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예, 해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희는, 아, 저, 범갓을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러고 나왔댔단 말입니다.
1: 그런 사람들이 예, 많습니다. 범갓을로, 예.
3: 예, 예, 신경방 먹으면서, 예, 지금 머리가 가벼워지고, 예, 가벼워졌단 말입니다.
1: 예.
3: 머리 안에 가벼워지고, 그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띠신다, 이러던 중, 예, 지금 많이 다 나사졌습니다.
1: 얼매졌습니까,
3: 예. 예. 그리고, 예, 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이 관절이 무릎이 특이해, 아프다 하게 되면, 예, 이렇게 붓기고, 예, 뻣뻣하고, 디디지 못하고, 걸지 못하고. 어떤 마침에서,
1: 예.
3: 군대 같은 데는 올라 못 가서, 예, 부서지고서, 집을 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 침 맞고, 리스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했는데, 자꾸 재발하더라 말입니다.
1: 예. 그래서
3: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은, 예, 관절이 좋아져가지고, 예, 이렇게 댕기고, 활동하고, 예, 집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침대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건 아무 문제도 없단 말입니다.
1: 예, 봉한습을 예. 빼주면서, 아, 간이 심줄 인대 근육을 관계합니다. 예. 결국 네. 간이 좋아지는 약재가 우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김에. 그리고 네. 또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니까나 그렇게 예, 무릎이란 붓기고 아, 그 발목에서란 똑똑 소리 나고
3: 그,
1: 예, 예, 그러던 사람들이 다 좋아진 겁니다. 이게.
3: 예,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3: 어, 그래서, 예, 우리도, 우리 집에서도, 예, 저기, 뭔가, 남편, 전열선이, 남자들 보통 그렇지 않고.
1: 전열선 비대가 많습니다, 그거.
3: 예, 예, 예. 그래서, 예, 배는 괜찮은데, 소변 보는 게 괜찮은데, 밤에 기대기랑 대수 번 지르나서.
1: 그런 분들이 예, 많죠, 예.
3: 쉬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구 잡쌌는데, 같이 잡쌌는데, 내 먼저 먹긴 내 먼저 먹었지. 그게 잡쌌는데, 지금, 예, 소변, 그게 다수가 줄어들어가지고, 한 줄, 한 날이 거서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서 정신 한다 잼까.
1: 아, 예. 얼마 줬습니까?
3: 저번에도 이렇게 약은 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저 약도 좋지, 활동도 좋지.
1: 예, 맞습니다.
3: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1: 계속 잡수면은.

0: 정말 좋은 게입니다. 예.
1: 그래서 뉴스가 또 배달받다 오늘 전화했습니다.
0: 예. 배달받으시려면 예. 전화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0: 예. 예. 병원에 예. 가셔도 또 됩니다. 예. 이제 알려주신 예. 그 위치를. 예.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이 장양심리방 먹기.
0: 예, 장양심리방 잡수고 있는 환자입니다. 예.
3: 세가비하고 예. 어떤 때는 세가비지 먹을 때도 있습니다.
0: 아.
3: 그래서 장양심리방
0: 예.
3: 먹으면서 예, 몇 가지 먹던 세가비약도 예, 약업단만에 끊어버리고 예, 이 장양만 먹고 있는데 세가비거리 그렇게 달립니다.
0: 예.
3: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예, 10여 년 동안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0: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 안이 어지럽고, 예, 머리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알맞대다.
0: 아, 예.
3: 그러던데, 그런데 이하고 먹으면서 얘 머리 오지럼증이 일차이롭습니다.
0: 예.
3: 지금 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닥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좋은
3: 그리고
0: 얘
3: 얼굴에 검정버섯이 많았습니다.
0: 예.
3: 그런데 이하고 쓰면서 얘 검정버섯이 없어지고
0: 없어집니다.
3: 머리 좋아져서 얘 보는 사람마다 이뻐졌단다.
0: 검정버섯이라 없어지면 이뻐지지.
3: 내가 얼마나 잘 선택했는지 얘 나절로 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0: 아, 잘하셨습니다.
3: 내 친구와 친척들도 여름이 쓰고 있는데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다면서 오히려 나를 칭찬한다.
0: 예.
3: 예. 그런데 얘네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하시죠.
0: 예. 말씀하시죠.
3: 우리 신우의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발성 뇌경색이 있고 예. 위에 염증이 있어서 예. 위가 쓰리고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예. 콧물이 자꾸 올라오고 예. 속이 쓰리고 해서 힘들단다.
0: 아.
3: 이런 사람도 이해하시면 됩니까?
0: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다발성 뇌경색이 있다지입니까? 이 예. 다발성 뇌경색을 중리는 계열성 중풍의 한계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3: 예.
0: 그리고 우리 이 약은 다발성 뇌경색이라든가 뭐 출혈 후유증이라든가 뇌경색 후유증이라든가 그런 거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이
3: 예.
0: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심근경색인데 심근경색까지 딱 치료범위에 딱 적혀있는 약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거신도가 있는 이런 약이죠. 예. 그래서 예. 그 이 다발성 뇌경색 치료의 효과가 좋고 또 이제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서래 그렇게 뭐 속도 쓰리고 뭐 이렇다지 했습니까. 예. 그리고 예. 또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또 식후물도 올라오고 아 그리고 또 저기 그 아 그런 또 그렇게 속이 또 쓰리고 이렇다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놓고 볼 때 천궁하고 홍경천이 아주 그렇게 배합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배가 붓긴다거나 위에 배에 그런 게 붓긴다거나 또 그 속이 쓰리다거나 이런 증상을 또 치료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또 소홍화하고 당기가 배합이 영 잘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설이 미세 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또 위에 상처가 생긴 이런 부분이 위점막이 혈류량을 또 증가시켜 준다. 예. 그러면서 위가 기양이 생긴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식후물이 올라온다거나 또 속이 많이 쓰리다거나 이런 분들이 또 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맞는 약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예.
3: 예.
0: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아버지 중풍이 걸려서 영 고생하다가 그래. 하도 운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그 서당이하고 강의를 하는 것도 그거 썼는데 지금 많이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는 흔들거리고 걸지도 못하고 말도 바로 못하고 입을 떨고 손을 떨고 이랬습니다. 숨이 나오고 이래서 예. 바깥에 못 댕기고 이래서 내가 많이 수근했댔습니다. 이래가는 내용 힘이 들고 신경질이 많이 났습니다.
0: 그런 그렇죠,
4: 게 지금 예. 그 약을 쓴 다음부터는 아니 어제 한일이 해야 약이 먹어도 어제 중풍에 아이 걸리는가 했는데 중풍이 걸려가지고

0: 예, 녹공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중풍이 걸리는 게 딱 그래서 혈압이 딱 한 가지 높아서 딱 중풍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 그렇습니다.
0: 아, 예. 그래 그래 고생하다가 서리고 있어요. 그 약 만난 게 납달만에 예, 혈압 약 뭐 아이 빼우소리 아이 먹고 예, 지금은 많이 사람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활동하려고 잘 댕기고 있습니다. 예, 밥도 잘 드시고 예, 영 주말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도 심장이 나빠가지고 그냥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다음 맥이 없고 머리 얼빠안 하고 기억력이 없고 이러는 게 지금 똘똘해서 지금 예, 어제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예. 저기는 발전에 예, 문화협회에 가서 참가하다 왔는데 예. 그 사람들 다 말합니다. 예. 어야 어찌나 저 똘똘해지고 저렇게 이뻐졌는가 하고 원래는 누런 게 얼굴이라 그랬댔는데 지금은 새뻐해졌습니다.
1: 어이, 얼굴 색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거 자체는.
0: 예, 예, 영. 어쨌든 이 약 영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명약입니다. 명약이.
1: 자기한테 좋으면 치료 저, 작용이 좋으면은 모두 명약이라 지금까지한테.
0: 예, 한 가지 좋아지니까 하나씩 다 좋아지니까 얼마나 예. 좋습니까. 예. 그거 좋은 말은 어디다 다 하겠습니까. 한 입으로. 예.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우리는 봄마다 활동할 때마다 근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이거. 예. 근데 우리 시동생이 한해 있는데 영 아프다 합니다.
1: 예.
0: 원래 두 다리 두개를 했는데 왼쪽이 심장이 또 아프답니다.
1: 아.
0: 통신하고 예, 숨이 차고 얼빠나고 그래서 어, 저기나 아줌마들이 그렇게 두 부부가 그렇게 좋아졌는데 선생님하고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럽니다.
1: 아, 지자리
0: 이런 사람 써도 되는가 하고 예.
1: 이 지자를 지금 두개 했는데 왼쪽 가슴이 통신하고 숨이 차고 얼빠나고 아프다 제크모입니까 지금이. 예. 이 지자를 했대 해서 이게 심장병이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닙니다. 이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어느 극부를 해결해 줬을 뿐 이 전반적인 심장병이 완전히 다 나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예, 두 개, 세 개 관상동맥이 자꾸 그 지자를 한 그 옆에 그 부분에 또 막힙니다. 예, 그러면서 두 개, 세 개, 이제 네 개, 다섯 개를 더 해랄 가능성도 아주 그런 확률이 높은 이런 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를 했거나 관상동맥이 이 막힌 거 뚫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이 관상동맥 경화를 딱 치료를 한다고 씌워져 있는 약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심근경색이 딱 치료된다는 이런 약을 골라 써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지자의 변두리 같은 분들도 지자를 더 하지 않고 계속 그 무난하게 자기 그 남은 여생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 우리 지자를 한 분들한테 이야기 제일 그 띵지약입니다. 예. 기실레 이야기가. 그래서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이분이 이 약을 쓰시면은 아주 이게 그분한테 맞는 약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정확한 아, 판단에 우리 좀 나 약을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2417979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고 심뇌혈관 질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또 특효약 증서까지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아, 기를 조절해주고 기를 보충해주고 예, 혈액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이렇게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주고 어, 이런 약을 써준다 할 때 면역력이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만약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하다면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예. 기라는 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은 힘이죠.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인 소홍화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또 황계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큰 이런 작용을 하는 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제조하는 데서 아, 주요 이 약재들은 예, 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준다. 예. 사실 이 중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한다이 이 항산화 작용은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딱 찍어서 산다 강양화지다 쓰다 강양화지다 이렇게 몇 가지 항산화제라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예. 이 장약 심리방 선생님이 강의를 해서 첫날부터 거서 차 거서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배달받았은 한 잔다. 그리고 이
1: 5년 어서 넘었었습니다.
0: 5년 이상이니까 예. 지금 저는 정말 완전히 건강 찾았습니다. 예. 야,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 있다가 쫑기 쫑기라 돼. 정말 이 서장약 옛날부터 참 소리 들었는데 정말 띄우지 못해 못
1: 써봤지요. 예.
0: 예,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아예 소장에 오염이 없는 야생약을 만든 약이라고 과학가들이 15년 연구라고 투크를 받은 투표약이라고 하고 공농독지 닦고서 중풍후유증에 관산동맥 경화에 관심병이 신근경색에 모든 거 치료한다니까 요약 좀 치료되겠다고 쓰기 시작했는데 아인계서나 심장으로 해가지고 주제를 하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숨이 올라오고 가슴 통증이 진행 심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 게 이 약수 내서 병원 옛날에 놓은 곳에 이 약수기 전에 병원을 살았는데 병원 모르고 살지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노시단이 예. 두 번 와서 반신 질짓고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디 온호장에 밥을 먹으면 줄줄 삼키지 못해 내로 흘리지 약이나 물 먹자 말에 태그 떨어가지고 좋다는 병원 좋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도 아예 얼마 좀 치료되고 효과 못 보던 게 이렇게 여기서 정말 딱 부러진 약을 쓰니까 이렇게 효과를 보세요. 그 뭔가
1: 이게 종풀이라는 게 어느 만큼 효과를 본 다음에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야 난다.
0: 맞습니다. 예. 선생님 말이 딱 맞습니다.
1: 예. 그런 다음에 그럴 때는 이 약을 좀 그것보다 더 센 약을 써야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이 방송 광고 약도 좋다는 건 다 써봤지만은 아이랩디다.
1: 예.
0: 그래야 된 게 요 약에서 지금 혜택 보고 자식들은 원래 광고 약 얻은 어머니 그만하시오. 그만이 올려와서 그만이 돈 팔았으면 되지. 그래면서 이렇게 거고서 딱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내게 거서 딱 치료될 것 같더란 말입니다.
1: 기글레 선택을 얼마 잘했습니까?
0: 지금은 얼마 잘했는지 정말 그래서 예. 선생님께 항상 보면 거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래서 오냐고 아예 선택해 두길래 정말 병원에서 해탈되고 요건 정말 사람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똑 부러진 요런 약입니다.
1: 그렇죠.
0: 야, 우리 한자들이 정말 병에서 해탈하자면 요런 딱 부러진 요런 열쇠를 찾아서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 예. 예. 그래서 선생님 내가 도우니까 우리 신입인 남편도 아이 두 달 안에 내 수료를 두 번에 와가지고 이거 썼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자립하고 활동실에 다니고 아이 장기도 넣고 마당도 넣고 푸커도 치고 무슨 활동실에 용달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 우리 신입이다.
1: 예, 저게 지금 시간이 예. 다 돼가지고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배달 해달랍니다.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공산당리는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우리 주 각지 기층 당 조직에서는 일로 일소 식사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애심식당 운영, 대중의 행복 식탁 지키기를 시작으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 대중이 당 조직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진정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질서있게 줄을 서 있습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학생

0: 시봉휘입니다.
1: 학교 식당 내에서 제공하는 밥과 반찬은 양이 푸짐하고 영양 균형을 맞췄으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유와 과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과거 이 학교 식당은 설비 노후로 장기간 사용을 중단해 학생들은 기업 배식, 학부모 배송 또는 학교 밖 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매우 불편했습니다. 상급 정부의 지원으로 학교는 40여만 원 자금을 들여 식당 개조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식사하는 학생 비율은 70%로 올랐습니다. 왕청현 교육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영원입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 개조 대상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에 초점을 맞춰 사생식사에 관한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리 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문적인 식사 봉사팀을 내와 식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교정에서 향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죄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을 일로일소의 식탁에 확실하게 구현했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애심식당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깁니다. 이 마을에는 70세 이상 노인이 상주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독거 노인이 많아 식사 난제가 한때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당지부 서기 백문권입니다.
2: 오늘은 징창치반에
1: 노인들이 부뚜막에 앉아 반찬에 대수 곁들어 찬물에 밥 말아 드시기가 일쑤였습니다. 노인들의 식사가 어렵고 자녀들은 모두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촌집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노인들에게 매주 닷새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범은시 량수진 경령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영양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71세 리춘복 노인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마을로 돌아온 후 자발적으로 식당 조리 보조팀에 합류해

0: 부녀주임, 휘계도 이를 잘합니다. 경영촌 상주 인구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50여 명이 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양로 정원을 보수하고 주방 기구를 갖춰 적은 돈으로 큰일 하기, 수입 늘리고 지출 줄이기 원칙에 따라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 당지부서기 김광일입니다. 여름에는 노인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요리하거나 활동이 있을 때면 텃밭에 채소를 따서 가져다 주고 자발적으로 와서 돕는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식당 밖 나무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햇볕을 쬐입니다. 70세가 넘는 고순의 노인은 식당 음식을 연신 칭찬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 고수매입니다. 음식이 정말 푸짐합니다. 식단을 바꿔가며 만두나 조선족 만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김찬입니다. 당원 간부들은 거동이 불편해 식당에 오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배달해드립니다. 현재 우리 조에서는 정확한 실적관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 실천하면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늘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생봉사 단점을 보완하며 식사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완성해 따뜻한 행복식탁이 전주 여러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생실사를 대중의 마음에 들게 처리해 체감할 수 있는 시로로 대중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1: 올 4월부터 5월까지 우리 주에서는 22차례의 각급 각종 체육 경기 활동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높은 수준 경기로 전민 건강 체육 열조를 이끌어 연변대지의 운동 활력이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5월 사이에 펼쳐지는 우리 주 체육 경기는 3가지 국가급, 선급 경기, 10가지 주본급 경기, 9가지 현시급 체육 경기를 포괄하며 축구, 배구, 건강체조 무용, 제기차기 등 여러 인기 종목을 아우르고 참여 인원이 각 연령대를 망라해 진정으로 전민 참여, 전민 운동, 전민 건강을 실현합니다. 2026년 이보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가 4월 18일 연기림민경기장에서 첫 홈장 경기를 했습니다. 5월 중순 전민건강체육과학기청행 길림역 건강체육활동이 왕청에서 개최되는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천여 명이 현장에서 상호 교류합니다. 5월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제기차기 경기도 왕청에서 펼쳐지는데 전성 제기차기 애호가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룹니다. 주체육국 부국장 김호봉입니다. 5월 중순에 주건강체조무용대회가 두만강 광장에서 펼쳐지는데 전주 200여 명 건강체조무용 애호가가 경연에 참가하고 500여 명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본급에서는 제3회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및 2026년 연변주 홍성류컵 청소년 축구 초청경기, 2026년 연변주 제3회 소프트 발리볼 엘리트 초청경기 및 5가지 축구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등 다양한 경기활동이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각 현시에서도 제2회 전국 전민건강체육대회 계열활동, 5.1절 체육유원축제, 탁구, 바드민턴, 롱구, 도로 장거리 달리기 등 경기를 육속 개최하는데 5천여 명이 경기에 참가하고 1만 6천여 명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체육이 대중생활에 융합되게 함으로써 사람마다 운동을 사랑하고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0: 그늘의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의회 실제적인 일하기 주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일선에서 정책 선전 강연을 하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며 인대 대표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실천 활동이 진정 민족 단결의 면심교, 민생 봉사의 직통차, 기층 치리의 추진기가 되게 했습니다. 활동이 전개된 이래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신속히 실시 방안을 내오고 선전 강연 대호를 조직 건설했으며 인원 책임 지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현 190개 행정촌과 사회구역에 깊이 들어가 선전 강연 활동을

0: 활동을 펼쳐 당의 민족 정책과 혐인 조치가 기층 일선에 직접 도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안도현 구룡가도 순산 사회구역이 바로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민의를 해결하는 전현기지입니다.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구룡가도 순산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곽염경입니다. 사회구역 안전우환정돈시정, 사회구역 내 편민통로 보수부터 민족단결문화 진지조성, 이웃 호조 플랫폼 구축, 곤란대중지원, 이웃 갈등 해소, 사회구역 편민봉사시설 완선에 이르기까지 민생실사들이 락착돼 효과를 보고 기층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50여 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에서 인대대표들은 사회구역에 심입해 민정을 살피고 잔목 100여 그루를 정비하고 쓰레기를 10여 차 치웠으며 도로 시야를 넓히고 교통안전 위험을 제거해 사회구역 면모가 일신되게 했습니다. 안도현 인대대표이며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리린입니다. 대중이 반영한 문제 처리 상황 집단 대답회의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관할 구역 선거자들과 직접 만나 접수한 26건의 대중 의견과 건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답해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 사회구역 주민 손소예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모두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원정 주거단지 입구 변전함이 시야를 가로막는 문제, 철도 아파트 수돗물이 탁한 문제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해결했습니다. 명란 사회구역은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온정 있는 사회구역입니다.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요 직책에 초점을 맞추고 오심 행동을 실천하면서 민생 난점을 전력으로 해소하고 민생 실사를 잘 처리했습니다. 지난해에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총 150여 차 조제 활동을 전개하고 240건 민생실사를 해결해 대중 획득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줬습니다.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진홍화입니다. 우리는 사업 책임을 가지고 부문 연동을 강화하며 결과 향도를 중시했습니다. 주제 활동과 대표 직책 이행을 심층 융합시키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과 긴밀히 결합해 대표 직책 이행 우세를 안도 고품질 발전 추동, 민족 단결 진보 촉진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인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5월 12일은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이고 올해의 주제는 사람마다 안전을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재해방지 감소 구조 능력 제고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2일 현장 소통 체험과 응급지식 과학 보급 등 방식으로 대중의 재해방지 감소 의식을 높였습니다. 오전 9시 2026년 주 및 연결시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 선전활동이 연결시 소화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주 및 연결시 재해방지 감소 구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 총공회 연결시 진학가도 판사처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결시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신에너지 진화 로봇 등 소방구조 장비를 전시해 많은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삼일꾼들은 선전 책자와 선전품을 배포하고 기술 시범, 지식 선전 강연 등 활동을 펼쳐 오가는 주민들에게 기상, 수해, 지진, 지질, 산림 화재 등 재해방지 기본 기능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차명일입니다. 향후 우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재해방지 감소 선전 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겠습니다. 사회구역, 학교, 기업 등 진지에 의탁해 응급 모의 훈련과 지식 선전을 상시적으로 펼쳐 선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우환 조사 7위를 강화하고 응급물자 비축과 응급체계를 완성해 재해방지 감소 사업의 상시화, 제도화를 추동하고 관할구역 안 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아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2026년 중국 훈춘 출발 러시아 자가운전 관광 선발팀이 일전 훈춘 통창구에서 출발해 중로 변경 문화관광 교류를 1층 심화했습니다. 이번 선발팀은 상해, 안위, 사천, 산동, 길림 등지에서 온 자가운전 애호가 17명

0: 대상으로 고송됐고 6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훈춘에 모여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발팀은 훈춘 통상구를 지나면서 변방검사, 세관 등 부문의 효율적인 보장 아래 신속하게 출경 통관 수속을 마치고 러시아 빈해 변강구로 향해 다세간의 다국 자가운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크라스키노, 울라지보스토크 등 도시에서 공훈호 잠수함, 러시아섬 해양관 등 명소를 방문하며 러시아 극동 풍정을 깊이 체험합니다. 상해 관광객 요홍광입니다. 지금 사증 면제라 아주 편리합니다. 이곳에서 며칠 관광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숙식도 아주 좋습니다. 훈춘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일대 민경 마광입니다. 자가운전 관광팀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소에서는 전용 검사 통로를 개설하고 인원과 차 동시 검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 효율을 높였습니다. 훈춘은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라는 독특한 우세를 발판으로 중로 쌍방향 사증 면제, TIR 국제도로운송 관통 등 정책 기회를 다잡고 통상구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일괄식 봉사를 내놓아 차 통관, 인원 수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다국 관광 상품을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부대 봉사 시설을 완성해 훈춘을 동북아 다국 관광의 중요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5월 10일은 115번째 국제 간호원절입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햇빛대청에서 다 함께 과학보급, 지혜로 건강길 열어, 로인 안전수호, 건강한 노후 함께 마련 주제 공유 활동을 펼쳐 전문적인 간호 역량과 따뜻한 건강과학보급으로 간호원제를 경축하고 로인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의무 일꾼들은 로인들에게 무료 혈압 혈당 측정, 건강 상태 평가, 1대1 간호 상담과 개인별 건강 지도 등 전방위적인 건강 간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또 중2 전승, 만성병 관리, 안전한 약 사용 등 로인들이 관심하는 건강 지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보급 선전 강연을 펼쳐 로인들이 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중2 간호 전문과 소조 조장 사려려입니다. 종합병원으로서 우리는 줄곧 중서의 결합 간호를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중이에 적합한 기술과 서의의 간호를 융합하는 것인데 이번 환자들의 신속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로인회복치료전문과 소조 부조장 주진우입니다. 넘어지거나 욕창 등 로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위험을 둘러싸고 전문 검사를 하고 로인들의 자택 회복에 맞춰 로인과 가족들의 일상 회복 단련을 지도하고 자택 안전 돌봄 기술을 전수해 로인과 가족들의 안전 돌봄 의식을 강화하고 로인 건강을 수호하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대학 순회 공연이 11일 중국 전매 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대학 대련예술학원 두 차례 순회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데 이어 다시 한번 청춘의 선율로 문화관광융합의 서곡을 울리고 전매 대학 학생들에게 연길에 와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라는 진심 어린 초대를 전했습니다.
1: 5월 9일은 세계 철새의 날입니다. 철새 이주 안전 통로를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왕청 삼림공안분국에서는 선전 및 특별 순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민경은 그날 내 단속한 불법 조류 포획, 철새 매매 전형 사례를 설명하며 대중이 자발적으로 야생 조류 포획, 식용, 거래 등의 루습을 벌이고 각종 조류 관련 위법 행위를 멀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0: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카드를 내와 두 지역을 오가는 여객들의 교통비를 절약해줬습니다. 통근카드 우대 활동은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통근카드 우대 가격은 1인당 원래 가격이 45원이던 일반 대형 버스는 35원, 1인당 원래 가격이 70원이던 상무차는 55원으로 할인됐습니다.
1: 중국 조선족민속원은 2026년 5월 15일에 림시 하루를 휴원하며 모든 관광객의 입장을 잠정 중지합니다. 5월 16일부터 정상 운영을 회복합니다.
0: 훈춘 비단의 길 발해 고지는 5월 10일.

0: 1일 공고를 발표해 풍경구 운영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밤 9시 30분에 입장을 중지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종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종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종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3: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에 오면 무엇이 가장 보고 싶을까요? 정다운 거리, 인정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이겠죠. 조례와 작사, 임금란 작곡의 연변에 오면을 통해 보고 싶은 곳을 떠돌리시길 바라면서 참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몸은 참 바쁩니다. 꽃을 피우고 바람을 데우고 우리 마음의 새싹도 틔웁니다. 허복순 작사 리경드 작곡의 봄의 길을 통해 봄에 대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황회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갑자기 가장 먼저 피어나는 연분홍 진달래는 차가운 대지의 생명을 알리는 강한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박명일 작사 리하수 작곡의 장백의 진달래를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함께 웃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면서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고향의 냄새, 밥 짓는 연기, 논두기 흙냄, 어머니의 손길, 담현작사 류영근 작곡의 고향 향기, 그 잊지 못할 향기를 음악 희로 들려드립니다. 최영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게 인생입니다.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 인생사는 인생길에 깨닫는 지혜와 여운을 노래합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강물의 봉기운이 일고 산에는 꽃물결이 출렁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소리 없이 물결치는 계절, 봄의 모습을 김인도 작사 정남 작곡의 봄물결 꽃물결이 아름다운 선율로 그 풍경을 그려봅니다.

몇몇 노래와 함께한 시간, 언더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상강중의원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충 하초 하면은 전통 이야기에서는 강장 작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작용,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체

0: 예, 지금 만성병하고 이난병 치료에서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주요하게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항산화 작용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도 보호해주면서 로화를 방지해서 다양한 만성질환을 또 예방도 합니다. 예, 우리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질환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현저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갑자기 전염병이 오거나 혹은 예, 또 알레르기가 발생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하고 있는 뇌기능 강화에서도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예, 좀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뇌신경 전달 물질을 강화시키는 이런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력도 향상시켜주고 불면증 치료에서도 효과 좋고 또 일상적인 이 생활에서도 예, 많은 이런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비타민 B하고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면서 피로회복 효과가 또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이런 성분들이라 할 때에는 에너지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이 힘이 나게 하는 데서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는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와서 농가입이 비틀어들었던 게 아무튼 제자리에 돌아와서 숨을 길게 흐르던 게 지금 처음 걸리지 않았습니다.
0: 네.
2: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딱 쓰지 못했어요. 생일 짓고도 잘 쓰지 못하던 게 지금의 지평이 진짜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앞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오전 밥을 잘 먹고 있고, 예. 그리고 혈압이나 등등 전산이 됐습니다.
0: 네.
2: 당뇨병으로 예, 혈당 조절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혈당이 계속 정상을 두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오늘 18 가구 배달받아서 계속 쓰려고 한다.
0: 예, 지금 또 활동이 많습니다. 예, 활동이 좋은 활동이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0: 예.
3: 저는 예, 혈압이 온정하게 돼가지고 예,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땡하면서 예, 기억력도 없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를 저는 한 반년가량 먹은 게 예, 그게 지금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0: 예.
3: 예. 혈압이 온정되고 예, 혈압이 저기 정신도 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허리 터부나던 것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골이 아프니까 되나.
0: 네.
3: 그러던게 예, 지금은 예, 잠을 잘 자니까 되네. 아침에 일어나면 예, 예, 영정신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예, 항상 예, 예, 속이 두근두근하고 예, 황당하면서 이랬댔습니다. 그러던 게 예, 이거 먹은 다음에 예, 구승상이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0: 네.
3: 그리고 어떤 때는 숨이 차서 예,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 같으면 이랬댔습니다. 그런 현상이 거기에서는 완전히 나사져서 그런 증상이 지금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0: 네.
3: 예, 이렇게 예, 4,500m의 높은 고산 지구에서 나는 약재고 예, 겨울에는 벌리고 여름에는 풀이고 예, 이런 약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중국에나 있는지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0: 네.
3: 모르기는 해도 예. 그래 우리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늙어 놓으니까 예, 약을 먹었든지 아이 먹었든지 이럴 때도 많았댔습니다. 그러니 그런 증상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먹으니까 영 편리하고 영 좋습니다.
0: 네.
3: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예, 이래도 활동이 좋을 때 오늘이 18가구 사려고 합니다.
0: 예, 18가구에는 24가구 또 드립니다.
3: 예,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0: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동호당 등하철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든 게 두근거리지 않고 가슴이 겨우미 아프든 게 저는 겨우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1: 네.
3: 그리고 혈압이 높든 게 정상이 됐고 맥이 없든 게 맥이 납니다.
1: 네.
3: 그리고 오가는 감기를 다 하든 게 이 약선에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면역력이 높여져서 그렇습니다.
3: 예. 네. 손발이 차갑던 게 차갑지 않고 이 뼈 아픈데도 용돌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뼈쪽이 아파서 안타다 일어났지만 우고하면 겨우 일어났는데 이들이 잘 일어나고 용탈 먹었던 게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3: 선생님 저는 그 땅 간과하고 많이 썼지만 효과 없습니다.
1: 네.
3: 이제 이 약수권이 왔습니다.
1: 네.
3: 정화처는 바르된 약이고 4500m 이상 고산지에서 자란 수산약재고 겨우에 겨울에는 벌리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니까 긴장 약재예요. 그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그래서 전에 많이 배달 받았는데 내 효과 좋은 거 보고 우리 옆집 할머니의 수술이 온 뒤에 일러야 됩니다. 이 약도 되지 않습니까?
1: 좋죠. 이 동충하천응이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중성지방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들은 우선 먼저 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내려주고 이 동맥경화 치료가 이 중요합니다. 근데 동충하천 그런 작용하기 때문에 중풍 환자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예.
3: 우리 옆집 할머니 자식들이 다녀왔다면 어느 연락도 가싸겠다고.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1: 예. 얘기하셔.
4: 동춘 씨하서 그거 이제 방송 듣고서리.
1: 예, 예.
4: 예약했습니다, 이제 그거.
1: 예. 하고. 어떤 증사 있습니까?
4: 보통 이 무슨, 그냥 약 썼는데 이봐이 혀가 그냥 시트였고
1: 네, 예.
4: 두껍고
1: 예.
4: 그다음에 저 이봐이 쓰고 와서 약을 수태했었는데 그냥 안 낫죠 지금.
1: 예.
4: 그리고 이봐이 쓰고 볼까 밥 못 먹는단 말.
1: 예.
4: 맛을 몰라서.
1: 예.
4: 그다음에 이 사람 원래 또 이전에 노경스가 있었지.
1: 예.
4: 노경스 그거 한 이제 세 번째인데 지내 중화지내 했지.
1: 예.
4: 기록 혈압이 조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조절 잘해야 되고.
1: 네.
4: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럴 때 쓰는 약입니다. 예.
4: 그래 지금 이 약이 좋다 했거나 다른 거 탄 거 썼는데 지금 말아야 되지 떠라 이.
1: 예. 약은 많이 써도 안 되는 분들은.
4: 몇 년 됩니다. 몇 년.
1: 예. 그러면 이 동충하초로 쓰시면 됩니다. 예.
4: 그래, 이게 좋다는 소리 듣고서 지금 딱 생각이 나서.
1: 예, 이 동충하천은 옛날부터 이 몸이 허약하거나 여러 가지 예. 질병 가지고 있거나, 예, 그리고 특별히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또 맥이 없으면서 허리가 물러나는 같거나, 예, 입맛이 없거나, 이거는 효소 생성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동충하초 쓰면 많이 개선 가져옵니다. 전화번호는 아시죠?
4: 예, 예, 전화, 예. 아까 전화
1: 취했죠. 예, 2830666번에 예, 예, 연결하십시오.
4: 예, 내가 예. 오늘 보낸다고 그랬죠.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십시오. 예, 예.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지금 이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내려주면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이라든가 대사질환 예방도 하고 관리하면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예,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이 중풍이라든가 심장질환, 예, 동맥경화에 있거나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질환 치료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난 동충하초를 쓰고 관절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우리 발효 동충하초에는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관절이라든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서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바로 그 관절 건강을 유지시키고 증

0: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시초에는 이 관절 질환이가 이 골다공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인체에서 필요한 우리 골가에서는 보면 칼슘이 중요하죠. 이 칼슘이 흡수율을 많이 높여줍니다. 때문에 자연적으로 골다공증으로부터 시작해서 풍습골병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저는 동충하초를 먹고 여러모로 효과를 행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기 전에는 몰랐는지 먹어볼까나 알린단 말인데 이제는 먹기 싶어도 우리는 몸만 먹는 법인 가서 먹었는데 정말 이 약은 정말 이 고산 지역에서 숙소에서 해야 되는 줄 지금 나는 그냥 먹기 전에는 골과병으로 허리 다리가 아프지 부수골과병이 있고 그 다음에 요추가 한번 다줄이서 야 바깥에 한번 지나갈 때는 중증황사기 많습니다. 진통 들을 먹어야 되지 아이기름 또 먹을 수 있고 야 지워나가야 되지 그냥 어째서 허리가 딱 허리 중간에 이렇게 수심이 아프단 말이야. 무슨 자고 접으로 붙여도 아이 됩니다. 그런 게 이거 벌써 먹어서 얼마 안 되니까 무슨 진통이 살 때지 영 편안한 감이랍니다. 지금은 언니와서는 반년 거의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상에서 이 골과병 때문에 고생하여 합니다. 약간, 이 약이 어찌 이렇게 썼을까. 나는, 그리고 난 또 위도 나빠서 숙소 위험해, 만성 위험해, 위행이 있어서, 위 아프다 하면서 뭐, 밤중엔 탁, 막 쓰리고 아파서, 화나고 어미라소를 내 얼마 먹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약 먹고 지금 쓰린 증상이 어디 간지 없습니다, 지금. 이 윗병이 좀 여러가, 이사만에 이전에 위약으로, 골과병으로, 소변 자수 같다는 그 병으로 썼나 봐, 그렇게. 근데, 그런 약은 주로 시안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면 이 한 가지 먹어도 여러가지 병이 다 하나하나 좋아진다. 야, 이 약 정말 어찌 썼을까? 그러면, 정말 이, 서장이 그런, 4,500m 되는 그런 고산 지역에서 이 겨울에는 벌릴로 여름에는 화초를 변해서 제대로의 발효가 됐다 말입니다. 그래 그러지 정말 효과가 탈출합니다. 야, 지금은 정말 골골 그렇고 이 소변 사수가 어디 이전에 저녁에는 그냥 그래서 대스퍼스에 나가고 그런 게 지금은 저녁에서 한두 번 어쩌면 딱 한 번 나가는가 그리고서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그러니까 잠 어떻게 살겠어요. 니네 잠 못하게 잠을 영수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활동 지키시는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활동할 때 잠을 가격이 영 저렴합니다. 옛날에 활동할 때 이번에 좀 저번에도 9각상이 조금 있는데 또 9각상 12각 주더구만. 지금 12각 주지 않습니까?
0: 예, 드립니다.
2: 계속 우리 나도 먹고도 우리 집 아파도 여러 가지 병이 내가 먹는 거 자꾸 삽수 때 이 약이 어찌리 좋은가 하면서 좀 많이 싸놓으라면 그래 우리 봄마다 우리 아프다고 12각 주니 이렇게 우리들이 뱀뱀 먹는다니까 우리 아빠 영수 잡수고서는 지금 전혀 썰려 비례가 있게 그게 좋아졌다고 영수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또 배달받겠어요.
0: 예,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방광 질환하고 남성분들이 전립선 질환에는 이 발효동충하초균분이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2830666번에
2: 무슨 그럼 어느 말 썼는지 모르겠어. 좀 먹어볼까 알립니다 지금.
0: 예, 전화번호 아시죠? 예, 연계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동충하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약을 쓰게 된 저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고 기억력이 없고요. 그리고 심장이 또 두근거리고 있다고 잠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위에 소화도 써야 돼. 성기 때 소변도 써야 돼. 뭐 권장도 없고 그랬다는데 이 동충하초 이 발효를 쓰고 지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열라드 가서 계속 쓰다고 합니다.
0: 예, 열라드 가게는 24곽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뇌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발효동충하초균부는 전반적인 간 건강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2: 네.
3: 예,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간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간이 건강해야만이 노년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 기능을 촉진해주고 간세포를 보호해주면서 지방간이 있거나 알코올간이라든가 간경화 치료에서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발효동충하초균부는 오래 쓰다 보면은 이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예, 바로 피부 탄성도 좋아지고, 이 피부에 잡티가 있는, 예, 이런 현상도 또 제거해주면서, 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피부 미용이 아주 좋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동충하초균부는 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지방도 연소시켜서 체중 감량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예, 바로 우리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할 때에는 이 체내에 누적된 이런 나쁜 독소들도 많이 제거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외에도 소화가 안 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예, 이런 증상 치료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년에 보면은 예, 우리 심뇌혈관 질환 때문에 고생받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 혈관 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면서 혈액이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도 내려주고 동맥경화를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데 필요한 이런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구복하면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항암작용도 있고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노년에 감기 오면은 다른 증상들이 같이 예, 좀 악화됩니다.
2: 네.
3: 일단 감기가 오면은 이 심장병이 있거나 혹은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같이 영향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증상 예, 같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우리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감기만 예방하면은 다른 질병들이 더 악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종양 억제률이가 아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세균이 저항력하고 바이러스 감염 억제률도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예,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서 큰 작용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체내 효소 작용을 촉진시켜서 세포로 인한 각질도 제거해주고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0: 합니다. 예, 그래서 동충하초는 또 신장을 걸쳐서 체외로 배출될 때 예, 신장이 흡수되지 않거든요. 작용 돕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많이 높여줍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예, 우리 가장 중요한 성분인 이 중초산하고 중초소 다당류의 함량이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좀 허약한 체질이라든가 고령인 분들은 예,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는 분들은 예, 이 동충하초로 예, 좀 복용한다 할 때에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도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체에서 수요하는 영양물질이 또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면서 효소하고 호르몬 등 생리활성물질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독작용이 또 아주 강합니다. 예, 때문에 요즘처럼 만성병 환자분들이 빠르게 급증하고 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면역력 강화에서는 예, 누구나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면역력 강화에서는 최고라는 이런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나이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만성퇴행성 질환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런 해결책입니다. 예, 때문에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 할 때에는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서 기능이 약화돼서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또 수명까지 단축시킵니다.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에는 면역세포, 인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예, 우리 당뇨 환자들이거나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증이라든가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서도 예, 좋은 효과로 봅니다. 그리고 신장과 간 건강, 혈관 질환 치료와 예방에서도 큰 효과로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오장을 보호해서 인체의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해주면서 노화도 방지하고 인체 항상성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유지시킵니다.
1: 네.
0: 예, 우리 항상성이라 할 때는 인체가 내부 환경을 안정시키면서 유지하려는 이런 생리적인 조절 과정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혈압이라든가 체온, 산소하고 또 혈당, 예, 나트륨 이온 농도도 특히 예, 등기가 변화하더라도 조절 반응을 해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이런 작용을 말합니다.
1: 네.
0: 예, 바로 음양도 안정적으로 균형시키기 때문에 몸이 좀 차거나 또 어떤 분들은 예, 차면서 또 이 온도가 고르지 못한 분들 예, 우는 열하고 아래는 또 차고 이런 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예, 대부분 우리 노년에는 이런 증상이 있죠. 예, 때문에 우리 중노년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는 몸이 균형을 잡아주면서 또 체질도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폐질환의 특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강정 효과도 크고 기관지를 정화시켜서 기침 가래에 좋은 효과가 있으면서 혈관 내에 예,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해서 심장이 수축을 강화하면서 예, 혈속판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동충하초는 또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손상받은 세포도 회복시켜주고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를 강화해서 면역력도 증가시켜줍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모아산 곡에 준비했는데요. 정겨운 모아산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가요는 흥견 반살풀이 장단

유서리 행복 작사 허원식 작곡의 고향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고향의 풍경과 정겨운 사람들, 잊지 못한 추억이 담긴 가요로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강호혁 작사 김유식 작곡의 여랑술의 령 넘어가네 보내드립니다. 여랑술에 몰고 령을 넘어가는 농민들의 흥겨운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성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유영어 작사 황양목 작곡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노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의 밀림은 푸른 바다 나는 갈매기 준비했습니다. 리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돈 따라 정 따라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은 마음과 정이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가요입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하라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먼저 최미화 작사 최근 작곡의 배나무는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속삭이는다는 멜로디로 여러분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디슬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정현 기장님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을 들려드릴게요. 외로울 때 그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현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위로와 함께 봄의 기분을 선사한 노래가 왔습니다. 김학성 작사, 리하수 작곡의 너와 나의 봄입니다. 봄의 따뜻함과 함께 사랑의 설렘이 느껴지는 이 노래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유재익 작사 허순자 작곡의 아리랑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향기와 아리랑의 정감이 어우러진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겸을 선사해 줍니다. 차비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운 삶과 행복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가요입니다. 최미화 작사 박연준 작곡의 백세 인생 릴리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0: 어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 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뇌정지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2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병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호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호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정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0: 예. 그 다음에 지뢰상에서, 지뢰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뇌정치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무예요. 이 당뇨 합병증이 일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예.
2: 예, 선도에, 여기서 섭이 달라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무슨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을 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장을 한답니다.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거선 했다면 뇨독증입니다. 예. 시간이 700~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제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뇨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게요. 예.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부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이게 뭐,
0: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간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간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간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 입간 구백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야, 두양이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설이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달라 애들미설이 그래서 이 입간 구백에서 내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이라든지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아주 아이디든게 이분이 입간 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이롭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든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소리가 자꾸 먹을까 해. 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리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0: 선생님과 지금 일단
1: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0: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깨든 것은 술을 끊고 한가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계속 탐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단다. 어서는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떠나드린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앉아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아렐로도 그렇습니다. 아렐로도 아래 배꼽 아렐로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히는 겁니다.
2: 네, 그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이깐 고보제고 내가 쓰고 도고 내 동생 쓴 것 간다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싸서 이래 같이 보겠니. 얘는 나는 1년 되고 얘는 이제 한두 달 봐야 되는데 영, 이 약을 쓴 게 어제 영 눈이 있고 다 피곤해서 그것도 뚫지 못하고 자꾸 자버리면 어느 것으로 딱 그렇던 게 어제 그게 한 달 쓸까 이렇고 어떤 두 달 반을 썼는데 거기 완전 이렇다 간이 좀 지방가에 있습니다, 선생님.
1: 네. 네.
3: 다른 사람하고 쉬라다 말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약하고 하고 그런데 한 해 무슨 특별히 배랄게 크게 먹는 게 없는 게 자꾸 어제 배 나오고 쉬라고 또 몸에 가지.
1: 네, 그럼 내장 지방이 쌓이고 특히 간에 와서 이 지방이 쌓이게
3: 배 영크다 말입니다. 배. 그래. 네. 그래. 네. 그 검사를 할까 지방가 있더란다. 그래. 니 그거 알지랍니 강영하루 그 다음에 간암이 들어온다고. 내 그래다더만. 자기도 겁이 나면 계속 피곤해. 눈이 대낮이고 밤에 계속 눈이 자꾸 내려온단다고. 잡으러만 못하겠다. 예. 그래, 그게 예. 간이 지방가에서 그러다가 병원에 가 배운 게 지방가에 있다 하더라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수화방 쓴 게 눈이 피곤한 게 없어졌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1: 예.
3: 예, 그래, 내 예. 동생 예. 오늘 좀 이렇게. 예, 오늘 싸겠단다, 선생님.
1: 예. 지금 8곽 싸도 6곽 드리고, 예, 4곽에 2곽 드리는데 하죠.
3: 예, 얼마 썼습니까? 다시 싸도 많이 주세요. 예, 하시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래서 생식기를 지나기 때문에 성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생식기에 와서 자꾸 가렵다거나, 여성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내 무슨 어디 가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해서 이쪽이 이렇게 가려본가. 또 처음에는 조금 부위가 좀 특정 부위니까, 예, 병원도 아예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음도 습진이 오고 이 음낭 습진도 오고 우리 이럴 때는 쿠션이란 들어간 약으로 씻는 것도 좋고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게 다 강경각이 막히면서 이 생식기가 쩍 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2: 네.
1: 그다음 이
2: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누구세요?
2: 네. 네.
4: 예, 신부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지금 우리가 지금 영지까지 보호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공공화이라 이 전일선 부대를 이름이 노화란 게 등하이 돼가지고 이래서 이 선택을 뽑았는데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우리 법에 다수들이 다수들이 뭐 군대사의 사람 내기 떨어지니 소화아이들이라든 게 일정사에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예.
4: 이제 앞으로 좀 더 오래 쓰기를 좀 오늘 배달 받자고 합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받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
2: 네, 맞습니다.
4: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그다음 이 강경락은 다리 신다리 내 쪽을 해서. 바깥쪽이 아닙니다. 예, 내 쪽으로 해서 뻗어서 내려서 어디로 가는가.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대충혈로 지나갑니다. 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대충혈은 우리 중이들이 대부분 그 짐자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도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스트레스 하나 따위받는 사람 없고 어느 사람이 간이 아예 나쁜 사람 없습니다.
2: 네.
1: 대부분 이 강경락이 막히죠.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5: 네,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1: 예.
5: 저희 어머니 지금 중풍 환자니 이 약을 쓰면 효과 보겠습니까?
1: 혈압은 어떻습니까?
5: 혈압 지금 정상입니다.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계속.
1: 혈압 약을 그래.

0: 있습니까?
1: 네, 예,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
0: 아, 혈압이 그 먹고는 그러니까 혈압 있고 혈압 있는 분이고 중증 같다 할 때는 대부분 그 혈압이 오는 원인이 간하고 콩팥이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쓰면은 중풍 후유증 재풍 예방 이 방면에도 아주 좋습니다. 피를 맑게 할 수 있고 혈질을 낮추고 예. 이러면 혈압도 좀 온정되고 혈압약도 절반 줄이고 그렇습니다.
1: 피를 안 왔다 물어봐 주세요. 이게 아니어 돼. 그 발대 묶입니까?
0: 그거는 주로 심장에 나빠 그렇습니다.
1: 심장이?
0: 예, 우리 그 인체
1: 말다. 이건 약입니까? 묶인 데는?
0: 그거는 심장이 좋아지면은 발등 붓긴 게 낫습니다. 그래서 붓긴다 해서 이뇨제를 쓰거나 붓긴 것만 빼서는 뭐 이튿 날에 또 붓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 좋아지면 붓긴 것도 덜하고 밤에 쉴 때라면 베개를 놓고 예. 조금 바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포저 평상시에 포저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 연기 입간 구복액을 쓰면 심장이 좋아지면서 붓긴 게 조금씩 나사집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네. 네. 치료 잘하세요.
1: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중풍원 사람들이 다 발이 붓깁니다. 발목이 붓긴다. 발등이 붓긴다 하는데 이거는 주로 심장에서 충분한 그 인체 말단에 모세 혈관의 피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심장에 돌아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발 같은 게 많이 붓깁니다. 예. 이런 붓김 치료가 장기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다들 연기관 구박액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0: 네.
3: 버릇이 이렇게 소리 세게 납니까, 뒤에?
0: 네.
3: 그 버릇에 소리 나지, 뒤에 소리 나지, 바로 소리 나지.
0: 도움의 경우가
3: 있습니다. 그래, 그렇습니까?
0: 네.
3: 우리 어지럽지. 그리고 밤에 꿈이 많고 잠이라는 게 아예 없지. 그러고 나면 아침에 정신이 깨어나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약은 약 먹어봤을 때 조금 아예 납니다.
0: 네.
3: 음식과 구복해서 먹으면 조금 이런 증상 나아졌습니다. 예.
0: 네.
3: 심장도 그렇게 나쁘던데 지금 예, 그 음식과 구복해서 효과도 많이 봤지. 있으니까. 과대통도 아이가 없으면 남의 반망도 나쁘지. 뭐 방광염은 또 차질 걸리지.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영지관 구복액을 이런 효과를 많이 받고 기침도 그렇게 기침던 게 영지관 구복액을 기침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0: 네.
3: 그래서 나는 영지관 구복액을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 나는 이거 활동할 때마다 약을 따가는 약은 있는데 우리 오빠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그래 내가 네. 이렇게 도와준 것도 보고서 우리 오빠도 이 약을 좀 써보겠다는 소리 오늘도 잘 받겠다 되니까 내가 또 내달라겠습니다.
0: 그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사람들 근본적인 원인은 간하고 콩팥이 나빠서 생기는 겁니다. 예. 이거는 우리 의학적으로도 특히 중의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연기 입간 구복에 천연 오색연지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 봅니다. 또 요즘엔 또 우대도 있고 예.
3: 네, 우리가 더 그렇게 해서 두렵고 써놓고 배달 받아 써보겠다고 그랬더니
2: 네.
3: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교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리론에 근거하여 건비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출,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회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에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쏘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구,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 약품입니다.

0: 청해지점 중건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제가 요즘에는 우리 순백회관에 들어간 약종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백출 같은 약재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장출, 백출 하면서 예. 그러나 이 백출도 역시 약이기 때문에 백출이 좋다 해서 맨 백출만 사서 달여 먹는다거나 또 특히 그 황게 같은 것도 맨 황게만 달여 먹는다거나 당산만 달여 먹는다거나 이거는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약이라는 거는 좋은 효능이 있는가 하면은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순백생화는 군천좌실이란 중의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백출 같은 이런 약이 좋은 성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효능에 따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다른 약으로 그 부작용을 없앨 수 있게끔 약을 골고루 연구 말합니다. 백출은 보면은 일단 위 점막에 있는 염증을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위 점막이 점막 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특히 위축성위염이랑 위궤양이랑 보면은 이 위 점막 세포가 재생이 잘해야 됩니다. 위점막 세포는 어느 정도로 재생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이틀 내지 3일이면 새 세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장기 조직 기관마다 다 이게 주기가 따로 있습니다. 간세포는 180일이 한 개 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점막 세포가 지속 빠른 축이죠. 이틀 내지 3일이면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이런 모든 세포가 재생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위점막에 염증이 있다거나 궤양이 있다거나 많은 이런 위병으로 해서 위점막 세포가 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 없어질 수 없고 위궤양 같은 건 더 심해지고 위축성 위염이랑 더 심해지죠. 예? 뿐만 아니라 이 백출은 위점막 세포 재생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비위 기능을 높여줍니다. 이 비위 기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동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 배출하고 또 위산 같은 게 많이 분비돼서 소화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출이가 우리 승발초 백출이 있는가 하면은 소발초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걸 포제해서 닦아야 됩니다. 이런 포제 과정을 다 거쳐야 되지 어느 약재 한두 가지를 마음대로 쓰는 거 우리 보통 지청해야 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방송 중에서도 제가 간단간단한 처방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간단한 거는 이런 군천좌실한 조제 원칙에 근거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지금 이 순백시 하나 쓰는데 아주 효과 좋습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어떤 나이서 그런지 항상 추위 타고 이 더운데도 계속 내 양말 두 개 신고 그다음 이불을 덮고 그래도 추웠댔습니다. 그런데 네. 이 순백시 하나 쓴 후에는 네, 지금 반면 썼는데 비관상 이롭습니다. 야 그렇게 추워서 고생하던 게 네, 이 약은 정말 선택이 잘했습니다. 항상 춥고 집을 들으면 어쨌든 무슨 뜨뜻한 음식을 먹어도 항상 추웠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지고 아주 따뜻한다 이 몸이가 예. 손발이 그렇게 차던 게 어디로 가는 게 없고 그래 놓고 이게 아주 예, 몸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미 순백제 하는 애 써보니까 자도 잘 되고 그렇게 머리가 뻥 하더니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아주 약이 좋은 약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언니가 한국에 갔다 너무 일하고 나니까 오브 몸에 배에 다 들어서 지금 어떤 전화이냐면 저약이 그래도 가서 검사를 보면 크게 무슨 몸에 없다는데 계속 맥이 없답니다 선생님. 네. 이런 데 쓰면 어떠십니까?
4: 매개가 없는 원인이가 바로 비위와 콩팥이한 사람들이 기계검사에서 화암에서 비초에서 아무런 진단은 안 나온데 본인은 맥이 딱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작고 이게 다 비위하고 콩팥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이 우리 40대 후부터는 꼭 수요되는 약입니다. 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맥이 나는 게 현저하게 알깁니다.
3: 아, 그러면 오늘 제자리 배달, 나도 배달받고, 우리 언니도 배달받겠습니다.
4: 네. 그렇게 네. 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래서, 우리 순백 시환이 약이 조합이 확실히 아주 잘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종이가 진귀한 약재,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소염작용 방면에서 차군절한 약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시간 될 때면 약종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여러분들도 저기에는 어떤 약종이 들어갔는가 어떤 약종이 들어가야 어떤 작용을 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좋다 좋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에 상응한 약재가 들어갔는가 아니 들어갔는가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군자는 우리 그 무슨 텔레비전이나 우리 광고로 많이 보면은 이 사군자가 들어가면 전전이 얼마나 좋다. 사군자가 들어서면 들어가면은 그 염증 작용이 얼마나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군자는 첫째 우리 이 소염 작용 방면에서 해충 구종 없입니다. 이전에 그 해충이 얼마나 났습니까? 장도 해충이 많을 때 해충약으로도 썼습니다. 소염작용도 있고. 그래서 특히 지금 현대인들이 그 특히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방광염, 요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사군자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두 분사님 수고하신다. 이 순백제 한 우리 집에 아바타 쓰고야 효과 너무 좋다 했었는데 지금 그런다. 이거 다 쓰고 이전에 가위 나빠서 그냥 쏙쏙 찌른다 하는지 이 간에 간을 했으면 이번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치료할 때는 약간 난 것처럼 하다 뒤에 인사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고 거기다가 또 썬까지
3: 반복이 자꾸 오죠.
5: 단독이 자꾸 온다. 그리고 위도 네. 나쁘지, 손도 나쁘지. 그래서 예, 전립선염까지 이산났어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전에 먼저 이 먹었단 말인데 위 나빴어요. 순백제 먹은 게 효과 너무 좋아서 우리 아빠를 공부해 잡신 게야. 잡수고 이러면 돼. 이건 내가 언니 먹었겠는가 그래서 나를 빨리 먹고 자기를 말아야 했다고 그러게. 잡수고 지금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간이 좋아서는 간이 그렇게 아프다. 따끔따끔 아프다 말아야 하고 전립선염이 좋아서는지 어쩌면은 이게 위생실에 가서 차변 볼 때 그렇게 딸이 아프다 하거나 뭐 똑똑 떨어진다는 이런 말을 아예 한다 지금.
3: 네, 전립선이 많이 났습니다.
5: 많이 났었습니다. 그럼
3: 네, 전립선 고생하는 분들 이 약 쓰고 도움 많이 받습니다.
5: 네, 그리고 위가 좋아서 위장이 다 나쁜다 그냥 잘못 잡수 설사라 그리 밥은 미네 때대 말쳐서 그러니 지금은 밥을 내내게서는 자꾸 잡수게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을 이리 좋냐, 언니 먹겠는가 함. 이번에 또, 배달받아 계속 쓰게 다른 약 지금 안 먹겠다. 위약이고, 간 아픈 약이고, 무슨 얼마 줄으셔야 놀지 모르는데, 걔네, 이것만 잡수고 지금 건강을 찾겠답니다. 아픈 데 없을까? 지금 요즘에는 기뻐한다.
3: 예, 그래.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5: 예, 얼마인가, 배가봐.
1: 네. 501-2797번입니다.
5: 501-2797. 네. 예, 알았습니다.
1: 예.
5: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청서기는 공산당리는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우리 조 각지 기층 당 조직에서는 일로 일소 식사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애심 식당 운영, 대중의 행복 식탁 지키기를 시작으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 대중이 당 조직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진정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습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학생 시붕휘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반찬은 양이 푸짐하고 영양 균형을 맞췄으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유와 과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과거 이 학교 식당은 설비 노후로 장기간 사용을 중단해 학생들은 기업 배식, 학부모 배송 또는 학교 밖 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매우 불편했습니다. 상급 정부의 지원으로 학교는 40여만 원 자금을 들여 식당 개조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식사하는 학생 비율은 70%로 올랐습니다. 왕청현 교육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영원입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 개조 대상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에 초점을 맞춰 사생식사에 관한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리 제도 체계를 건전해하고 전문적인 식사 봉사팀을 내와 식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교정에서 향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죄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을 일로일소의 식탁에 확실하게 구현했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애심식당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깁니다. 이 마을에는 70세 이상 노인이 상주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독거 노인이 많아 식사 난제가 한때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당지부서기 백문권입니다.
3: 오늘은 经常吃饭呢.
2: 노인들이 부뚜막에 앉아 반찬에 대수 곁들어 찬물에 밥 말아 드시기가 일쑤였습니다. 노인들의 식사가 어렵고 자녀들은 모두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촌 집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노인들에게 매주 닷새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범은시 량수진 경영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영양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71세 리춘복 노인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마을로 돌아온 후 자발적으로 식당 조리 보조팀에 합류해 배식, 청소 등으로 알차게 생활하는데 말수도 많아지고 몸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 촌민 리춘복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식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을과 상급에서 모두 관심을 주고 촌민위원회 주임, 부녀 주임, 회계도 일을 잘합니다. 경영촌 상주 인구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50여 명이 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양로 정원을 보수하고 주방 기구를 갖춰 적은 돈으로 큰일 하기, 수입 늘리고 지출 줄이기 원칙에 따라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 당지부서기 김광일입니다. 여름에는 노인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요리하거나 활동이 있을 때면 텃밭에 채소를 따서 가져다 주고 자발적으로 와서 돕는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식당 밖 나무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햇볕을 쬐입니다. 70세가 넘는 고순의 노인은 식당 음식을 연신 칭찬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 고순매입니다. 음식이 정말 푸짐합니다. 식단을 바꿔가며 만두나 조선족 만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동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김찬입니다. 당원 간부들은 거동이 불편해 식당에 오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배달해드립니다. 현재 우리 조에서는 정확한 실적관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 실천하면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늘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생봉사 단점을 보완하며 식사 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완성해 따뜻한 행복 식탁이 전주 여러 곳에서

0: 각종 체육 경기 활동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높은 수준 경기로 전민 건강 체육 열조를 이끌어 연변대지의 운동 활력이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5월 사이에 펼쳐지는 우리 주 체육 경기는 3가지 국가급, 선급 경기, 10가지 주본급 경기, 9가지 현시급 체육 경기를 포괄하며 축구, 배구, 건강체조 무용, 제기차기 등 여러 인기 종목을 아우르고 참여 인원이 각 연령대를 망라해 진정으로 전민 참여, 전민 운동, 전민 건강을 실현합니다. 2026년 2보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가 4월 18일 연기리민 경기장에서 첫 홈장 경기를 했습니다. 5월 중순 전민건강체육과학기청행 길림역 건강체육활동이 왕청에서 개최되는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천여 명이 현장에서 상호 교류합니다. 5월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제기차기 경기도 왕청에서 펼쳐지는데 전성 제기차기 애호가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룹니다. 주체육국 부국장 김호봉입니다. 5월 중순에 주건강체조무용대회가 두만강 광장에서 펼쳐지는데 전주 200여 명 건강체조무용 애호가가 경연에 참가하고 500여 명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본급에서는 제3회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및 2026년 연변주 홍성주컵 청소년 축구 초청경기, 2026년 연변주 제3회 소프트 발리볼 엘리트 초청경기 및 5가지 축구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등 다양한 경기활동이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각 현시에서도 제2회 전국 전민건강체육대회 계열활동, 5.1절 체육유원축제, 탁구, 바드민턴, 농구, 도로 장거리 달리기 등 경기를 육속 개최하는데 5천여 명이 경기에 참가하고 1만 6천여 명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체육이 대중생활에 융합되게 함으로써 사람마다 운동을 사랑하고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 근일의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 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주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일선에서 정책 선전 강연을 하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며 인대 대표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실천 활동이 진정 민족 단결의 면심교, 민생 봉사의 직통차, 기층 치리의 추진기가 되게 했습니다. 활동이 전개된 이래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신속히 실시 방안을 내오고 선전 강연 대호를 조직 건설했으며 인원 책임 지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현 190개 행정촌과 사회구역에 깊이 들어가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쳐 당의 민족 정책과 희민 조치가 기층 일선에 직접 도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안도현 구룡가두 순산 사회구역이 바로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민의를 해결하는 전현기지입니다.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구룡가두 순산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곽염령입니다. 사회구역 안전 우한 정돈 시정, 사회구역 내 편민 통로 보수부터 민족 단결 문화 진지 조성, 이웃 호조 플랫폼 구축, 곤란 대중 지원, 이웃 갈등 해소, 사회구역 편민 봉사시설 완선에 이르기까지 민생 실사들이 락착돼 효과를 보고 기층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50여 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에서 인대 대표들은 사회구역에 심입해 민정을 살피고 잡목 100여 그루를 정비하고 쓰레기를 10여 차 치웠으며 도로 시야를 넓히고 교통안전위험을 제거해 사회구역 면모가 일신되게 했습니다.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리린입니다. 대중이 반영한 문제 처리 상황 집단 대답회의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관할 구역 선거자들과 직접 만나 접수한 26건의 대중 의견과 건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답해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두 명란 사회구역 주민 손소예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모두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원정 주거단지 입구 변전함이 시야를 가로막는 문제, 철도 아파트 수돗물이 탁한 문제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해결했습니다. 명안 사회구역은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온정 있는 사회구역입니다.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0: 주요 직책에 초점을 맞추고 오심 행동을 실천하면서 민생 난점을 전력으로 해소하고 민생 실사를 잘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회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총 150여차 조제 활동을 전개하고 240건 민생 실사를 해결해 대중 획득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줬습니다.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진홍화입니다. 우리는 사업 책임을 다지고 부문 연동을 강화하며 결과 향도를 중시했습니다. 주제 활동과 대표 직책 이행을 심층 융합시키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과 긴밀히 결합해 대표 직책 이행 우세를 안도 고품질 발전 추동, 민족 단결 진보 촉진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인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5월 12일은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이고 올해의 주제는 사람마다 안전을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재해방지 감소 구조 능력 제고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2일 현장 소통 체험과 응급지식 과학 보급 등 방식으로 대중의 재해방지 감소 의식을 높였습니다. 오전 9시 2026년 주 및 연길시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 선전활동이 연길시 소화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주 및 연길시 재해방지 감소 구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 총공회 연길시 진학가도 판사처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길시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신에너지 진화 로봇 등 소방구조 장비를 전시해 많은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선일꾼들은 선전 책자와 선전품을 배포하고 기술 시범, 지식 선전 강연 등 활동을 펼쳐 오가는 주민들에게 기상, 수해, 지진, 지질, 산림 화재 등 재해 방지 기본 기능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차명일입니다. 향후 우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재해방지 감소 선전 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겠습니다. 사회구역, 학교, 기업 등 진지에 의탁해 응급 모의 훈련과 지식 선전을 상시적으로 펼쳐 선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우환 조사 7위를 강화하고 응급물자 비축과 응급체계를 완성해 재해방지 감소 사업의 상시화, 제도화를 추동하고 관할구역 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아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2026년 중국 훈춘 출발 러시아 자가운전 관광 선발팀이 일전 훈춘 통창구에서 출발해 중로 변경 문화관광 교류를 1층 심화했습니다. 이번 선발팀은 상해, 안위, 사천, 산동, 길림 등지에서 온 자가운전 애호가 17명으로 구성됐고 6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훈춘에 모여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발팀은 훈춘 통상구를 지나면서 변방검사, 세관 등 부문의 효율적인 보장 아래 신속하게 출경 통관 수속을 마치고 러시아 빈해 변강구로 향해 다세간의 다국 자가운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크라스키노, 울라지보스토크 등 도시에서 공훈호 잠수함, 러시아섬 해양관 등 명소를 방문하며 러시아 극동 풍정을 깊이 체험합니다. 상해 관광객 요홍광입니다. 지금 사증 면제라 아주 편리합니다. 이곳에서 며칠 관광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숙식도 아주 좋습니다. 훈춘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일대 민경 마광입니다. 자가운전 관광팀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소에서는 전용 검사 통로를 개설하고 인원과 차 동시 검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 효율을 높였습니다. 훈춘은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라는 독특한 우세를 발판으로 중로 쌍방향 사증 면제, TIR 국제도로 운송 관통 등 정책 기회를 다잡고 통상구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일괄식 봉사를 내놓아 차 통관, 인원 수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다국 관광 상품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부대 봉사 시설을 완성해 훈춘을 동북아 다국 관광의 중요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5월 12일은 115번째 국제간호원절입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햇빛 대청에서 다 함께 과학 보급, 지혜로 건강길 열어 로인 안전 수호, 건강한 노후 함께 마련 주제 공유 활동을 펼쳐 전문적인 간호 역량과 따뜻한 건강 과학 보급으로 간호 원재를 경축하고 로인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의무 일꾼들은 로인들에게 무료 혈압 혈당 측정, 건강 상태 평가, 1대1 간호 상담과 개인별 건강 지도 등 전방위적인 건강 간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또 중2 전승, 만성병 관리, 안전한 약 사용 등 로인들이 관심하는 건강 지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 보급 선전 강연을 펼쳐 로인들이 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중2 간호 전문과 소조 조장 사려려입니다. 종합병원으로서 우리는 줄곧 중서의 결합 간호를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중이에 적합한 기술과 서의의 간호를 융합하는 것인데 이번 환자들의 신속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로인회복치료전문과 소조부조장 주진우입니다. 넘어지거나 욕창 등 로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위험을 둘러싸고 전문 검사를 하고 로인들의 자택 회복에 맞춰 로인과 가족들의 일상 회복 선전 및 특별 순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민경은 그날 내 단속한 불법 조류 포획, 철새 매매 전형 사례를 설명하며 대중이 자발적으로 야생 조류 포획, 식용, 거래 등의 루습을 벌이고 각종 조류 관련 위법 행위를 멀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0: 연변 동부가 려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카드를 내와 두 지역을 오가는 려객들의 교통비를 절약해줬습니다. 통근카드 우대 활동은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통근카드 우대 가격은 1인당 원래 가격이 45원이던 일반 대형 버스는 35원, 1인당 원래 가격이 70원이던 상무차는 55원으로 할인됐습니다.
1: 중국 조선족민속원은 2026년 5월 15일에 림시 하루를 휴원하며 모든 관광객의 입장을 잠정 중지합니다. 5월 16일부터 정상 운영을 회복합니다.
0: 훈춘 비단의길 발해고지는 5월 11일 공고를 발표해 풍경구 운영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밤 9시 30분에 입장을 중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네, 연길시 종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능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

0: 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1: 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먼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그 집을 팔고자 합니다.
0: 네.
2: 이체는 그 하나 피발시장 근처입니다.
0: 네.
2: 7층 집에 5층이고 네.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2: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2: 4473
0: 네.
2: 3898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예, 수고하세요.
0: 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뭐 가정집에서 89세 되는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입니다. 네, 식사를 챙겨드릴 필요 없이 오셔서 말동무만 해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2,000원 드립니다. 한 달에 나흘 휴식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318073-6890번, 1318073-6890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네, 벽돌 창고도 있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국유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가정집 혹은 병원 그리고 양로원의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 간병인 자격증도 네,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984303-3131번, 1984303-3131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면적은 3,000평방미터입니다.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네, 5층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 되고요.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그, 가사도우미입니다.
0: 가사도우미요? 네.
1: 예. 방탄을 면담하겠습니다.
0: 네.
1: 영계에 떠나는.
0: 네.
1: 여산류.
0: 네.
1: 여링치치.
0: 네.
1: 링산치바입니다.
0: 네, 지역은 어디죠?
1: 지역은 혼천인데 저는 맹인입니다.
0: 네.
1: 그래, 본지발 사람은 출퇴근하는 게 좋고,
0: 네.
1: 외지 사람은, 방법이 없이 숙박해야
0: 그래요?
1: 되니까,
0: 네.
1: 면담을 상세한 거 잘.
0: 그래요.
1: 알려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기다려보세요.
1: 예.
0: 네.
1: 수고하세요.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2: 지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0: 네.
2: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그만 됩니다.
0: 네.
2: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2: 백돌 도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2: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2: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산의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2: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2: 연락번호
0: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수고하세요.
0: 네.

네, 연길해관 남쪽현에 있는 6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

0: 1384339 5613번 1384339 5613번입니다. 손잡이 뜨락돌을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지역은 룡정이고요. 연락번호 1556802-9342번 1556802-9342번입니다. 네, 훈촌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면담이고요. 연락번호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선풍금,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연길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5층이고 면적은 20평방좌우 된다고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네,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위생실에 물 새는 곳, 주방, 그리고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집을 세르주리합니다.
0: 네.
2: 예, 세르주는 위치는에 네. 하남 해관 남쪽에 있습니다.
0: 네.
2: 예, 층수는 6층이고
0: 네.
2: 안에는 그 저 구조가 이스이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2: 예, 여러 가지 가전 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성합니다.
0: 네.
2: 예, 연계전화에 요산파.
0: 네.
2: 433지우.
0: 네.
2: 우류요산.
0: 네, 집 면적은 얼마 되죠?
2: 아, 65평방입니다.
0: 65평방미터.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네.
0: 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밥공기, 크고 작은 접시, 예쁜 술잔, 유리거푸 등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입한 지 꽤 됐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4336-2475번 1384336-2475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60세 이하의 남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0: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우리 조 로인 체육협회에서 추천한 선북체조 옹혜야가 전국 로인 건강 광장모 보급 프로그램에 입선됐습니다. 선북체조 옹혜야는 원 연변대학 체육학부 교수이자 조로인 체육협회 부조석인 김민용이 창작 편성한 작품입니다. 김민용은 오랜 기간 로인 광장모 창작 편성 분야에 매진해왔으며 연변 본토의 민족 특색과 로인 군체 건강 수요에 립각해 선북체조 아리랑, 스트레칭 체조, 붉은의 변강 비추네 등 다수의 정품을 창작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선된 선북체조 옹혜야는 과학적인 신체 단련 리념과 조선적 문화 요소를 요기적으로 융합시켰습니다. 몸 비틀기, 회전하기, 북치기 등을 주요 동작으로 구성해 어깨, 허리, 골반, 무릎 등 부위를 집중적으로 단련함으로써 신체 조절 능력과 심폐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동작이 시원시원하고 간결해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연변 특색이 다분한 지역적 정서를 충분히 드러냈고 로인들의 건강 증진 수요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도현 성문진 룡흥촌의 특색산업기지에는 열동의 온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하고 촉촉한 기운과 함께 꽃향기, 흙내음이 코끝을 스칩니다. 온실 안에는 연두빛 체리 묘목들이 가지와 잎을 뻗고 있었으며 일부 4년생 묘목가지에는 연백색의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안도현은 북위 42도에 위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황금 재배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추운 겨울 탓에 체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현 실적평가봉사중심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산업기지는 총 200여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현재 온실 10동을 세우고 체리묘목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기지는 단순히 품질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 4년생 묘목 외에도 온실 안에는 2,000여 그루의 1년생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룡흥천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해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

대를 형성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5.1절 기간에 기지의 체리 채집원이 정식으로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장백산 기술에서 맺힌 체리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무증상이 장 건강의 안전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초기 장종양은 종종 뚜렷한 불편함이 없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중기 및 말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초기 장종양은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 말기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가족력, 그릇된 식습관에 있는 사람은 40세 이후에 꼭 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50세 이후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장내시경 검사를 한 번쯤 받아야 합니다. 50세가 되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으며 무증상인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내시경 검사 시 발견한 초기 대장암의 경우 종양이 점막 하층을 아직 침범하지 않은 상태여서 큰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장내시경 하에 종양을 분리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돌리고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특히 위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지부시어 주사입니다.
0: 네.
1: 이 층은 주 목재 시나 남쪽에
0: 네.
1: 단수 집에 층파가 한 100평방 되고
0: 네.
1: 2층 집에 한 4, 500평만 되고
0: 네.
1: 마다 한 3,000평만 되고
0: 네.
1: 이게 주로 담보하고 창고하기 필요합니다. 건기력이 돼서
0: 네.
1: 네, 그리고 가수시장인데 네. 5층 집을 시혜를 줄게 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그 서영시장 동쪽에
0: 네.
1: 벤티로 팔게 했습니다.
0: 네.
1: 네, 연계전화는 1로
0: 네.
1: 2678
0: 네.
1: 3177번.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집을 파는 돈벌레로 갑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네, 제 위치는 전남에 있는
0: 네.
1: 재정국 기상국 부근에 있는 텐시쇼치 3층입니다.
0: 네.
1: 면적은 61.28이고요.
0: 네.
1: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네.
1: 예, 야시장도 가깝습니다.
0: 네.
1: 전기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0: 156-0050-9121번요.
1: 예.
0: 네. 잘 적었고요. 참여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요리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작은 일 같지만 이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있어 일주일에 한 끼만 집에서 요리해도 뇌 건강에 실질적인 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65세 이상 인구 1만 1000명의 6년간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이 기간 참가자들은 요리 빈도와 7가지 기본 요리 기술, 즉 껍질 벗기기부터 만들기까지의 숙련도를 스스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약 절반 사람들이 매주 최소 5회 요리를 했고 4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은 전혀 요리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치매 위험은 각기 부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주 1회 이상 요리하는 노인들의 치매 위험이 약 30% 감소했고 스스로 요리를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 감소률이 70%에 육박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진은 요리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 사고하고 통합하며 계획해야 하기에 뇌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50% 감소했고 주 3회 요리를 하는 사람은 전혀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10% 더 길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의 경우 장 보러 가는 불편함, 체력 제한, 음식을 많이 하면 남는 문제, 배달이나 외식의 간편함 등 요인으로 인해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건강상의 리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요리가 인지보호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길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2: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2: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3: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2: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서황 이 두 가지 제품 이제 후에서 5월 17일까지 진행하는 깜짝 우대활동에 속하는데요.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싸지 지금 한 가게 가격이 124원인데 40각을 싸면 50각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60각을 싸야만이 70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40각을 싸도 5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접수하는 데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40대 중후반부터 눈병은 누구든지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눈병치료에서 알아주는 제품 명서방 지금 우대활동은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은 야드각을 싸면 7각을 드립니다. 한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왕에는 12각을 싸야만이 12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우대활동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야드각에 7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눈병은 치료하지 않는다면 시력이 떨어지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에 가서는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서

0: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수전사 아직 워낙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직.
1: 아, 그래요?
0: 예,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이것저것 먹어도 때 조절에 앉아서,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지금 아직 워낙 먹고 있는데, 야,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아직.
1: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 제품 자체는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준학합니다.
0: 예. 그래서 그렇게 혈압 조절 잘 되니까 어렵지나든지 어지럽지 않아지.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아이고 뭐입니까. 위 그냥 아프고 소화한 데서 밥맛이 없고 했는데 지금 위 소화도 잘 되고 밥맛이 있고 안에 맥이 나고 하여튼 여러 면을 지금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아, 이 사회적인 효과가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열렬한 호응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0: 예, 특히 이게 원액이 돼서 예, 먹기도 좋고 흡수도 영 빠르고 효과도 예, 다른 약에서 영 빠릅니다.
1: 그렇죠. 예, 가격적으로도 접수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흡수도 빨리 되고 그리고 이게 효과성이 비교적 전면적이죠. 예.
0: 예, 이게 뭐입니까? 이거 사지 원액 몸에 명서만 같이 있으니까 야, 이게 눈 치료 효과의 특수함다 지금 효과가 지금.
1: 아, 그래요.
0: 네, 예, 눈이 그냥 깔깔하고 침침해서, 그래서 눈이 자꾸 비비고, 눈이 그래서 벌겋게 충혈되고 했는지, 지금 이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약간만 봐서 나가, 약간만 바람으로 눈물이 줄줄줄 흘려서, 그래서 그냥 손수건 가지고 댕기는데, 지금 아무리 바람으로도 눈물 나지 않고, 눈이 그래서 뿌옇게 펴서, 그래서 사람도 의지해보던 게, 그러니까 영 사람이 정신 아예 나고서 막 이런 답답하던 게, 눈이 맑아지니까, 먼 거리에서도 사람 똑똑히 볼 수 있으니까, 야, 정말 사람, 정말 사는 게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진짜 행복합니다, 지금.
1: 아, 예, 예, 그러면.
0: 예, 두 가지 약수고 난 정말 효과를 잘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러면.
0: 그래, 이번에 들으려면 또, 이 우리 활동도 좋고 하니까, 예, 활동할 때마다 뭐, 예, 경제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예. 이 두 가지 약수 오늘 받아봐서 계속 공고하기 위해서 쓰자, 그럽니다.
1: 예,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이 맹서박는 약에 어제는 다섯 달 썼습니다.
1: 예.
3: 예, 저는 이게 병이가 좀 중합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예, 진단 받은 게가 지금 이 농내장을 지금 진단 받았어요.
1: 농내장은 쉽게 실명으로 가는 무선 안과 질병 몇 가지 가운데서 앞줄에서는 이런 안과 질병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3: 예, 그때까지 자꾸만 예, 안압이 두문두문부터 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예. 이게 다른 것보다도 안압이 올라갈 지역이 되면 이게 눈알이 그래서 막 빠지는 것 같고 머리까지 올리 아프고 예, 막 그러면 그래서 약 또 뭐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 조금 낫고 이랬는데 근데 떨고 연 이야기하면 연다는 건 떨고 여도 왜 그 쓸데없을 때다 그게 효과를 못 봅니다 지금.
1: 그러면 이 안압 조절하지 않으면 뭐 눈에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게 문지기가 그거 막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서약을 하는 근치 방법이 결코는 수술이 방법이라 하시만 해도 수술은 방법이 아닌 방법입니다. 무엇 때문에 수술하게 되면 뭐 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후유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수술마저 아흥구까지 절제하는 이런 수술도 있습니다.
3: 네, 그래서 전부 저기 뭐입니까? 내가 좀 몇 달 전에 또 검사를 가다 자꾸 안압이 올라 수술해라고 병원에서는 그랬대다.
1: 그렇겠습니다. 서인은 네. 그래서 그게입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거의 없습니다.
3: 예. 그래도 나는 이게 수술 안 나오고 대가나 예 저기 뭐니까 보수적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 약을 선택해서 딱 썼는데 아닌게다 이 약이 지금 효과 참 좋습니다.
1: 아.
3: 예.
1: 지금 안압이 어떻습니까?
3: 이 약 쓴 다음에는 예, 몇 달 전에 안압이가 기본상 올라가고 그래도 한 24호도 있습니다.
1: 아,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 예. 예.
3: 그러니까 나 뭐 아픈 정서도 없지. 이 누나, 그리고 예. 어쨌든 이게 며칠 되니까 예, 시력도 많이 지금 이게 안 좋아지고 내려가는데 이번에 이거 써서 어 다섯 달 차 지금 껌빡 썼는데 지금 시력이 조금 예, 올라갔습니다.
1: 이게. 시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치료 아닙니다. 지금 정도의 원래 시력을 보증해도 그게 큰 효과인데 지금 원래 시력에 비해서 올라간다는 게 많은 기타 약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3: 예, 예. 원래는 이

0: 당내당은 그래 나는 뭐 시력 올라가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뭐 이게 하나만 올라가도 나는 이게 그래도 예
1: 그렇죠 만사대길이 다 했겠는데 예
0: 그래 지금 이게 시력까지 올라가 얼마나 이야기 효과 좋다는 거 지금 예 나도 이게 내가 감속되자니까지
1: 확실합니다 예
0: 그다음에 약 효과 좋고 지금 이러니까 이번에는 야, 이 약, 좋은 약만 아주 오래 쓴다고, 예. 이번에 또,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활도 이렇게 돋구나, 예.
1: 그렇습니다.
0: 활도 이렇게 예. 지금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선생님.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65번에서는 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지금 사지원에서 쓰고 있는데, 아내 이 약을 선택을 정말 잘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게, 예. 첫째, 이게 혈압 조절이 용잘 됩니다.
1: 예.
3: 혈압이 항상 높았다, 낮았다 할까, 예, 고리띠 하고 정신이라든지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내 위아이 좋습니다. 이거 먹을까, 예, 밥이 용 맛있다 말입니다.
1: 예, 그래, 예. 소화계통이 예. 좋아졌다 합니다.
3: 예. 예. 아, 이게 싸지면 애긴데 어째 이게 소화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심장이 좋아지니까 소화계통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3: 예. 예.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다리도 헷갖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말 맞다나, 인삼도겸이
1: 5~6배.
3: 아,
1: 그렇죠.
3: 예, 예, 이런 약을 못 먹는데 이거 먹으니까 맥이 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인삼 속에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인삼판이 생기고 농약 쓰면 혈압이 무섭고 그런데 이건 혈압이 무섭지 않고 인삼 반응을 피해가는 인삼 녹용이 우뜸만 발휘할 수 있는 5~6배 효과니까 이 제품이 선택이 아주 확실하죠.
3: 예, 나는 원래 먹으면 열이 난다 말입니다. 예,
1: 거버섯. 인삼 속에다.
3: 예. 근데 이거는 아무 감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면역력이 올라가고.
3: 언니 지금 예, 저기 그런 백내장 수술 2번 해서 이 명소방 씁니다.
1: 예.
3: 근데
1: 예,
3: 눈이 항상 피지고, 그 다음에 바람 맞은 눈물 나고, 잘 아이 배우고, 그랬는데 이거 쓴 게 영 좋단다. 눈이 잘 보이고, 예, 어느 눈물도 아이, 바람 맞아 눈물도 아이 나고, 피도 아이 지고, 예. 그래서, 오늘이, 지금 우리 할도 영 좋다니까.
1: 그렇죠.
3: 예, 손에 쓰길래 해서, 예, 이, 우리 언니는 명서방 배달 받고, 나는 싸지원에, 그, 예,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아,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사지원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거 쓰니까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혈압 조절 잘 되죠. 이제는 혈압이 온전되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혈압 조절되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그 문제 해결이죠.
4: 예, 이래도 심장이 좋습니다.
1: 심장이 기발입니다.
4: 그래서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쉽게 놀라고 그랬는데 심장이 지금 편안하거나 그게 또 좋아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이게 또 특히 소화가 잘 되니까.
1: 예.
4: 소화가 안 돼.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소화가 잘 되고. 이게 또 면역력이 또 영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오징어나면 찌라움도 감기 와서 병원에 가면 뺀디라고 그랬는데 지금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게 또 좋고. 그래도 심한 뺀디가 있었습니다.
1: 예.
4: 4일에 한 번, 5일에 한번 병원에 봤는데 지금 뺀디가 해결되니까 그게 또 많이 좋습니다.
1: 그러면?
4: 그래도 혈지가 높았는데 혈지도 정사야 되고, 예. 그래도 지방가에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 문제 해결이죠.
4: 예, 예, 예. 그 문제 해결됐어요.
1: 예.
4: 이번에 활동한다는 거, 이번에 약을 좀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명사방이 됩니까?
1: 예.
4: 저희 누나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물체가 보는 게 뿌옇게 보이고, 그것도 백내사에도 있고.
1: 백내사입니다, 뿌옇게.
4: 좀 먼데 사람 다 못 보면, 앞에 딱 와야 누군가 알지.
1: 그럼요.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거냐 물어봐.
1: 백내장 빨리 이걸 선택해 쓰는 게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들으셨죠? 방바닥에 머리끼 떨어져도 어디면 떨어진 거 모르고 사람이 코앞에까지 와도 소리 내야 알지
4: 네,
1: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분들이 이 제품 쓰시고 지금 기본으로서 보호야 던게 벗겨지고 시력이 올라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필요합니다.
4: 예, 그럼 저는 쌀이, 제 누나는 명서방에 예. 주문하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0: 오랫동안 싸지원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다섯 번 왔다 갔습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손발이 마대구에 그래 그래서 얼마 깼는지 모른다. 거기다가 머리가 흐릿하구나에 혈압 조절이 바라야 되고 물이 막 터지는 것 같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화도 해야 되고 이바이 쓰고 봐서 정말 교통 그래도 첨약은 얼마 썼겠습니까? 친구도 얼마 하고 주사도 땡기란 많이 했는데 효과를 못 봐. 이 싸지원약을 그래 쌌는데 요즘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우선 먼저 어림지 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온다.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되니까 몸이 헷갈아진다.
1: 그렇죠.
0: 예, 정신하고. 그리고 밤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있네. 명사방 쓰고 있습니다. 명사방에 눈이 나가나 들어가나 눈물이 계속 나고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게 안압이 높아서 예 그저 깔깔해서 그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게 이 명사방이 정말 쓰다 이 명사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 모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네. 탐복할 정도입니다.
0: 눈물은 싹 가셔지고 테두리에 염찌거리 심하던 게 오전 절반 가더 가고 계속 알 그런 저 깔깔하고 그저 통신하던 게 그것도 언제간도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계속 능약 써도 정말 약은 좋다 약은 다 써봤는데 이 명사발 최고입니다. 그리고 네. 두 가지를 다 지금 활동이 좋을 때 두 가지를 다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린 겁니다.
1: 그렇게 하셔. 아무튼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겠다면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 식후에 그리고 싸지원약은 식전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배합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 효과는 이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희 남편분이 몸이 허약해가지고 폐계동으로 몸이 수술했대요.
1: 예.
3: 예, 그 수술하고 나니까 몸이 더 허약해져서 매일 일어나면서 다소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면 계속 기침이 가래에 그래서 숨이 올라야 하고 숨이 가빠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밥 맛이 없고 소화이 되고 해가지고 위도 안 좋습니다구나. 소열이 사지고 내고 약 맞서지 마고 사지고 내고 먹으면 기력 보충하고 또 이렇게 좋다 해서 그걸 지금 쓰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사지원에게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쓰는 게 제일 이상적일 겁니다. 예.
3: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 중사이가 밥맛이 돌아서고 맥이 피고되면서 감기 다도 아이 걸리고 감기 걸려도 기침이 너무 심하게 아이 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맥이 나고 식사도 잘하고 하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2: 네, 시간 상황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회가 차려진 사람이 행운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회는 그냥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자에게 차려지는 겁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터널이 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시간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부르리라 부르고 멈춰서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성공의 화려한 순간 앞에는 아무것도 봐주지 않는 외로움의 시간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인내하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언제 될까 의문을 던지고 자신조차 계속 가도 되나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믿어보세요. 그 기다림 헛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당신에게 곧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에 대해 뭐가 궁금하세요? 결혼 15년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궁금한 거요? 없는데? 1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다 알죠?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나요? 여러분도 15년차 남편과 같이 답을 하지 않나요? 한심리학자는 나이가 들수록 잃지 말아야 하는 게 호기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애할 땐 서로의 모든 게 궁금했는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배우자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이미 다 알아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이 착각이 관계를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42, 8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남편을 안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 나이 42. 인생의 정확한 절반을 남편과 함께 보낸 셈이죠. 22, 풋풋하다 못해 아릿하던 대학 시절에 만나

서른둘의 결혼 도장을 찍었고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남자를 20년을 봐왔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20년이나 곁을 지킨 인연이 몇이나 될까요? 고중 동창 몇몇을 제외하면 사실 제 삶에 가장 오래된 사람은 부모님 다음으로 바로 남편이죠.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 이토록 적절할 수 있을까? 저희 사이엔 이제 설렘의 파동도 갈등의 폭풍도 없습니다. 그저 잔잔하다 못해 고여있는 연못 같죠. 사실 저희 관계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 집 거실을 채우는 건 TV 소리와 8살 딸의 제잘거림뿐 부부 사이의 대화는 메마른 지 오래됩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오직 지극히 정말로 기능적인 것뿐들입니다. 애 화금비 냈어? 애 학원비 보냈어? 응? 곧 어머님 생신인데 뭐 사드려?

일까? 난 상관없어. 당신이 골라. 오늘은 당신이 집 청소 좀 해줘. 나 나갔다가 와야 돼. 육아, 교육, 집안일, 경조사. 그리고 생활비. 저희의 언어는 철저하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 용어들로 점철돼 있죠. 몸이 건조하다 못해 가끔은 사무실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한때는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꿈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희는 서로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툭 까고 저희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전멸한 상태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봐온 사람인데 남편의 식성, 잠버릇,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들고 가는 핸드폰의 각도까지 모르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끔찍이도 싫어하는지,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용량 초과 상태입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 남편이 오늘 저녁 국물 요리를 원하는지 비빔밥을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반응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 화가 나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 결혼 8년 차인 친구 부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결혼 연차는 비슷하지만 연애 기간은 2년으로 짧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식사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이 그릇 무늬 어때? 당신 취향인가? 나는 조금 더 심플한 게 좋긴 한데 당신 요즘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가 끌려? 요즘 이상하게 복잡한 게 예뻐 보이더라. 사소하다 못해 시시껄렁해 보이는 물음들입니다. 하지만 그 물음들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르죠.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미지의 영역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8년을 살았음에도 서로의 취향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약 2년만 연애하고 결혼했다면 지금쯤 저들처럼 서로를 궁금해하며 살고 있을까? 저희의 연애 10년이 너무나도 길었던 탓에 결혼 생활의 설렘을 연애 시절에 미리 다 가불에 써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억울함마저 들었죠. 물론 친구 부부를 보니 사소한 다툼도 꽤 잦아 보였어요. 서로를 잘 모르기에 생기는 오해와 충돌이겠죠. 반면 저희는 너무 잘 알아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묻지 않으니 충돌할 지점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지레짐작이 평화를 보장하지만 그 평화는 어딘가 모르게 박제된 나비처럼 생동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알 수 없는 회의감이 저를 덮치는 걸까요? 20년을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봤는데 왜 갑자기 이 고요한 평화가 위험 신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8살 된 딸아이의 눈에 비칠 말 없는 부모의 모습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친구 부부의 그 유치한 질문 세례가 진심으로 부러웠던 걸까요? 결정적 계기는 아마 며칠 전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읽게 된 짧은 글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간 매일 배우자에게 새로운 질문 3가지씩 하세요. 아직 몰랐던 것을 물어보세요.

새로운 질문. 2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난 그 바쁜 그 사람 뼛속까지 다 아는데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함께 묘한 반항심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퇴근하는 내내 아이를 재우고 맥주 한 캔 마실 때 심지어 남편과 나란히 누워 등 돌리고 잠을 청할 때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눈앞에 알른거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여전히 20대 때 말했던 유럽의 어느 수도일지인지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최근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걸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언제 던져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는데 이 질문 세 가지를 어떻게 꺼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건조하게 나랑 질문 게임을 좀 해 라고 말하면 남편은 분명 피곤하게 왜 그래 라며 단칸에 거절할 것만 같아요. 아니면 무슨 사고 쳤어? 돈 필요해? 라고 의심부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해왔는데 막상 이 제안을 던졌을 때 남편이 지을 표정만큼은 도저히 예상이 안 됩니다. 무표정일까? 당황일까? 아니면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일까?

제가 남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저는 남편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메마른 입술을 열어 어떻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당신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남편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하지만 낯선 눈빛을 마주하는 것조차 지금의 저에게는 거대한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싶습니다. 징글징글한 인연의 실타래를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보고 싶네요.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궁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0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하며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하던 관계에서 되려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낯선 설렘을 발견한 지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설렘은 두 분의 관계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층위로 진입할 준비가 되었다는 건강한 신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질문은 상대에게 추궁이나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로 모르는 거 세 가지씩 질문하기로 해 보다는 우리 알고 지낸 지 벌써 20년이잖아.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에 대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요즘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놓치고 사는 것 같더라. 우리 다시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로 말을 꺼내보세요.

20년이란 시간은 서로를 다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주기에 더없이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다 안다는 오만을 내려놓고 변해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궁금해할 때 몸이 건조했던 20년차 인연으로 다시금 생동감 넘치는 설렘이 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0: 중관존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참은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궁금하신 점이나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5시 30분 전으로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테는 5곽 사시면 3곽을 드리고 10곽 사시면 12곽을 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2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판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 제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 두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두골테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적게 써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적게 써는 것 아닙니다. 백자방 구박액은 한각에 398원인데요.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지금 우대활동의 특정 가운데서 이왕에는 백자방 구박액은 20각을 쌓아야 25각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적은 돈을 갖고도 퍼센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12각을 쌓으면 12각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 값으로서 그러니까 한 각에 1배 한 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이다면 여러분들이 복용하심에 있어서 경제적으로서 많이 어느 정도 용어되는 이런 범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골테 우리가 나가 드시면서 보통 관절통으로서 힘들지 않은 분들은 60대, 70대, 80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기본으로서 여기저기 관절통으로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두골테는 한각에 490원인데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이런 제품은 지금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특히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발명 특허를 받은 특별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래서 구복과 외형약이, 구복약이 한각에 외형약 한각이 물으러 따라갑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구복과 외형약을 합해서 한각에

0: 설명도 듣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선택을 썼는데 지금 내 삼색깔 이게 지금 바르고 먹고 지금 하자니까 예. 네. 예, 그 아픈데 그 다리로 그래서 한참 뒤에 이 바르고 문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인사일 없습니다. 그 아픈.
1: 그렇죠. 예, 예. 먼저는 움직일 수 있게끔 통통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런데 통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길게는 통통이 더 길게 갈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은 방법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서 임시 대처하는데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움직이는데 편리해지게끔 통통이 줄어들고 근본에서 해결받게 되어 있는 국가 특허를 받았으니까 우수하겠습니까?
0: 네, 근데 난 이제 원래는 이거 그래서 아플 적에 그래도 발라 진통만 돼도 이렇습니다. 야.
1: 아, 예, 그렇죠. 움직일 예. 수 있게 되면 되죠.
0: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예, 이게 몇 달 쓸까나 지금 완전히 요즘 이 허리도 뭐 나가 꼬부렸다 폈다 해도 예, 지금 말 이렇고 지금 어쨌든 다리, 이게 여기도 다리도 통쇄 나던 게 미나 통쇄 안 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이게 속으로부터 겉으로 속으로부터 속으로 이렇게 총체적으로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원리가 이 종합적인 치료 효과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0: 예, 확실히 이 국가 이게.
1: 발명 특허.
0: 예, 받은 약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특수하죠. 지금까지 예. 이런 약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 접촉하는
0: 예,
1: 대로.
0: 예. 예, 약 많이 썼는데 이런 약을 못 써봤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활동이 솔직히 오늘 또 더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예.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지금 백두산 골라고 먹으면서부터 지금 오래된 뭔가 두통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1: 예.
3: 아, 신경성 너무 머리 아파서 병원에 가 보니까 신경성이 돼서 그렇다 믿었대다.
1: 예, 신경성 두통. 예, 예.
3: 그냥 아프고 예, 아플 때만 터지는 것으로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찌르는 예. 바늘로 찌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도 아팠댔습니다.
1: 그러면
3: 저녁에 예 저녁에 자다 먹고 머리 아파서 가보간 혈압은 아예 높은데 그렇게 아프더라 말이에요.
1: 예.
3: 신경성이라 이랬대. 근데 이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뭐 어제는 설탕 먹으니까 이증상이 많이 나아집대다.
1: 예.
3: 그리고 손발 그냥 차고 예 어째 발이 자꾸 시린다 나는.
1: 그게 예. 순환 장애입니다. 말초신경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됐다 돌아오는 능력이 약하니까 발이 저리고 시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예.
3: 근데 그냥 발을 시려 양말도 두 개 신고 두 개 아무래도 잘 때가 그냥 신고 잡니다. 벗고 예. 잡니다 사실은.
1: 음양 불평형이 예. 거기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3: 예, 개정기 하지만 이제 발이 따서 세나까나 양말을 안 신고 자도 되고.
1: 아, 어, 그렇죠.
3: 예, 아래 빼고 그냥 차면서 소변 산소 자꾸 많더라 말이다 그러면서 또.
1: 예.
3: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여러 번 보고 예, 어. 또 어떤 데는 여러 번 보고 어떤 데는 배출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아랫배 동동하게 붓기는 감도 나고 예, 감각은 이러니까 몸이 무겁더라 말인다.
1: 그렇죠.
3: 네, 배출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
1: 콤팥이 예, 든든해지니까 소변이 예, 잘 통할 겁니다.
3: 예, 예. 요즘에 이게 잘 통하니까 네, 이 무겁던 아랫배 좀 가벼워진다 지금.
1: 예.
3: 그리고 시원하게 배출 잘 되고 하니까 온몸이 또 가벼운 증상도 나고 예, 정신이 나는 게 아닙니다.
1: 예.
3: 그래서 이 뭔가 뭐 저걸 패도 같이 이제 배달 당하는데 싸서 지금 쓰는데 이 경주염이 있어서 어깨 아파서 이 핸드폰 잘 못 들고 있었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약 싸다가 바르고 하루 여러 번 바르고 갔네. 어제는 며칠 한 일주일 넘었으니까 효과 있었습니다. 딱 아예 아픕니다 저는.
1: 어 그렇죠. 아프지만 아예 움직이는데 예.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예. 어지간한 관절통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요 반목이 아파서 뭔가 뭐 핸드폰도 못 들었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거 자꾸 바로 꺼서 일주일 넘을까나 한 열흘 거의 되니까나 밥 먹어도 아프지 않아요. 핸드폰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그렇죠.
3: 효과 확실히 좋습니다. 특히 아픈 약이 아픈 침도 아예 맞지 어느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러니 오늘은 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두 가지 약 배달 받자 그럽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501-775번입니다.
3: 아, 501-775번입니다.
1: 예, 여기다 지금 예. 전화하면 곧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3: 배달 됩니까?
1: 배달 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두산 쓰는 환자입니다. 예. 백두산 어째 쓰는가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소화가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입이 쓰겄고 아무래도 당나이 되기 두껍다는데 그래 그런지 입이 쓰겄고 내 나는 내게 없습니다. 그저 내게 없고 그저 자꾸만 들어놓고 이런

0: 나을 줄 모른다.
1: 기혈부족입니다. 예, 기혈부족. 네. 예.
0: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바로 아이들 놓거나구나. 항상 머리 흙이 더운하고 그랬던 게 이 백자방 서서부터 먹기도 틀려가고 한 번 먹고 그 중에 한 반 시간 후에 그래 누워 잡으면 어느까지 잠들었는데 뭐.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잤던 게 처음에도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계속 한 번씩 보고서는 또 알 보고 그랬고 편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붓겠던 몸도 다 내리고 이랬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엄마 자식과 몸도 해갖고 걷기도 헐고
1: 부주의라는 거 그 중시해야 됩니다. 부주의 생기는 게 그게 곰팥이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겨서 대사가 문란이 오면서 곰팥 공동의 저하로 인해 가지고 부종이 생기는데 그게 전반 심장열의 혈액을 혈액 가운데 그 노폐물을 싣고 곰팥을 통해서 체에 배출되는 건데 그게 배출되지 못하니까 기타 공동에 다 영향 주게 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그리고 중골팬이 그래서 정말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발목까지 마지막에 발목까지 다 아파서 그저 말쳐 신기에 대해서 예. 바깥에서 찡찡 소리 난다면 그저 끝이 없고 예.
1: 아,
0: 그저
1: 예.
0: 디디래 쾅쾅 두드려도 아이들 그저 정말 진정제를 뭐 아이 먹으면 자지도 못한다. 그래 진정제도 예. 다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지 또 밥 먹은 후에 먹으면 예. 지네 그저 위를 잡고
1: 위가 안 불편해서 예 그렇죠 예. 예.
0: 그래 이 백 그런 저 언니가 그걸 펜을 쓰고 먹고 바르고 마사지를 할까나 몸이 그렇게 무겁던 게 할까봐질까나 활동도 잘하고 할까나 정신합니다. 새 생명 얻은 것 같더랍니다.
1: 그렇죠. 예.
2: 네, 알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투골테를 문의하자고 됩니다.
1: 예, 말씀하세요.
4: 예, 내 투골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는 풍수 볼까를 어디나 수한듯이 아팠는데다가 또 사고까지 당해가지고 그래서 영 정말 걷기도 바쁘고 누웠다 일어나기도 대단히 바빴습니다. 근데 이 투골테를 먹고 바르고 하니까 그 증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4: 예, 계속 할도 좋을 때 써서 그립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 투골테는 믿고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단순 지통만 하는 그런 뭐 봉비주사로 맞는다든지 지통하는 진통제를 맞는다든지 먹는다든지 맞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신경 억제제에 의해서 오히려 앞으로는 뚱뚱해지지 않으면 신경 억제제를 하니까 오히려 전반 건강에는 더 해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품 자체 좋습니다. 예.
4: 잘 알았습니다. 예.
1: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투골테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관절치료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많고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 자체입니다. 임상 실험은 보통 우리 그 하는 한다는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산자 유행 같은 거 몇 개 병원에서 한 작아도

그 어떤 제품 자체 100개의 큰 병원이 그 산자 병원이 임상 실험을 거쳐서 환자분들은 100의 그 승하기 100 이 정도까지 지나가면서 효과성이 확실해야만이 그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종합 성분으로 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관절통은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면서 때때로는 부종이 생기고 소변이 잘 통하지 않고 온 전신에 부종이 생기면서 빠져나가야 될 게 독성물질을 싣고 빠져나가야 될 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물혹 같은 게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점차 동통으로 또 재동통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흑개미, 이 흑개미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보통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흑개미가 들어갔다 하게 되면 그것도 여기에서는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칭펑통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방귀라든지 이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처 강목에서 개미는 현마라고 불리우게 되어 있으면서 개미 매개 다리는 몇천 개의 발동기를 의미하게 되는 차원에서 아주 개미는 근육이 든든하고 일단 우리가 이 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된 두골대를 쓰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완치 효과까지 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관절통이라 하게 되면 그 단순 지통하는 이런 방법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통하는 데는 보통 지통제는 많게는 격소류형을 쓰게 되어 있지만 해도 격소도 오징어는 한도는 가능하지만 해도 너무 길게 쓰게 되면 그게 오히려 길게는 골격을 더 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 복방 개미 활락 캡슐 구봉약과 외용약이 결부된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제일 근본에서 치료가 됩니다. 노폐물을 씻고 소변이 잘 통하게 되니까 리쇼변하는 칭펑통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질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골격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과 골격을 간에서는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지금 콤파체에서는 신중골입니다. 골격이 제대로 다 형성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근육과 골격의 배합이 잘 되면서 어지간한 이전에는 통통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집안에만 침대에만 소파에만 계시던 분들이 지금 점차 날씨도 우선은 화창해지게 되어 있고 햇빛도 좋고 햇빛을 쬐우는 과정이 D3이라는 걸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D3은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중요한 비타민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게 햇빛이 광합작용을 통해야만이 D3이 생성되는데 우리 보통 구봉약으로 D3을 드는 것과 햇빛을 통해서 내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D3은 완전히 효과성에서 놓고 말하게 되면 몇 배의 이런 효과를 형성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본 골격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생명자 운동이라 하고 있지 않 생명은 운동하는 데서 온다. 당신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고 집안에만 계시고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가학기관의 정상대사는 내리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은 아프지 않고 편한 것지만 해도 당신의 건강은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과정에서 모든 정상대사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경락이 수통되고 낡은 세포가 탈락되는 이 평형을 형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소염 역할을 하는 한편 혈압을 온정시키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부증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고 경락을 수통시켜 주고 간과 콤파질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완전히 국가에서 당신이 관절통을 해결해 줍니다.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골대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보고

0: 치고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노년에 들어서서 종합적으로서 면역계통이 떨어지고 조혈공력이 떨어지고 신체가 허약하고 잠이 잘 오지 않고 건망증이 심각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쉽게 휘어지거나 빠지거나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은 바로 백자방 구복액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돌려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거나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의견이 갈려서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속담과 성구를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상좌가 많으면 가마솥을 깨뜨린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상좌가 많아서 저마다 명령을 하면 무쇠가마조차도 깨뜨리고 만다라는 뜻인데요. 일을 하는데 부질없이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속담을 또 상좌가 많으면 가마를 깬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럼 아래에 여러 사람이 의견이 갈려서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속담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2번 땅 파다가 은 얻는다. 3번 천하 장군도 먹어야 맥을 춘다. 4번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그럼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샛별 눈동자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1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라는 속담은 여러 사람이 저마다 자기 수상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 배는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 라는 뜻인데요. 주관하거나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 속담은 한 가정 내의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지 않고 쓸데없이 말만 많이 하면 살림이 잘 꾸려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잔말이 많고 화목하지 못한 집은 편안하지 못하고 살림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이 기쁨, 이 행복, 끝이 없습니다를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작은 이득만 쫓거나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정작 소중하고 큰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공부할 때, 친구와 약속할 때, 일을 할 때에도 조금만 생략하자, 작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작은 편의를 챙기고 사소한 것을 아끼고 작은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결국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어느새 소중한 기회와 믿음, 심지어 시간까지 모두 잃게 되는데요. 오늘은 작은 이득을 아끼려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에 관한 속담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새우를 잡으려다 고래를 놓친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작은 새우 하나를 잡으려다가 그보다 훨씬 크고 귀한 고래를 놓쳐버린다 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보잘것없는 것에 연연하다,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큰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동을 비호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학습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친구와의 작은 다툼에 얽매여서 서로 화만 내다가 소중한 우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감정 때문에 큰 행복을 놓치는 건 정말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작은 유혹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더 큰 목표와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값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다음, 기와장 하나 아끼려다 대들보 썩인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기와장은 자를기나 세멘트 등을 일정한 모양으로 굳혀서 지붕을 덮는 데 쓰는 물건을 말하고 대들보는 건물에서 간과 간 사이에 두 기둥물을 건너지른 나무를 말합니다. 이 속담은 집 지붕에 있는 작은 기와 한 장을 아끼려고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집 전체를 받치는 큰 대들보까지 썩어 망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작은 문제를 그냥 넘기거나 자그마한 것을 아끼다가 도리어 나중에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석가래 하나 아끼려다가 대들보 내려앉힌다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빨리 끝내려고 계산 과정을 생략했다가 나중에 답을 틀리게 계산해서 다시 처음부터 풀어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게으름 때문에 훨씬 더 큰 수고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문제라도 대충 넘기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잡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꼼꼼히 챙기고 고쳐나가야 큰 어려움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잘 챙기다 보면 나중에 불필요한 수고를 덜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파란 풀잎을 감상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볼게요. 와이토토반, 리토시门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밖에서 작은 나무 판자 하나를 훔치려다가 집안의 중요한 문을 잃어버린다 라는 말인데요. 이 속담은 작은 이득을 탐내다가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잃는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소중한 친구의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즐거움 때문에 소중한 신뢰를 잃는 것은 정말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진짜로 값진 것인지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지시장이라는 손꼴을 한번 볼게요. 앞길 석, 손가락 지, 이를 실, 손바닥 장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손가락을 아끼려 하다가 손바닥마저 잃는다라는 뜻인데요. 작은 부분을 아끼다가 전체를 망치고 큰 손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어려운 한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다 써버리고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마저 손대지 못하는 것처럼 작은 것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전체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전반 상황을 살피고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손실을 보는 속담과 성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눈앞의 작은 이득과 잠깐의 편안함에 얽매이지 말고 꿈, 우정, 믿음, 미래와 같은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안목과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언제나 전체를 생각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 후회 없이 멋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1: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화 앞 책상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화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자 소모는 무릎에 놓았던 종이 포장을 꺼내 책상에 놓고 자신이 가지고 온 물건이니 좋아하면 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주화는 표정 변화 없이 낡은 신문지를 천천히 뜯었고 그 안에는 고전본 현대 시초가 나왔다. 주화는 책을 펼쳐 시가 수록된 페이지를 펼쳤다. 시는 아름다운 한자로 쓰여 있었다. 소모는 시가 마치 애국의 시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주화는 낮은 목소리로 이 책은 한 번도 정식으로 인쇄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이 책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소모는 웃으며 태풍 포장소에서 얻었다고 답했다. 그곳에는 낡은 책과 신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이 책을 발견한 것이었다. 소모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었고 주화도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그냥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소모는 문학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화의 말에 동의했다. 주화는 다시 책을 넘겼고 또 다른 시대의 희귀한 시집이 나왔다. 주화는 소모의 필사본을 다시 펼쳤다. 일부 곤법이 적혀 있었고 뒤쪽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적혀 있었다. 펼쳐진 시는 송나라 시인 오대요의 점강순이었다. 주화는 시를 모두 읽고 고개를 들어 소모를 세밀하게 쳐다보며 왜 이 시를 적었냐고 물었다. 소모는 웃으며 그저 시가 좋아서 적었다고 답했다. 주화는 무엇이 좋으냐고 물었고 소모는 소조와 강가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으며 날씨가 춥고 차가운 점심시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했다. 주아는 자신은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후생은 이 시가 풍경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노 하나로 혼자 젓는 큰 배도 있고 두 개의 노로 부부가 마음을 합쳐 젓는 배도 있지만 오직 하나의 노소리만 조용하게 들려온다고 얘기했다.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주아는 시의 맛을 충분히 음미한 듯 은율이 촘촘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시에는 약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지만 자신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처럼 소모와 주하는 낡은 시집과 필사본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문학을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과거 상해 거리 풍경과 인물들의 순수한 감정, 문학에 대한 열정이 어우러진 이 장면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는다.

소모와 호생은 주하의 집에서 약 한 시간가량 머문 뒤 건물을 나와 영화관을 지나 북쪽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주하가 지닌 차분하고 기이한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모는 그녀가 가족에게도 다정함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주하의 부모가 구역 노동조 간부로 늘 바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호생은 함께 항공모형 가게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중국 최초의 항공모형 전문점으로 상해가 시대를 앞서가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소문은

진열되어 있었다. 1960년대에 배모형은 모두 수공으로 제작되었으며 가게에서는 각종 작은 기자재도 판매하고 있어 소모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다. 소모는 손으로 9,000톤 원양선 모형을 가리키며 자신의 이웃인 은봉의 남편 해덕이 이런 배에서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구축함 설계도가 피트와 인치로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향했고 호생이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집 앞에 도착한 호생은 소모에게 자신의 방에 잠시 들어가 보라고 했다. 소모는 저녁 시간이니 돌아가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호생의 강한 권유에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영국인 고급 직원 기숙사로 매우 넓었고 한 층에 세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강철 창문과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다. 호생이 문을 열고 소모를 안으로 들이자 동쪽에는 큰 주방이 보였고 중앙 테이블에는 원형 케이크가 놓여 있어 소모는 깜짝 놀랐다. 이때 서쪽 방에서 몇 사람이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고 허생은 오늘이 소모의 생일이라고 일러주며 아버와 배체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했다. 말이 끝나자 공군 제복을 입은 중년 남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소모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소모는 깜짝 생일 파티에 감동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서쪽에는 주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1960년대 상해에는 생일을 특별히 챙기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허생의 부모님은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생일이고 첫 데이트도 생일에 했기 때문에 생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허생의 아버지는 10월 1일 조국의 생일에는 더 크게 축하할 것이니 모두 꼭 와서 불꽃놀이를 보라고 권했고 다들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소모만은 이런 따뜻한 생일 파티를 받을 줄 몰랐다며 황당한 듯 했다. 사람들은 소모가 케이크를 자르기를 기다렸고 배체는 소모에게 소원을 빌라고 권했다. 소모는 마땅히 떠오르는 소원이 없어 모두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소모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또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는 크림 케이크를 맛보며 잊지 못할 생일을 보냈다.

소생의 부모님은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났고 요리사 아주머니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해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소모는 들어올 때 정말 깜짝 놀랐다며 기분 좋게 얘기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자리에 모든 사람들과 형제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소모의 귀여운 이한 지인의 소개로 어류 양식장 주인과 연결되어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에는 기생충이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생식을 금지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식당에서는 햄조각, 조림, 장

장어 등의 요리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상해에서는 해산물 사업이 급격히 흥했다. 복건과 광동 출신의 해산물 상인들이 상해로 몰려와 식당의 해산물을 위탁 관리하고 오류 공급 시스템을 총괄했으며 양식 해산물도 인기를 끌며 도도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다. 운이 좋게도 대게는 비행기로 운송할 수 있었고 남북시장 모두에서 호황을 누렸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대게를 선호했고 도도는 다시 본업인 대게 사업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사를 차리고 전화로 고객과 직접 연계하며 회사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다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승인 문서를 구하는 과정과 같았고 사업가들이 제시하는 맞춤형 선물 세트에서는 대게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가 가장 유행했다. 선물 세트는 대게 수식 바구니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 수십 대, 추가로 디스크 여러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도도는 이런 주문을 꾸준히 처리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대개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오늘 소개하라.
1: 네.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장경매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예, 장경매 시인은 1958년에 로토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로토구 진 중학교를 졸업하고 로토구 구진 양식 창고에서 사업했습니다.
1: 예.
0: 1979년에 연배문학의 시 직장에서 쓴 시를 발표하고 1980년 3월에 영정시 계도간행물이 이름이 진달래인데 여기다가 어머니 그 마음 알만해요 이런 가사를 발표한 후에 그 대출혈성 쇼크로 인해서 자습대학도 다니던 것도 접고 그 다음에 문학창작도 또 잠시 접게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다가 2013년부터 다시 또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연변 작가협회에서 그 조직하는 그 러시문학원 그것도 수료하고 수료증도 타고 2017년에 연변 작가협회 회원으로 가입했고.
1: 네. 예. 예, 그럼 장경매 시인이 문학에 대한 뒤에는 어떤 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0: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문학이란 그냥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내 꿈일 뿐 이루기가 쉽지 않더군요. 문학 소양이 옅었던 20대 초반에는 시를 모르면서 시라고 가득 써놓고 기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쓰고 쓰다가 언젠가는 시를 터득하게 되었고 유명시를 접하면서부터 내가 쓴 시들이 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명시들을 탐독할 때마다 머리가 확 트이는 것 같았지만 자기 시를 만드는 일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다운 시를 단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써낼 것 같아 모지름 썼죠. 어쩌다 겨우 초라한 시를 써놓고도 희열을 느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가 만든 작품 나의 자식이니까 이것이 문학 창작의 매력이라 할까요? 진짜 창작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여 문학은 우리 같은 글쟁이들이 활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언제 한 번쯤 온전한 시를 써보았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것도 꿈이겠죠. 끝없는 창작의 길에 저희 꿈도 부단히 변하겠죠. 전 아직도 초학자의 줄에 서 있으니까.
1: 네. 네, 그럼 장경매 시인의 구체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또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사랑입니다.
2: 사랑, 장경매. 입을 닫고 눈이 말았는데 이슬 젖은 소리 뭐라 했기에 마음이 문을 열었는가. 눈은 못 보는데 마음은 호수 속 깊은 은밀한 그곳까지 들여다본다. 들떠있는 생각들도 렌즈에 담아 묶어본다. 무릎 꿇고 신끈 메어줄 때 욕심은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터질 듯 뛴다. 사랑이 뭐길래
0: 예, 이 시는 2016년 봄에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입니다. 사랑의 그 순간과 심화를 매우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입니다. 1년에서는 말 없는 눈빛이 교환이 마음이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동양적인 그 심웅의 그 미학과 다 있습니다. 1년은 단순한 첫 인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영적 교감을 묘사했습니다. 렌즈라는 현대적 소재를 사용해서 오히려 고전적인 영혼의 교감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3년에서는 사랑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즉 심장박동의 가속화를 그립니다. 무릎 끊고 신끈 매어라는 그 일상적이고 의식적인 행동과 대비해서 감정의 압도적인 힘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4년에서는 결국 화자는 이 모든 격렬함과 깊이 원인에 대해서 뒤묻습니다. 즉 사랑이 뭐길래 이 질문이 사랑의 정의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할 수 없는 본질 앞에서 느끼는 경외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적으로 이 시는 서정적이면서도 밀도가 높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사랑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묘사하는 묘한 긴장감이 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연필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습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단연간 용정에서 살면서 문학창작을 견제한 장경매 시인.

0: 연필 장경미 굳은 살을 깎듯 살을 깎아 고시를 하는나 할머니 연습장에서 하늘나라 령감님께 삐뚤 져서 달리다가 서른 손 멈춰섰는데 몰라주는 손준놈 연습장 미끄럼 타고와 칭얼댄다. 그리움 서랍에 감추고 손준놈 연습장에 뛰어넘은 나 아야 어여 어지럽게 콧방아 찍고 늦은 밤 종소리 울려 내일 식단 메시지의 계획 순서 일필하고 서랍에서 걸어나온 일기책에 기록 정돈하고 나면 나는 또 깎이는 납품 소소한 일상이지만 깎이고 다스러 몽톡해도 아직 필요한 존재 행복한 이유다.
1: 예, 이 시는 2016년 4월 1일에 연변 일부에 실린 시인데 할머니를 몽토하게 깎은 연필에 비유해서 비록 낡을 때로 낡고 다슬 때로 다슨 몽톡한 연필 같은 인생이지만 아직도 어딘가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굳은 살을 깎듯 살을 깎아 구실을 하는 나 나는 바로 할머니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작고한 하늘나라 령감님께 뭔가 일기를 써서 대화하다가 손준놈 필기장에 아야 어여를 배워주다가 다시 또 나의 생활기록부에 하루 동안 한 일을 깨알같이 쓴 그 돈 그런 걸 적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떠나간 영감 때문에 깎이는 아픔을 감수하다가 문득 아직도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그 복잡한 심태를 그 사연을 또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직 필요한 존재 행복한 이유라고 밝히는 곳에서는 가슴이 뭉클해납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하기 내 삶의 보람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안도감이라 할까. 예.
2: 예.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보모라지입니다.
0: 보모라지 장경매 하얀 양털실 세타가 털뭉치 엉켜 달고 빨랫감 속에서 걸어나와 손끝에 메어 달린다. 앞뒤로 덕지덕지 달라붙어 몸이 오싹하게 근질거린다. 벼룩시장 굴러다닌 흔적, 전철에 앉아 고석고석 묻혀온 도시 먼지들. 가스불에 데워낸 땀냄새와 체온에 끓인 찌개냄새. 파랄만한 동지 되어 다닥다닥 손끝에서 오글거린다. 드바쁜 겨드랑이에 찡겨 나의 하루를 닮은 아픔. 차문 날들이 튀기던 서름 뜯고 뜯고 뜯어도 아침에 뜨면 또 달라붙을 내 삶의 언어들.

예, 이 버무라지라는 거니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막 옷에 묻어나느니 그 좀 큰 먼지 옷에 막 이렇게 붙어나느니 예.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시는 2016년 9월에 그 연변 이육사 문학재 자료집에 실린 작품입니다. 이 시는 도시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며 다시 묻어오는 버무라지 예. 버무라지를 통해 삶의 흔적과 노동 그리고 인간의 감각이 서로 얽혀지는 노동의 강구함을 보여줍니다. 버무라지의 도시 냄새, 체온, 기억이 배어 있으며 그것을 만지는 손끝을 통해 감정과 신체적 반응을 시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는 곧 로무의 중화에 눌린 삶이 어떻게 생활 속에 소화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민감한 시적 관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갈망하며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낸 한 세대의 아픔과 분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실생활 속에 푹 절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 정서경이란 정서충 그런 여성 시인이 있는데 전문 따국매, 따국매들에 대한 그 시를 쓴 분입니다. 이래서 막 로신문학

사람 탄 이런 분인데, 이분이 시들은, 시들을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개 나누 소개했는데, 이 시에서 나오는 이 벼룩시장, 전철, 도시먼지, 가스불 냄새, 무더운 도시먼지들, 땀냄새, 찌개냄새, 이런 거는 그 개인의 삶과 집단의 삶이 뒤섞인 타국 로밀꾼들이 그 삶의 현장과 그 공간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냈습니다. 이 시가에 바로, 방금 우리 그 보물하지란 시가에 바로 정석영이 그런 그 시로 쓴 현장 일구와 아주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고단한 생활, 실생활에서 뿜겨져 나온 마음 짠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사랑입니다.
1: 첫사랑 장경미. 거짓과 조건 따윈 뒤집고 설 자리 없다. 창이 열리면 온통 황홀한 세상이다. 궁합이 흉하다 해도 상관없다. 눈이 맞아 옮겨붙은 두 마음. 가리면 베어낼까?

0: 비어도 금이 없는 물 같은 사랑. 세월도 지워주지 못한다.
1: 이 시는 이 사랑 시로 아주 잘 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이 시는 연배문학 2016년 6기에 실린 작품인데 첫사랑의 그 순수함과 견정함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첫사랑에는 이 진짜 거짓 감정이나 그 어떤 조건부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 집이나 차나 직업이나 적금 통장이나 등등 조건부는 필요치 않고 그저 이성간에 끌리는 흡인력과 매력, 배어도 금이 없는 물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도 지워주지 못하는 사랑. 아무리 세월이 흘러 몇 십 년이 흘러가도 첫사랑의 추억만은 영원토록 한 생을 동반하며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거나 거짓 성분이 있거나 상대방의 이용 가치를 따지거나 등등은 벌써 순수한 사랑의 다른 그 잡지를 섞인 허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첫사랑의 사랑 농도는 아주 높습니다. 이 시는 이것을 잘 직시한 순수하고 막진 사랑시라 나름 생각합니다.
2: 네. 예,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외식하는 날입니다.
0: 외식하는 날, 장경미. 약속한 외식 날, 깔깔 흐트러지게 웃는 우리 집 벚꽃들. 주말 외식 한 마디에 아빠 만세 외침 소리, 거센 파도 일렁이었다. 돌 같던 이 가슴에 아주 간단한 것에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 이렇게 좋은 걸 왜 미처 몰랐을까.
1: 예, 이 시는 역시 2016년 3월에 연배문학을 발표한 시인데 시인은 외식이란 아주 간단한 일을 갖고 큰 마음의 파문을 안아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살펴본다면 남편들은 사회공작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회사원들과 어울리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주 음식점에 드나들며 외식하는데 아이들은 학교 집 또 학교 집, 보통 식당 언저리도 가볼 때가 아주 적죠.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간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어쩌다 가정에서 모두 함께 외식한다면 막 아빠 만세라고 외쳐대면서 거센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는 가정 분애들도 감동을 먹습니다. 시에서 보면 한 구절이 있는데 아이가 거센 파도를 일구는 위에 돌 같던 내 가슴에 이걸 많은 경우에 그 부모들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돌 같던 이 가슴에 지금 따뜻함을 준다는 아주 간단한 것에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이런 그 식구가 있는데 여기서 저렇게 좋아하는 걸, 이것은 아이들 입장이고 이렇게 좋은 것은 아내의 입장입니다. 이시는 이렇게 가정에서의 외식의 중요성과 친정의 그 친칭, 친정의 감정을 잘 표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된소리입니다.
0: 된소리, 장경매. 평생 외길을 고집하다가 외로움의 질푼한 한계를 넘어 같은 서름을 인연으로 어디선가 우리 만났지. 드디어 맺어진 짝꿍 너와 나, 자모음의 합치처럼 이성사랑은 아니지만 동성끼리 만나 지기가 되기로 했다. 찬바람의 익은 향기와 끈끈한 우정으로 어우러져 그, 드, 부, 스, 즈 여리던 대로부터 그, 뜨, 뿌, 스, 쯔 똑 부러진 소리가 되었다. 그들의 만남으로 더해진 소리의 빛.

예, 이 시는 2021년에 인변문학 제2기에 실린 시인데 지금 시인은 같은 자음끼리 합치어 된소리가 되는 것을 내려들면서 짝꿍끼리 단단한 조합을 읊조리고 있는 듯합니다. 즉 짝꿍이란 이 시에서만큼은 이성간의 친구나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서로 쪽이 착착 맞는 각별히 친한 그 친구 사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짝꿍이 있음으로 해서 남성분들은 함께 술잔도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만사까지 담론하면서 회포를 풀고 힐링하는데 여성분들도 또 이런 짝꿍이 있음으로 해서 가정생활에서 겪은 스트레스도 풀고 시험의 흉도 보고 살다 보면 아주 필요한 존재죠. 하지만 시인은 시인이만큼이 직설하지 않고 우리 언어에서의 그 자모음 배합이 네. 자음과 모음이 배합이 아니라 잠끼리 조합으로 예, 그르 끄, 예, 그다음에 즈르 쯔 무슨 이런 이래서 더욱 단단한 음을 만들어내는 된소리를 묘사함으로써 짝꿍의 필요성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참이 그 좋은 시라고 나름 생각됩니다. 예.

0: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장독입니다.
1: 장독 장경미 할머니 할머니의 지혜에 천년을 굴러와 시간장으로 들어앉았다. 두만 강물에 담근 우리의 삶 도라지가락에 부글부글 익고 있다. 매주에 핀 엄마의 꽃은 무기면 무길수록 천상의 향기 항아리 속에서 발갛게 익는 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기로 했다.

0: 그게 이 시도의 연배문화 2022년이 실린 작품인데 단순히 그 장을 만드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삶의 지혜와 정체성을 발효의 은유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이 가족의 전통과 희노애락이 담긴 삶이 두만강의 물과 더불어 시간 속에서 발효되어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익어가는 그런 과정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장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우리 삶 자체를 품는 공간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혜 천연을 굴러와 시간장으로 들어앉았다. 여기서는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랜 경험과의 지혜가 세월을 거쳐 지금 이 간장이라는 형태로 완성돼서 장독 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두만강 물에 담근 우리 삶 도라지 가락에 부르고 있고 있다. 여기서는 두만강 물에 우리 애환과 삶의 정서를 담가두었고 민요 도라지와 같은 흥겨운 리듬 속에서 또 삶의 모든 것이 끌어오르듯 익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그 다음에 매주에 핀 엄마의 꽃은 무기면 무길수록 천상의 향기. 이건 어머니의 그 손길로 빚어지니 매주에 피어난 그 매주꽃, 그러니까 곰팡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신비로운 향기를 풍긴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그 정성이 시간의 힘을 빌어 더욱 풍부해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빨갛게 익는 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기로 했다. 이 부분에서는 고추장 등이 항아리 안에서 완전히 익어가는 그날 비로소 숨죽이며 간직해왔던 우리 삶과 정체성이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쓴 것 같습니다.
1: 네. 예. 네, 물을 익는 이 봄날 장경미 시인의 짙은 매력을 풍기는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정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 시에 한 중려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한 중려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길림성에 대해 전개한 일반 통계 독찰 정황에 관한 국가통계국의 반영 의견에 관한 정신 및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

동창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 시한 종료연설은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깊이 천명했고 7가지 견제의 소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했으며 자연재해 경계대응 능력 제고에 대해 종료 포치를 함으로써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을 잘해나가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석의 종료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재해방지, 감소,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과 원천 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강인성 요구를 국토공간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에 관통시켜 1년의 자연재해 방지 중점 공사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체계, 기초시설, 위험관리 통제 등 방면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각종 재해 위험 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치리해 문제를 싹트기 전과 재난 발생 전에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재해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안전, 대응급 구도하에 응급주의 기재를 구축하고 상시와 위험 공동의논 및 연구 판단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 중요 시계, 감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응급 예비안을 완성하고 세분화하며 각종 돌발 재해 위험을 과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층 응급 사업 토대를 다지고 기층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사업 조직 체계와 대호 역량 체계를 건전해야 하며 기층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의 재해 감축과 방지 및 치리 참여를 잘 틀어주어 전민 재해 방지 및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석의 종료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재산으로 바꾸며 안전생산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어 중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꽃불 폭죽 전사슬 감독 관리를 엄격히 틀어줘야 합니다. 꽃불 폭죽 불법 단속 및 규정 위반 정도는 특별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꽃불 폭죽의 운송, 저장, 판매, 사용 등 각 고리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경영, 가게와 주택 병용, 초과량 저장, 규정 위반 사용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우리 주의 꽃불 폭죽 업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분야의 안전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탄광, 비석탄 광산, 위험 화학품, 도로교통, 건축시공, 도시가스 등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고층 건물, 학교, 양로원, 대형 상업종합체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중대사고 위험 동태 제로화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지법의 현장감과 관통력을 강화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안전우환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 현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속지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당정 주요 책임자는 솔선적으로 감독 검사와 현장 근무를 전개해 불안한 문제를 주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고 기업의 안전 투입, 안전 양성, 기초 관리, 응급 구조 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독촉 지도해 안전 생산 책임을 최소 단위까지 이행시키고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종료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우리 주의 자원첨품, 산업토대, 지역특점과 비교 우세에 립각해 현지 실정에 맞게 기초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혁신 창조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기초연구 계획 배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대학, 과학연구기구가 기초연구를 강화하도록 지지하고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 과학연구 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대학 장백산 천연약물연구중심,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음검축중심 등 플랫폼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화의 혁신사슬을 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재라는 이 근본을 힘껏 틀어주어야 합니다. 양성, 영입,
사용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과학교육 협동 인재 육성 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일선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초

0: 연구 인재와 혁신팀을 적극 영입해 기초 연구 인재 대우를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정책 지지와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투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 자금, 사회 자본이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에 투입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특성이 부합되는 과학기술 평가, 인재 격려, 성과 전화 등 제도 기제를 수립 완성해 량완 과학연구 생태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12일 연길에서 봉사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봉사업 발전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봉사업대회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분류 시착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수요 견인 개혁 혁신을 중시하고 봉사업 능력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활력을 증강해 봉사업 규모 확충, 구조 최적화, 효율 제고를 힘써 추동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동부가 연변 과학기술 대시장을 찾아 플랫폼 건설, 봉사 기능, 운영 모식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해당 시장이 기업들의 기술 거래, 지적 재산권 등 방면의 봉사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성과 추천 소개회, 대상 연결회, 기술 양성 등 활동을 주관함으로써 기술 공급 수요의 정밀 연결을 추동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다그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다음과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장화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상업 모식을 적극 탐색하고 시장의 수익점과 수입 창출 경로를 정확히 찾아 기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병목 제약을 힘써 해결하고

자산권 거래 등 봉사를 착실히 잘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화 효능을 높여 더 많은 과학기술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흐름선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쿠팡 정보기술, 11번가 등 정보기술 봉사 외주 기업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주요 경영 업무, 채용 규모, 경영 효율 등 정황을 상세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왕성 발전함에 따라 정보기술 봉사는 이미 생산 측과 소비 측을 연결하는 관건 고리로 되었으며 시장 공간이 거대하고 전망이 밝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상가 수요를 정밀하게 연결하고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며 기술 지탱 능력을 강화해 업무 규모를 끊임없이 키우고 기업 효율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연결시는 지역 위치 특징과 산업 토대에 입각해 소수 어종 인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목적성 있게 실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 락착시킴으로써 봉사 외주 산업을 새로운 경제 장성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역 본부, 결산 중심, 연구개발 중심 등 기능을 연변에 배치하도록 적극 인도해 기업 성장과 지방 발전이 서로를 성취시키게 해야 합니다. 길림 룩마트 공급사슬 관리 유한 회사는 830여 개 소매점에 통일된 배송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평균 배송량이 12톤입니다. 호가복은 작업 구역에서 운영 절차, 창고 배치, 분류 배송 등 절차를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디지털화와 지능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창고 배치와 배송 로선을 더 최적화하며 정밀화 관리 수준을 힘써 높여 지역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에는 러시아, 한국 등 국가의 특색 수입 상품이 모여 있으며 국내 우수한 제품들도 들여왔습니다. 해당 중심에서는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주문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다국 쇼핑 새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전시 구역의 배치와 상품 진열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창고 배송, 운영 준비 정황을 상세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연길 보세 물류 중심 B형과의 심층 합작을 강화하고 화물 공급원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더 많은 국가에 특색 상품을 들여오고 쇼핑 봉사 체험을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대중의 다원화된 소비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길 바랍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과 린접한 독특한 우세를 발휘해 상업 경영 모식과 소비 전경을 더 풍부히 하고 소비 쇼핑과 신제품 출시, 첫 점포 개설, 중국멋 문화 창의 등 경영 모식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 집산 중심을 현지인들의 일상 쇼핑지이자 외지인들이 연변에 오면 꼭 들리는 도시 소비 새 명소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연세 보건의학미용병원에서 호가복은 각 기능 구역을 살펴보고 업무 범위, 기술 설비, 인재 대우 등 정황을 상세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중생활 리념이 변화하고 외모관리 수요가 더 강렬해짐에 따라 의료미용은 이미 소수 사람들의 소비에서 대중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국가의 의료 및 건강봉사 수입 확대 정책 기회를 다잡고 전연 동태에 주목하고 주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고차원 의료미용 인재를 령활하게 초빙하고 선진 의료설비를 다그쳐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의료미용 봉사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인대 중목경강지혜건강양생사회구역 대상은 한창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객거 건강양생은 대중복지와 관계되는 민생사업이자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조양산업입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관리를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며 객거 건강양생, 회복간호, 의료미용과 기타 업종의 융합을 추동해 대중에 다원화되고 개성적이며 고품질적인 정신생활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생태 환경이 좋아 객거 건강양생, 의료미용 건강양생 산업 발전 우세가 두드러지고 전망이 광활합니다. 연길시에서는 사로를 혁신하고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존 기업의 견인

0: 역할을 발휘시키며 의료 미용 제품 제조, 의료 미용 봉사 등 분야를 둘러싸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의료 미용 소진이 조속히 규모를 이루고 효익을 내게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소면오 가사 집단 주식 유한 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의 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면서 업무 범위, 경영 규모, 취업 인솔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래 고령화 정도가 부단히 심화되고 주민 생활 절주가 빨라지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가사 봉사에 대한 대중 수요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로 일소를 둘러싸고 신흥 봉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수납 정리, 반려동물 돌봄, 방문의 음식 만들기 등 세부 분야로 적극 확장하고 주문식 특색 봉사를 정성껏 제공해 업무의 품질화, 개성화, 다원화 승격을 추동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조선족 가사 특색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체계적인 직업 기능 양성을 착실히 전개하며 종사자들의 종합 소양과 봉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소면오 가사 브랜드가 더 유명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로띠번 커피, 가온 커피를 찾아 매장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매장 배치, 체인점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연변문화 관광시장의 독특한 금빛 명함이 되어 현지 커피 기업들의 광활한 상업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업계 봉사 품질에 대해서도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기업이 맛, 조합, 포장 등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고 연변 특색이 풍부한 커피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미각적 향수와 더 나은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경영 주제와 소비자들의 특징을 밀접히 결합해 지역 특색의 주제 전경과 편안한 공간을 정성껏 조성함으로써 고객 의존도와 충성도를 더 강화하고 입소문 전파를 촉진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은 산업 승격을 지탱하는 중요한 엔진이자 민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초 담체, 취업 확장을 인솔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우리 주 봉사 발전의 기초 조건, 우세와 단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봉사 발전을 지지하는 재반 정책을 잘 활용하고 실물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하며 봉사업 능력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이 더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을 힘써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물류, 창고 저장 운송, 봉사 외주, 애니메이션 설계, 인터넷 시청각 등 경영 모식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금융봉사, 인적자원, 검사, 검측 등 봉사 보장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며 생산성 봉사업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와 가치사슬의 고급화로 확장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생활성 봉사업을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양로, 보육, 의료 등 공공봉사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음식, 숙박, 의료, 미용, 객거, 건강양생, 경기활동, 가사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하며 정밀한 봉사로 차별화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고품질 생활에 대한 대중의 동경을 더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 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5월 10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진 신소사건 도합 1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연결시가 6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가 1건, 훈춘시가 1건, 왕청현이 3건, 안도현이 1건입니다. 목전 조항제의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우리주에 이첩한 제3진 신소사건은 전부 각 현시 사업조정연락조에 넘겼고 제때 사업일꾼을 조직해 현장검사를 했으며 접수 즉시 처리, 감독시정 병령을 견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융마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10일 대학 졸업생 전문 초빙을 포함한 2026년 연결시 사업단위 사업일꾼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59개 사업단위에서 213개 일터를 제공하며 325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0: 2026년 제2회 전국 전민 건강체육대회 동북구 계열 활동 및 의료

0: 용정시 아마추어 축구 경기가 일전 용정 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 기관, 향진, 기업과 사업단위 7개 대표팀 선수 근 200명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1: 연결인민공원 등산로 양쪽에 해당화와 매화가 만발해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0: 5월 19일 중국 관광일 당일 장백산 북풍경구, 서풍경구는 무료로 대회에 개방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여러분의 관심사와 어려운 문제, 정책과 법률,
1: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가급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봉사성과 여론 감독 기능을 갖춘 민생 열선,
0: 여러분의 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길림성 미성년자 보호 조례가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조례는 총 43조로 구성됐는데 학교는 국가 법정 휴가일, 휴식일 및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 단계의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학교는 학생 괴롭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잠재적 위험을 엄격히 배제 조사하고 제때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 유치원은 교직원과 미성년자 교재 행위 준칙, 학생 기숙사 안전관리 규정, 영상 모니터링 관리 규정 등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학교, 유치원과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오늘 민생열선에서는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청을 바랍니다.
1: 요즘 어떤 어려움으로 애간장을 태우십니까? 정책 범를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민생열선이 항상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생방송실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님과 김대호 선생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아래 두 분과 함께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사회보험과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에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오늘의 방송 주제는 저희가 우리주 사회보험정책 가운데 령활취업인원 양로보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령활취업인원 올해 양로보험 납부표준은 어떠한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령활취업인원 양로보험 납부표준은 총 14개 등급이 있습니다.
0: 네.
2: 첫 번째 등급은 10,543원 68전, 그리고 두 번째 등급은 14,058원 24전,
0: 네.
2: 세 번째 등급은 17,572원 80전, 네 번째 등급은 19,330원 08전, 다섯 번째 등급은 21,087원 36전, 여섯 번째 등급은 24,601원 92전, 7등급은 28,116원 48전, 8등급은 31,631원 04전, 9등급은 35,145원 60전,
0: 네.
2: 10등급은 38,660원 16전, 11등급은 42,174원 72전, 12등급은 45,689원 28전, 13등급은 49,203원 84전, 14등급은 52,718원 40전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령활취업인은 양로보험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여러 가지 등급 가운데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납부 등급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죠?
2: 네. 현재 2024년 이후에 양로보험 납부는 전부 세무부문에서 책임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험 참가 시에 정한 납부 등급으로 마지막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0: 네.
2: 해마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납부 등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올해는 1등급, 다음 해에는 10등급, 그 다음에는 또 다시 1등급 이렇게 조절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명심해야 할 점은 이미 납부한 연한은 그 비용을 또 인상하거나 낮추거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납부하실 때마다 납부 등급을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러면 양로보험을 납부하다가 한동안 정지를 했다면 또 그 후 계속해서 납부를 하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 혜택을 받는 데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3: 네, 길림성이 해당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2017년 12월 전이 양로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납부 중단 기간의 현지인 납부 표준으로 양로보험료를 보충 납부할 수 있습니다.
0: 네.
3: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납부 중단되었을 경우 길림성에서 출범한 관련 정책에 따라서 또는 보충 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0: 네.
3: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연한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공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혜택에 관해서는 취업구인 사회보험보조금 신청 창구에서 자문해야 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방금 말씀해 주신 2017년 12월 이전의 부분은,
3: 네.
0: 에, 체납을 할 경우, 예. 보충 납부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예. 현지의 납부 기준이라고 하면, 예. 어느 해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3: 만약에 이렇게 쭉 내다가 만약에 2000년까지 냈다 했을 경우에는, 네.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충 납부

0: 복구가 가능한데 네. 그 당해 즉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2000년도 표준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2001년도 그 당해 아, 표준으로 네.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제가 10년치를 납부를 한다 할 때는 그 10년치를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군요.
0: 네 선택은 안 되고
1: 그, 아 선택은 안 되니까 네, 네.
0: 그 당시에 그 사회 평균 공자 그 등급으로 납부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퇴직 연령에 도달했는데 양로금 기본 납부연한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0: 네, 만약 일용할 취업 인원이 퇴직을 하려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최저 납부연한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퇴직 후 양로금을 향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2025년부터는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계획을 실시하고
1: 네.
0: 2030년부터는 최저 납부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입니다.
1: 네, 그렇죠.
0: 네, 2030년 1월 1일부터 도시정업은 보험이 최소 납부연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점차적으로 연장되며 매년 6개월씩 연장됩니다. 퇴직 인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납부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납부연한 연장 또는 일차성 납부를 통해 최소 납부연한을 충족시킨 후 매달 양로금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최저 납부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기 전, 즉 2030년 전에 보험 참가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저 납부연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다시 말하면 바로 15년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현재 납부 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15년이 되는 연도까지 납부하신 후 양로보험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국가에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1: 네.
0: 그 외 퇴직 연령까지 납부를 해도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농촌주민 양로보험으로 전이한 후 15년이 안 된 부분을 일차성적으로 보충 납부하면 농촌주민 양로보험 대우를 향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주의할 점에는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 연령 연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60주세에 퇴직하게 됩니다.
1: 네, 남성분, 여성분 모두 60주세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지금 청취자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들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두 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1: 네.
2: 예, 이제 얘기를 한 게 저기 제일 낮은 등급이 1만 강 얼마랍니까?
3: 제일 낮은 등급은 현재 1만 공 543원 68전이 됩니다.
2: 1만 공 543원 얼마랍니까?
3: 68전.
2: 68전이?
3: 네.
2: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2: 예.
1: 네. 지금 방송실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과 김려 선생과 함께 우리 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로보험 료를 납부한 분이 퇴직 연령이 되셨다면 또 퇴직 신청 수속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 네, 총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1: 네.
3: 첫 번째는 기업의 재직 인원입니다. 단위와 개인에서 제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전제하에서 기업의 사회보험 전문 관리 인원이 퇴직 인원의 인사 당한과 신분증 그리고 보험 가입 증명을 가지고 인사국에 가셔서 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3: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할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3개월 전 혹은 반년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네.
3: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취업국의 당한을 보관한 인원들이 퇴직할 때는 본인이 사회보험국에 가셔서 발급받은 보험 가입 증명을 가지고 인사국에 가셔서 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3: 취업국의 당한을 보관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3개월 전 혹은 반년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네.
3: 그리고 세 번째, 당한이 없는 인원들은 양로대우 향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직접 본인의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사회보험에 가셔서 양로금을 확인하고 인증수석을 밟으면 됩니다.
1: 네.
3: 당한이 없는 인원은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한 달 전에 사회보험 창구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이 앞당겨 퇴직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3: 네.
1: 좀 상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를 들면 지금 현재 66년도 7월달 7월에 퇴직하는 분이 이분의 법정 퇴직 연령은 2026년 12월이 됩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분은 반성 퇴직으로 앞당겨 퇴직하면 본인의 62세 본인 원래 예전에 그 퇴직하는 그 나이에 앞당겨 퇴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아, 남성분 네. 같은 경우에는 62세가
0: 네,
1: 되는 해에
0: 네, 맞습니다.
1: 아, 예,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단성 퇴직 제도를 적용하면 네. 몇 세 퇴직을 하게 됩니까?
0: 단성 퇴직을 적용하면 본인이 62세 생일달 생일달에 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여기에서 부합되어야 되는 조건은 최소 납부 연한을 만족시켜야만이 단성 퇴직이 앞당겨 퇴직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됩니다.
1: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무조건 뭐 62세가 지난 예를 들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62세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야 네. 퇴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청취자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네.
1: 단성 퇴직 제도를 적용하면 여성분들은 55세,
0: 네.
1: 남성분들은 62세에 퇴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 최저 납부연한을 꼭 만족을 해야 되고 또 퇴직한 날짜에 3개월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겠죠.
0: 네, 인사국에 가셔서 신청을 해야만이 선택한 날짜에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잘 료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 기업에서 사업을 한 경력이 있으나 당한을 분실한 상황이라면 퇴직 수속이 가능할까요? 뭐 당한이 없는 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당한이 없는 분들이 양로금을 향수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0: 네, 우선 예전에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회보험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1: 네.
0: 근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전부 납부했고 그리고 해당 인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납부 연한 역시 퇴직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당한을 분실하였을 경우 퇴직 수속이 가능한지는 인사국 심사창구에 가셔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1: 네.
0: 당한이 없는 분들이 양로금을 향수하려면 개인으로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이거나 종업원 양로보험에 참가하여 정세계에 규정한 연령과 납부연한을 충족시킨다면 역시 양로금을 향수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질병이나 뭐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이 판정된 종업원의 보험금 납부와 이 장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2: 네,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매달 장애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지급 기준은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 납부 연한을 만족하고 법적 퇴직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의 기본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가 기본양로금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때 대우수령지 퇴직인원증 체크와 동시에 조정합니다. 장애수당을 신청한 보험 참가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퇴직수속을 하여야 하며 기본양로금은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1: 네.
2: 그리고 앞당겨 퇴직하는 조건에 부합되면 앞당겨 퇴직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저 납부 연한을 만족하고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5년 이상일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 기초 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가 기본 양로금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시에 같이 조정하게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저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 기초 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보험 참가인이 납부 연한이 루계로 5년 이상일 경우 매 1년마다 장애 수당은 3개월씩 증가하며 납부 연한이 루계로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 수당은 12개월 지불하게 됩니다.
1: 네.
2: 보험 참가인이 질병 또는 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애 수당을 향수하는 동안 양로보험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다음 달부터 장애 수당은 더 이상 발급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만약 타 지역에서 생활

0: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양로범을 낸 경우 뭐 퇴직 신청은 그 지역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연변에 돌아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그 접근이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 다 지역에서 그 양로보험에 참가했을 경우 다 지역이 그 대우 수령 접근을 만족시켰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그 퇴직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국내 연변에서 퇴직을 해야 한다면 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1: 연변에서 그 퇴직을 할 경우에는 허적 소재시가 있는 경우 허적 소재시에서 퇴직 수속을 진행하고
0: 네.
1: 기본 양로보험을 수령하시면 되고
0: 네.
1: 아까와 같이 허적 소재지 외 다 지역에 있고 당지에서 여성이 40주세이고 남성이 50주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루계로 만 10년 이상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아까와 말씀하신 것 같고 같이 퇴직수속을 신청하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지 외 다른 지역에 있고 당지에서 사회보험금을 누계로 만 10년 이상을 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그 전에 있었던 여성 40주세 남성 50주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누계로 만 10년 이상을 납부하신 조건에 부합되는 그 지역에서 퇴직수속을 신청하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기본 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시에 없고 국내 각 지역에서 사회보험금을 모두 10년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양로보험 관계 및 상응한 자금을 허적 소재지 만약 연길이면 연길로 전이하셔서 퇴직수속을 신청하시고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간단하게 이 실업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주요하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속 단위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지 만 1년이 되는 경우
0: 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취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업보험금은 몇 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2: 네, 실업보험금은 재직 인원이 퇴직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0: 네.
2: 점진적 법정 퇴직 연령 연장을 실시할 때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정신을 관철하고 실시하고 점진적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을 담당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며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나이든 실업금 수령 인원이 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국의 통지 요구에 따라서 일전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은 나이든 실업금 수령 인원이 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였습니다.
0: 네.
2: 통지에서 언급한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이란 실업보험을 수령함과 아울러 법정 퇴직 연령까지 1년 미만인 실업 인원을 가리킵니다.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법정 퇴직 연령까지 1년 미만이며 계속해 실업보험금을 법정 퇴직 연령까지 발급하는 실업 인원도 포함됩니다.
0: 네.
2: 지급 기준은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이 실업보험금 수령지에서 개인 자격으로 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현지 령활 취업 인원의 최소 보험료 지급 기준에 따른 부분은 실업보험 기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0: 네.
2: 네. 취급 절차는 조건에 부합되는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이 스스로 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리고 기업 종업원 양로보험 대우를 받은 후 현지 사회보험에 가서 실업보험 기금이 부담하는 비용을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국에서는 신청인이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 해당 기간 기업 종업원 양로보험 납부 월수 금액 기본 양로보험 대우 향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업보험 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하는 비용을 심사 결정하고 본인이 사회보장카드 은행 계좌로 발급합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생방송실에는 영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님과 김려 선생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내용은 영활취업인원 양로보험 위주로 하고 있지만

0: 뭐 도시형진 주민양로보험이나 뭐 기타 사회보험 카드와 관련된 뭐 자문이라든가 평소에 이 사회보험에 가기 힘드시거나 뭐 자문하셨던 궁금하셨던 점이 있는 분들은 그 어떠한 주제든 전화 방송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 계속해서 열어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실업보험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실업보험은 얼마 동안 탈 수 있습니까?
1: 네, 실업인원이 실업하기 전에 소속단위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시간이 로계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3개월이며 납부할 시간이 로계로 2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수령기간은 6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로계로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 보험 수령 기한은 9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로계로 4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은 12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로계로 5년 이상 그리고 6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14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로계로 6년 이상 7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15개월이 되겠으며 네. 납부한 시간이 로계로 7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은 16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로계로 8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은 17개월이며 로계로 9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며 수령기한은 제일 길어서 24개월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 회사에서 퇴사를 한 후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 분들은 이 보험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1: 네, 실업보험 대우를 향수하시는 분들은 향수하시는 기간이 기본 일업보험료는 실업보험 기금에서 대신 지불하지만
0: 네.
1: 개인이 양로보험금은 지불해주지 않기 때문에
0: 네.
1: 그 퇴사 중단된 양로보험료는 그 본인이 그 당해 안에 직접 납부하셔야 됩니다. 써먹지
0: 아, 네.
1: 마시고. 예.
0: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실업보험금 표준이 최근에 인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2: 네, 2025년 길림성 인사청에서 내린 통지에 관하면 2025년 12월 1일부터 실업보험 기준을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0: 네.
2: 이번 조정 후 구체적인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춘 시구역 실업보험금 표준은 월 2,007원, 그리고 길림, 백산, 성원시, 영길, 훈춘시, 장백산 보호개발구의 실업보험금 표준은 월 1,818원, 그리고 사평, 려원, 동화, 백성시,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의 실업보험금 표준은 월 1,683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면 이 실업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양로보험을 납부한 그 도시에서 신청해야 합니까?
2: 네, 자신이 보험 관계가 있는 도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양로금을 발급받는 분들이 이 아주 중요한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자격 인증입니다. 바로 이 자격 인증을 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2: 네, 퇴직 인원은 해마다 대우 수령 자격 인증을 해야 하며 12개월을 한 주기로 합니다. 수령 자격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챗 미니 프로그램으로 셀프 인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0: 네,
2: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서 길림성 사회보험을 검색하여 대우 수령 자격 인증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위챗 미니 프로그램 길림성 사회보험에 접속한 후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제시어에 따라 대우 수령 자격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 퇴직 인원이 중병 혹은 거동이 불편하여 인증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이 소재지 사회구역에 연락하여 사회구역 협조 인증 증명을 돼서 사회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라오라이젠캉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0: 네,
2: 그 어플을 사용하여 어플을 다운받으면 그 앱에 들어간 후 사회보험 복무에 들어가서 사회보험 인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0: 네.
2: 제시에 따라 로그인을 하고 이름, 신분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보험 참가 지역을 선택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2: 그리고 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중국 영사 어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중국 영사 앱을 다운받은 후 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가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후

0: 전화번호 혹은 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에 돌아와 양로금 자격 옵션을 누르고 제시어에 따라서 실명 인증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여권정보, 사회보험 참가지, 거주지, 영사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자격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0: 중국 영사 앱은 외국에 거주하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 방법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청취자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들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여보세요.
1: 네.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예. 네.
2: 한 가지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1: 네.
2: 우리 조카가 예, 이미 전에 그, 뭡니까, 농촌에 있는데, 그래, 양도 보전 했단 말입니다.
1: 네.
2: 그런데, 간에 한국에서 살겠다고, 이 길을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낸 보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0: 네, 현재, 남성분이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여자입니다. 한, 41매 됩니다.
0: 41주세. 농촌 보험을 내셨다가 현재 그러면 국적을 옮겼습니까?
2: 국적은 아직은 아예 옮겼는데 뭔가 그런 거기서 살겠다고 그거 찾을 수 있는가 문의해 달래 그랬다.
0: 네, 그럼 현재 그 뭔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시면 와서 보험을 다시 모두
3: 어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용활취업민원입니까? 아니면 농촌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2: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이고 엄마는 농촌가나 농촌 그걸로 했답니다.
3: 그 1년에 200원, 300원씩 내는 거에 가입했습니다.
2: 옳습니다.
3: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본인이 60주세가 퇴직 연령이기 때문에 60주세에 와서 다시 자문해야 됩니다. 지금 경우에는
2: 지금
3: 돌려받지
2: 못합니다.
3: 네, 지금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아, 그래, 또 한 가지 더 자문합시다.
3: 네.
2: 이 연변에서 그거 뭔가, 100원짜리를 냈는데, 지금은, 그런, 그 뭡니까, 장수에 가서 그거 한단 말입니다. 쌍발하고, 그거,
3: 네.
2: 예, 돈을 낸단 말입니다.
3: 네.
2: 근데 그것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3: 이분은 또 다른 분이십니까?
2: 예, 다른 분입니다.
3: 아, 이분도 혹시 그 국내에 돌아오시지 않는
1: 아니, 이분은 다른 외지에서
2: 예,
1: 지금 사회보험을 내고 있는다고 합니다.
3: 아.
2: 예, 지금 제약수에서 예, 돈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니까나.
3: 네.
2: 아, 이미 전에 이 연변에서 냈단 말입니다.
3: 아, 그거 낸 거는 이제 퇴직하실 때 그 대우 수령지에서 그 연변에서 낸 것을 다시 정리해서 거기에 합치면 됩니다.
2: 아, 그럽니까?
1: 네. 네.
2: 아,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2: 예,
1: 네,
2: 감사합니다.
3: 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네.
4: 예, 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 네.
4: 저기 뭡니까? 올해는 사회보험 내는 건 어디가 내면 됩니까?
3: 세무구에 가서 내시면 됩니다.
4: 세무구가 내면 됩니까?
3: 예, 네, 아니면 핸드폰으로 저작하여도 됩니다.
4: 근데 핸드폰 소장한데 네. 저기 뭡니까 농업은행이나 그런 농촌 신용사나 네. 아이디였습니다. 예?
3: 은행에 가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손님이 올해 거 납부하시지. 예? 농촌 주민 양로보험입니까 아니면 용활취업?
4: 아닙니다. 저기 이건 직공 양로보험입니다.
3: 직공 양로보험. 아, 전화로도 되고 은행으로도 다 됩니다.
4: 저기 농촌 신용사나 농업은행이?
3: 예, 다 됩니다. 지금 농촌 신용합작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농업은행이나 네.
4: 농업은행 되시죠?
3: 네,
4: 예?
3: 네, 한번 가서 자문해보세요.
4: 예.
3: 아마 될 겁니다.
4: 예, 그리고 저기 뭡니까? 세무국도 된다는 얘기죠?
3: 예, 그리고 핸드폰으로 저작하여도 됩니다.
4: 그러니까 연결시 세무국이라는 얘기입니까?
3: 예, 맞습니다. 손님이 연결시에서 예. 그 납부하셨지?
4: 예,
3: 참가하고
4: 예, 예.
3: 예, 그러면 연결시 세무국에 가셔야 됩니다.
4: 그렇습니까?
3: 예.
4: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아, 네. 아까 그 정치자분께서 전화 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도시형진 주민 양로보험을 납부를 하셨는데 이 결국은 납부 중단을 더 이상 납부를 하시지 않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자문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죠.
3: 네, 만약 그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당겨서 이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네.
3: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을 다시 한번 우리 심사 비준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1: 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아까 그분 같은 경우 처음 조카분은 다시 퇴직 연령 즉 60주세가 될 때 다시 와서 자문을
3: 네,
1: 하셔야
3: 아니면 혹시 중간에 그 국적을 바꾸셨을 경우에는 바로 오셔서

0: 수석을 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국적을 네. 바꾸셨을 경우에는 바로 오셔도 되고 국적을 네. 바꾸지 않으신 경우에는
0: 60주세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나 하나 상담해 보려고.
1: 네네.
2: 예. 우리 이사님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농촌 신용사에다가 그런 거 했단 말인가, 그, 양로범.
1: 예.
2: 그래, 그건 어떻습니까?
1: 그, 얼마씩 납부했습니까? 은행에 가셔서?
2: 직공 그런 걸로 했단 말입니다, 직공. 했는데 만 원 넘습니다.
1: 어느 분 거 해주셨습니까, 어머니가?
2: 아, 어머니가 저 우리 어레비 거 해줬단 말입니다.
1: 아, 예, 그분 지금 몇 년 납부하셨습니까, 그러면?
2: 그러니까 명예님은 뭐니까 시정상 예. 수속에 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나는 계단에서 예. 괜찮은 주 그래서 내 그랬는데 물어봐.
1: 아, 납부한 게 약간 우리 사회보험에 그런 기록이 있는가 이걸 자문하는
2: 예.
1: 겁니까?
2: 예.
1: 아, 그 만약 그 매해 신용사에 가셔서 이제 때 납부하셨으면 아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아보실 경우에는 창구에 가셔서 그 공사 인원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올해 거는 네. 그래 뭐 내려면 언니가 내면 될까?
1: 올해 거는 제일 좋기로는 세무국에 가셔서 납부하세요.
2: 아, 세무국에 네. 가서 하면 될까?
1: 예.
2: 아, 그래서 나는 뭐가 한 몇 년 그렇게 농촌 에. 은행에다 했다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1: 아, 납부 성공하셨으면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도
2: 예,
1: 정확하게
2: 영수증이라면 다 있어요.
1: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우회 번안에는 날짜랑 다 있습니다. 납부한 기간
2: 예.
1: 그러면 괜찮습니다. 결국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사회보험국 창구에 가셔서 한번 정확히 다시 더 알아보셔도 됩니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예.
1: 네, 납부 방식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납부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납부 방식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무국에 가셔서 직접 납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은행에 가셔도 납부 가능하며 세 번째로는 네. 핸드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1: 네.
0: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지린 수구서버 적폐라는 小程序가 있습니다.
1: 네.
0: 네, 거기 들어가셔서 그 뭐야 적폐를 누르시고 돈 내는 분이 이름하고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시고 내시려는 그 납부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네, 뭐 본인이 직접 휴대폰으로 납부를 하는 건 아니죠. 뭐 자녀분들이 대신 해드려도 되죠.
0: 네, 그 핸드폰으로 조작할 경우에는 자녀분 핸드폰으로 뭐 어머니나 아버지를 납부해 주셔도 됩니다.
1: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는 네. 분들도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방금 전화 오신 분들처럼 이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제가 네. 정확하게 납부를 했을까요를 확인하실 네. 분들도 또 많지 않습니까?
0: 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수지를 보시면 되는데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수지를 주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수지 후에 납부한 기한이 뜹니다. 만약에 2025년도를 들어 설명할 경우에는 2025년도 네. 1월부터 12월 이렇게 기한이 적혀져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알아볼 경우에는 우리 사회보험 창구에 오셔서 직접 공사 인원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를 하실 때 꼭 말씀을 해야겠죠. 이 부분은 제가 양로보험을 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0: 네, 맞습니다. 네. 기한도 정확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공작인은.
1: 아, 그렇군요. 네. 또 어느 해, 뭐 2026년 네. 양로보험을 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0: 네,
1: 해드려야 되겠죠.
0: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실 때는 1년 7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어떤 분들은 4월까지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1월부터 4월까지 납부하시면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더 납부하게 된다.
1: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이 거의 퇴직 연령에 도달한 방금 전화하신 분도 거의 퇴직에 앞두고 있지
0: 맞습니다.
1: 않습니까?
0: 다음 해 같은 경우에 퇴직이기 때문에 다음
1: 네.
0: 해에는 그 납부하는 월수를 정확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1: 네. 뭐 퇴직을 앞두고 이 청취자분들 혹은 그 가족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생일 달까지 아니면 그 전달까지
0: 그 법정 퇴직 연령을 보셔야 됩니다. 법정 퇴직 연령 그 월까지
1: 그 월까지 네. 네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덜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전화가 청취자분들 전화가 저희 방송 후반부에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요.

0: 다음에 저희가 또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네. 사회보험에 관련돼서 또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과 김려 선생을 모시고 우리 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0: 이상길 가수의 이렇게 좋은 날에로 오늘의 민요광장 시작해봤습니다.
1: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전화가 걸려져 왔습니다. 2919333번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황희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김여사님. 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잘 안 들리나요?
3: 예.
2: 네.
3: 한가득 이병생으로도 단단히 좋은 어울이도 만납니다.
2: 네, 그럼요. 이렇게 좋은 날에 만났네요, 또.
3: 예.
2: 네.
3: 날씨가 좋으니까 바닷가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2: 그럼 가보셔야죠.
3: 예, 그러면 오늘 네. 간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2: 노래로서?
3: 가수 타령 불러보겠습니다.
2: 노래로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한가수 타령.
3: 예,
2: 네.

0: 3절까지. 아유, 3절까지 줄창. 네네, 바다로 향하셨네요. 시원하십니까?
1: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네. 자,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입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네. 김여사, 역시 김여사님이십니다.
1: 근데, 네. 영상 아이랑 야도는데 잘못 불러가지고 내려가서 한번 다시 해보려고요.
0: 영천 아리랑이요?
1: 네.
0: 예. 괜찮아요. 마음이 드실 때까지 부르세요.
1: 뭐 잘 야도는데 잘 못했습니다.
0: 그래요? 예. 네. 불러보세요.
1: 부르랍니까?
0: 네.
1: 잘 안 들리니?
0: 불러보세요. 잘 안 들려요?
1: 시작한다, 예.
0: 네.
1: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났네. 아리랑.

0: 일어났네. 남편강 구름을 껴 말없이 흘러가고 남편의 춘천성을 둔 내 추억도 떠가네.
1: 어우 급하세요. 김 여사님.
0: 예.
1: 어떻게 왜 그렇게 급하게 부르세요? 아니
0: 내가 지금 예. 네. 자꾸 생겨서 탁구집 한 탁구석에서 부릅니다. 시간에
1: 어머 탁구 교실에 가셨어요?
0: 예.
1: 아유 그러시네.
0: 사람들이 있어서
1: 괜찮아요. 사람들 많으면 함께 부르시면서 장난 또 뭐 그분들이 박수 쳐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네. 급하게 부르셨네요. 지난 시간보다 네, 좋아졌어요.
0: 네.
1: 아하리랑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아하리랑 아하리랑
0: 아하리랑
1: 아하리랑.

0: 그렇죠. 천천히 네. 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가사 붙일 때 있잖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남천강 그 2절 4절도
1: 네.
0: 예.

0: 또 떠가네 천천히요. 아하리라 아하리랑 아하리랑 이렇게 가시고요. 남천강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1: 남천강
0: 남천강 아니고 남천강 남 놓으세요. 그러면 더
1: 남천강
0: 그렇죠. 남천강 구비쳤어 뭐 흰구름 나르고 제가 가사를
1: 지금 이 노래 성순하고 대답이 범죄의 지대로 네. 부르는 게
0: 아니 그렇죠 지금 네. 옆에서 지금 또 아, 운동도 잘하시네요.
1: 아니
0: 탁구 교실을 탁구 이게 가사가 있어요. 단어 1절 괜찮죠? 제가 조금 네. 말씀드려도 예. 네. 네. 후렴을 잘하시면은 후렴은 그냥 반복적으로 네. 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후렴만 잘하시고 1절은 뭐 올 단어 하나 둘 셋 하면 네.

0: 분에 이렇게 또 꼭 가 계시고 싶은데.
1: 아주 잘하네요 나는.
0: 다음에 또 하세요. 반쪽 되실 때까지.
1: 예.
0: 예. 굉장히 더 어려우나 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운동 잘 하시고요.
1: 네. 네. 안녕히 계세요.
0: 그래요. 아우, 부부가 함께, 네. 부부가 함께 닭구 교실에서

함께 운동하신다고 하는데요. 아유, 정말 황혼 멋지게 보내시네요. 제가 여기서 경산아리랑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복습을 해왔고 가르쳐드렸는데 생각외로 이게 가사를 붙일 때 어렵나 봐요. 덩덩 따끔따 이게 양산도 장단이거든요. 그러면 아하리랑 아하 생각이 좀 가사를 좀 붙이기가 어디에 먼저 들어가지 이걸 잘 장악을 못하실 때는 아되다 약간 하자를 넣으세요. 그러면 아하리랑 아하리랑 아하리랑 넣으시고 아하리랑 아하리랑 그 다음 아하라리가 나안 나안 세 음이에요. 나안 네. 그 다음 아하리랑 아하리랑 랑 여기에 목돌림 있습니다. 쉬김새 어헐시이고 어헐시고 어헐시이고 천천히 가면 어헐시고 어헐시고 시이이이구 이런데 빨리 들어오면 시고 시고 그 다음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이런 거랑 아라리가 났네 네. 가사 말은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러면 총 12 단어거든요. 12 글자거든요. 그리고 아리랑 얼씨구 아라리가 났네.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김새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호렴을 잘 하시면은 1절, 2절, 3절은 무난하게 다 갑니다. 2절, 4절은 성암산, 성암산, 성암산, 성암산, 분졌다가 안 이렇게 슥 감습니다. 이런 걸 감노목이라 하거든요. 성

안, 아, 아, 안. 개. 여기에도 세 음이 있죠. 내린 밤 안 개. 그 다음, 아리랑 장단에 달빛도 총다오라.

정다오 라 이렇게 가고요. 3절은 남천강 푸른 물결 말 없이 흘러가고 여기는 괜찮잖아요. 2절은 내린 밤안 여기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사설이 더 많으면 상대적으로 더 쉽거든요.

또 떠가네 이 부분 네, 이렇게 해서 경사나리랑은 아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김여사님께서 사정이 좀 급하셔서 오늘도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조금 느긋하게 부르시면은 완벽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본인이 마음에 꼭 들 때까지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우리가 다양한 아리랑을 가르쳐드렸는데 경사나리랑에 조금은 어렵다고 해도 근데 너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또 가르쳐드린 부분 있죠. 천안아리랑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아리랑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많이 또 알고 계시는 아리랑이라고 하면은 미량아리랑도 있고요. 진도아리랑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영천아리랑은 특히 영천아리랑과 그 강원도아리랑 두 가지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사말도 영천아리랑과 강원도아리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장단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천아리랑은 8분의 5박을 또 옷머리 장단으로 부르는 영천아리랑도 있고 그리고

0: 새마치 장단으로 부르는 영천아리랑. 뭐 새마치와 엄머리 하면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영천아리랑도 사실은 8분의 5박으로 엄머리로 부른다면 그러나 이것이 강원도인지 영천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단풍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어머니 선생님.
0: 예.
1: 예, 너무 반갑습니다.
0: 목소리가 왜 감기 걸리셨어요?
1: 아니, 좀, 예, 어찌 그런지, 농촌에가 조금 일하고 오고 이러면 또 며칠은 이랬습니다.
0: 아, 시골에 가면 그 공기가 좋아서 오히려 더 좋으셔야 되는데 말이죠. 무리하게 일하셨죠. 무리하게 일을 하셨죠. 예.
1: 예. 오늘이네, 전문의 선생님께서 예, 1대1로 배워주신 해란벌이 풍년이 왔네.
0: 해란벌이 풍년이 왔네. 어떻게 예. 다 완벽하게 잘 되셨어요?
1: 예, 그날이 그렇게 선생님께서 잘 배워주셔서,
0: 네.
1: 그 다음에 그 박자를 딱딱 적어놓고,
0: 네.
1: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니까 제대로 부르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 모르겠다는 얘기 마시고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 부르실 수 있습니다.
1: 예, 예. 그러면 잘 불러보겠습니다.
0: 그래요. 불러보세요. 네.
1: 예.
0: 네.

0: 돌아간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 풍년이와 한내 딴다라라라라까.
0: 예,
1: 그렇죠?
0: 들렸어. 예,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1: 자, 여섯 박자입니다. 예. 더 놀구지 마시고요.
0: 예.
1: 자.
0: 동.

0: 선생님,
1: 네.
0: 제대로 말해서 그다음부터 그래서 매일 이거 그거 계속 연습했는데
1: 네.
0: 오늘 잘 부르는 게 또 언제 이렇게 못 불렀는가.
1: 그 음이
0: 예.
1: 풍년이 왔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풍년이 왔네 여기까지 해란벌 그 어디나 그 다음 부분이 풍년이 왔네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그걸 뺐어요. 풍년이 왔네 장착을 하셨습니다. 네. 풍년이 왔네 그 다음 단다라라라라 이러고 달걷이 돌아간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됐어요.
0: 선생님 네. 몇 분이 계십니까?
1: 한 분이 더 계세요.
0: 예, 한 분이 계시면
1: 네.
0: 제가 이거 잘 부를 때까지도 이따가 저기 연기리 김대사님 사람 불러보겠습니다.
1: 그러세요. 한 예. 곡이라도 완벽하게 배우셔야죠. 그렇죠?
0: 예.
1: 그리고 2절에서 예. 눈부신 황금벌에 벽파도 출렁인다 이 부분은
0: 가사를 예. 내 잘못 적었구나. 벽파도인가요?
1: 아, 예. 저도 지금 가사가 없어요. 제가 가사 아니 근데 눈부신 그 음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0: 아,
1: 눈부
0: 그러니까 이 가사는 제가 제대로

0: 황금 뿌리 기쁨이 넘치나네.
1: 그래. 기쁨. 예예.
0: 예예.
1: 저는 지금 가사가 없어서. 예.
0: 제가 네. 제가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실수나는데 이 어리이신데 자꾸 실수를 하는데 선생님 꼭 그래서 예 제가
1: 아니에요.
0: 괜찮습니다.
1: 그 더 진보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0: 예.
1: 네, 많이 또 그 틀리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사람마다 다 잘 부르시면 누구나 다 가수라 했죠. 안 그래요?
0: 예, 네. 선생님 잘 부르셨어요. 네. 정말 너무 고마워서 우리 채소가 영 잘 됐는데 비용가 선생님 같이 오.
1: 글쎄요, 이제 간다고 한 지가 이제는 그 채소가 이제는 그 키를 넘었겠네요.
0: 예.
1: 몇 년 됐지? 몇 년 됐잖아요.
0: 예, 이렇게 예. 됐는데 이 머리는 더 많이 심었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갈게요.
0: 예, 고마운 마음을 표달아도 시간이 네. 안 됩니다.
1: 괜찮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나면 해란벌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0: 예.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진보하셨습니다. 예. 네,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2: 미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윤여자님.
2: 좋은 네, 시간이 행복한 시간, 힐링이 시간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1: 그럼요.
2: 예, 오늘은 노래 부르겠습니다.
1: 네.
2: 예, 두름이 날아든다.
1: 두름이 날아든다?
2: 예. 어. 예, 요 가사를 모르겠는 좀 어미라 선생님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1: 두름이 날아든다. 전 처음 듣거든요.
2: 예.
1: 언제?
2: 부르겠습니다.
1: 예, 예, 저도 들어볼게요.

0: 고장 살아가자.
1: 네.
0: 시간에 살아가자. 두루미나라 두루미나라.

0: 처음 들어봤습니다. 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이건 또 본인이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1: 아닌가 이건 어느 때 옛날에 강화, 내 생각에 강화 선생님이 비하 선생님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0: 아니에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1: 없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어머니 연습하는 게 잘 알겠죠. 그래, 이제 좀 들리게도 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 네. 예, 들리기도 불렀습니다.
0: 아, 새로 왔어요.
1: 아무리 한번 부르면 또 다 부를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아유, 우리 또 이 예. 민요가라 차차차 분들은. 예. 그래, 예, 완벽을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잘하셨어요.
1: 예. 예. 다음에는 네. 또 그 판소리곰 좀 어떻게. 춘향모. 아리랑이랑 좀 많이 불러야 되겠죠.
0: 혹시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배우셨습니까?
1: 배웁니다.
0: 오, 어때요?
1: 아니, 그 노래는 이전에 한 번은 어느, 박선 선생님이 불렀는지 하여튼 공간에 딱 듣자마자 마음이 딱 들어다만다에 네. 그래 어느 때나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여번에 배운다까에 마음이 들어가지고 배웁니다 지금.
0: 오.
1: 예, 네,
0: 혹시
1: 한, 배웁니다. 예.
0: 한 대목 그래, 또 조금만 좀, 부르실 수 있어요?
1: 좀 재미있고 웃기는 거 좀 노래도 많대 거니까 가사도.
0: 네. 네.
1: 예, 그래.
0: 한번 불러보시죠.
1: 네, 잘 배웠어. 예, 아. 그, 그니까, 춘향모친이 노래, 제목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0: 춘향가중에 예.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1: 아, 제목이 그렇습니까?
0: 네,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1: 아, 춘향모친이 춘향. 나오는 대목.
0: 예, 네, 춘향 어머니가 나오는 대목.
1: 예.
0: 자다가.
1: 아, 그 노래 예. 재밌는데 배우기는 바쁜 건 사실인데.
0: 예.
1: 그치만 어찌했을까? 마음이 들었으니까, 어쨌든.

0: 쓰고 딱 배워야지 되겠습니다.
1: 능히 배워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안일이부터
0: 예. 가사 그 안일 부분도 예. 그것도 재밌을 때다.
1: 안일 그럼요. 부분도. 안일이도 얼마나 예. 재밌습니까?
0: 예. 아, 대단히 네.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1: 그럼요. 예.
0: 그래 후에 그거 다 배우고 끝이 난다면 내가 꼭 부르겠습니다. 이 코너에서.
1: 어, 불러보셔야죠. 당연히.
0: 예, 그럼요. 예, 그래. 많이 그럼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아유, 기다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 여사님.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어, 그, 예전에 아마도 지난 세기에 얼마 전에 부르셨던 노래인가요? 두루미가 날아든다. 굉장히 또 새롭고 또 옛날의 추억도 꺼내볼 수 있는 노래를 여러분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럼 판소리를 또 한 대목 감상하고 가실까요?
2: 터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상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터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옛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1: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부분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유명한 대목이죠. 늘 대목이라고 합니다. 춘향가 중에 사랑가 대목입니다.
0: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전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때여 춘향이가 토련님을 업고 한번 놀아 보는디

0: 지금 듣고 계시는 이 판소리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박소연 선생님의 소리로
1: 서련님은
0: 듣고 계셨어요. 아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익숙히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또 가르쳐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리 오너라 저 이리 오너라 업고 노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익숙히 잘 알려진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눈대목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요가라 차차차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속 시원히 노래를 또 불러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시원한 한 주에 또 멋진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부르는 노래 부르는 시간 또 함께 만나면 좋겠죠. 지금까지 어미란이었습니다.
1: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될 일이냐. 그날 밤 청담이야말로 섭을 지내요 언불 지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육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나 앉고 누워 둥글면서 자연히 사랑가로 즐기는 니

달지남계를 물어다 놓고 이 논다 덥쑥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화 앞 책상에 놓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주화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허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주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허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아는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모는 주아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아는 후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아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자 소모는 무릎에 놓았던 종이 포장을 꺼내 책상에 놓고 자신이 가지고 온 물건이니 좋아하면 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주아는 표정 변화 없이 낡은 신문지를 천천히 뜯었고 그 안에는 고전본 현대 시초가 나왔다. 주아는 책을 펼쳐 시가 수록된 페이지를 펼쳤다. 시는 아름다운 한자로 쓰여 있었다. 소모는 시가 마치 애국의 시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주아는 낮은 목소리로 이 책은 한 번도 정식으로 인쇄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이 책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소모는 웃으며 태풍 포장소에서 얻었다고 답했다. 그곳에는 낡은 책과 신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이 책을 발견한 것이었다. 소모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었고 주화도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그냥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소모는 문학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화의 말에 동의했다. 주화는 다시 책을 넘겼고 또 다른 시대의 희귀한 시집이 나왔다. 주화는 소모의 필사본을 다시 펼쳤다. 일부 곰법이 적혀 있었고 뒤쪽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적혀 있었다. 펼쳐진 시는 송나라 시인 오대요의 점강순이었다. 주아는 시를 모두 읽고 고개를 들어 소모를 세밀하게 쳐다보며 왜 이 시를 적었냐고 물었다. 소모는 웃으며 그저 시가 좋아서 적었다고 답했다. 주아는 무엇이 좋으냐고 물었고 소모는 소조와 강가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으며 날씨가 춥고 차가운 점심시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했다. 주아는 자신은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후생은 이 시가 풍경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노 하나로 혼자 젓는 큰 배도 있고 두 개의 노로 부부가 마음을 합쳐 젓는 배도 있지만 오직 하나의 노소리만 조용하게 들려온다고 얘기했다.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주아는 시의 맛을 충분히 음미한 듯 은율이 촘촘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시에는 약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지만 자신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처럼 소모와

와 조아는 낡은 시집과 필사본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문학을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과거 상해 거리 풍경과 인물들의 순수한 감정, 문학에 대한 열정이 어우러진 이 장면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는다.

소모와 호생은 주하의 집에서 약 1시간가량 머문 뒤 건물을 나와 영화관을 지나 북쪽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주하가 지닌 차분하고 기이한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모는 그녀가 가족에게도 다정함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주하의 부모가 구역 노동조 간부로 늘 바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호생은 함께 항공모형 가게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중국 최초의 항공모형 전문점으로 상해가 시대를 앞서가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소모는 흔쾌히 동의했다. 길을 건너 항공모형 가게에 도착한 두 사람은 두 칸짜리 매장 안에 가득한 손님들을 보고 놀랐다. 카운터에는 간단한 고무줄 비행기와 모형부터 구축함 설계도 고급 항공모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가 진열되어 있었다. 1960년대의 배모형은 모두 수공으로 제작되었으며 가게에서는 각종 작은 기자재도 판매하고 있어 소모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다. 소모는 손으로 9,000톤 원양선 모형을 가리키며 자신의 이웃인 은봉의 남편 해덕이 이런 배에서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구축함 설계도가 피트와 인치로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향했고 호생이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집 앞에 도착한 호생은 소모에게 자신의 방에 잠시 들어가 보라고 했다. 소모는 저녁 시간이니 돌아가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호생의 강한 권유에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영국인 고급 직원 기숙사로 매우 넓었고 한 층에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강철 창문과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다. 호생이 문을 열고 소모를 안으로 들이자 동쪽에는 큰 주방이 보였고 중앙 테이블에는 원형 케이크가 놓여 있어 소모는 깜짝 놀랐다. 이때 서쪽 방에서 몇 사람이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고 호생은 오늘이 소모의 생일이라고 일러주며 아버와 배체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했다. 말이 끝나자 검은 제복을 입은 중년 남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소모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소모는 깜짝 생일 파티에 감동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서쪽에는 주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1960년대 상해에는 생일을 특별히 챙기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호생의 부모님은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생일이고

첫 데이트도 생일에 했기 때문에 생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허생의 아버지는 10월 1일 조국의 생일에는 더 크게 축하할 것이니 모두 꼭 와서 불꽃놀이를 보라고 권했고 다들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소무만은 이런 따뜻한 생일 파티를 받을 줄 몰랐다며 황당한 듯 했다. 사람들은 소모가 케이크를 자르기를 기다렸고 배채는 소모에게 소원을 빌라고 권했다. 소모는 마땅히 떠오르는 소원이 없어 모두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소모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또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는 크림 케이크를 맛보며 잊지 못할 생일을 보냈다.

호생의 부모님은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났고 요리사 아주머니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해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소모는 들어올 때 정말 깜짝 놀랐다며 기분 좋게 얘기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자리에 모든 사람들과 형제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소모의 귀여운 이야기에 웃었다.

좋아하는 대화의 주제를 돌려 호민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아주머니는 부대에서 휴가를 받아 돌아왔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답했다. 허생은 말없이 침묵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친 뒤 아버를 따라 나갔다. 멀리 바라보니 동쪽으로는 국제 호텔이 보였고 남동쪽으로는 대세계의 어두운 세계 탑이 보였다. 소모는 테이블 정리를 도우며 주변을 정돈했다. 다들 다시 홀에 모여 벽에 붙은 책장을 살펴보았다. 책장에는 대부분 정치 관련 서적이 꽂혀 있었다. 다른 작은 책장에는 선박 업무, 군함, 보도, 해류, 기상 등의 항공 및 해양 기술 자료가 꽂혀 있었고 애국어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소량의 문예 서적도 섞여 있었다. 호생은 소모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고 구석에는 인민일보와 홍기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작은 테이블에는 군함 모형이 놓여 있었다. 호생은 이 모형이 형 호민이 만들고 있던 전함이며 입대하기 전에 반쯤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소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생이 정말 전문가라고 칭찬했고 호생은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며 겸손해했다. 이처럼 당시 상해 청년들의 문화활동은 우표 수집, 책 읽기, 시필사, 모형 제작 등 매우 풍부했지만 이런 평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오래 누릴 수는 없었다. 머지않아 큰 폭풍우가 몰려왔고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개를 판매하던 도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도도는 정말 용기하고 사업에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릴 적 시장에서 일을 시작한 뒤 담배를 판매했고 이후 대개의 가게를 열고 작은 호텔까지 운영했다. 그의 호텔은 결혼 증명

장소를 제시하지 않아도 숙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비교적 잘 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도도는 지인의 소개로 오류 양식장 주인과 연결되어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에는 기생충이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생식을 금지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식당에서는 행조각, 조림, 장어 등의 요리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상해에서는 해산물 사업이 급격히 흥했다. 복건과 광동 출신의 해산물 상인들이 상해로 몰려와 식당의 해산물을 위탁 관리하고 오류 공급 시스템을 총괄했으며 양식 해산물도 인기를 끌며 도도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다. 운이 좋게도 대게는 비행기로 운송할 수 있었고 남북시장 모두에서 호황을 누렸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대게를 선호했고 도도는 다시 본업인 대게 사업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사를 차리고 전화로 고객과 직접 연계하며 회사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다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승인 문서를 구하는 과정과 같았고 사업가들이 제시하는 맞춤형 선물 세트에서는 대게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가 가장 유행했다. 선물 세트는 대게 수식 바구니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 수십 대, 추가로 디스크 여러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도도는 이런 주문을 꾸준히 처리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대개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아, 어제 이어서 제가 이 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약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오색 용지에 대해서는 좀 귀하고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유명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면서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겠는가, 이것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런 영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기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이 영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를 따져보면은 그 현대의학의 각도에서 따져본다 할 때 영지에는 많은 주요 성분들이, 그것도 인체 질병 치료에 아주 독특한 성분을 가진 다른 약에는 없는 독특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영지 다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영지에만 있는 영지 다당이죠. 그 외에 우리 영지 성분에서 두어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어타이. 이 타이라는 거는 그 우리 인체에서 제일 흡수되기 쉽게 만든 성분이 두어타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약이 발휘하지 못한

0: 는 이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면역력 제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의학과에서 말하는 냉신안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낳은 부작용이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빠르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의 지구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 1분 따야 돼서 반대편에서 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빠르고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병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중의에서는 신선분행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경적으로나 사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전에 와서야 오는 질병들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30대, 40대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2: 예, 나는 염기관 캐슬슬 환자입니다. 네. 나는 예, 그, 암이 수치가 높아서, 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이 염기관 구별 복용 환자가, 예,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 예, 네. 암의 수치가 검사한 결과, 예,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입니다, 예.
0: 네.
2: 예, 이게 그, 소변이도 뭐, 뭐, 이전에, 예, 단백이나 홍세포나 견디 그것도 다 정상이고, 아, 선생님도 막 이야기, 수치가 빠르고, 정말, 개약입니다. 이, 정말, 약 중에서
0: 완전. 수고마입니다, 예.
2: 예, 야, 정말 효과가 떴군요. 너무도 기뻤는데, 오늘도 막 선생님께 이제, 예, 전화드립니다, 예.
0: 네.
2: 예, 그래서, 예, 나는, 뭐, 당뇨병 환자는 23년째, 그, 이렇던지 요즘은 오라니까, 종합증이 와서 고생하다가, 이야기 쓰는 게 효과가 빠르니까, 아, 정말, 혈압도 지금 높지 않군요. 저 당근산제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공백의 네. 어떤 산이고 식후에게 굳건 조금 넣었을 때다. 예.
0: 영지가 발레 혈탕을 내려오는 약제에 속합니다. 예. 딱이석을 쓰다 보면은 혈탕도 온정되고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이가 140여 가지라고 합니다. 와, 이런 네, 합병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 쓴다음부터 예, 당 도전 식후에 원래 다 넣었을 때 근데 그것도 도전 잘 되고 그래서 네. 이 약 앞으로 계속 복용을 했을 때
0: 네. 계속 꾸준히 쓰십시오.
2: 예, 선생님, 정말 이 약을 예, 정말 광고하지 못이 모르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이 약을 광고를 하니까, 예. 난 정말, 예, 진심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네. 효과가 좋으니까,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예. 치료 잘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영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지는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10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신경물란을 조절해주고 특히 우리 그 현대인들이 많은 심동과속

0: 완전히 짜집니다. 항상 무릎이 아파, 무릎이 시려워, 예. 계단 올라갈 땐 무릎에서 그래도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여러 가지 효과 보니까 이번에 또, 이번 활동한다니까 또 12월 쌓아서 좀 쓰자갑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꾸준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약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 역시 의학이 발달한 한계면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저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깡구복액은 제일 발달한 제약기술로 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소로 용지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네,
3: 예, 명지 깡고복에 어서는 예, 거의 다 어서는 담다름 일을 되는데, 약은 어쨌든 좀, 예, 냉대는 몸에 맞습니다. 혈압이 좀, 예, 평소에 혈압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혈압약을 가차는 온다. 어째 가차는 온다. 자꾸 신경 민감해서, 예, 잠깐만 어째도 혈압이 올라가고, 울기 오르면, 혈압이 오른다면 난 벌써 알긴다. 이, 모기부터 열이 난다. 모기, 이,
1: 거기,
3: 후끈후끈해면. 근데 거기 또 올라간다면, 그냥 얼굴이 이래 후끈후끈해나. 그 다음에 또 더 후끈하면, 그 얼굴 보면 붉은색이 난다. 그 다음에 그게 또 올라가면, 거기, 그것도 막 따반난다면, 걔는 혈압 오르지. 그러니까, 세게 오르면, 그것도 혈압약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먹으면 또 이렇고, 예. 그래, 자꾸 이렇게, 요건 민감한데, 요게 신기해. 요기 선생님 이제 강의하셨지. 신기 민감한데 좋다는데, 이야기 내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래까 심장도 두근거리지 않지. 신기로 신, 위병도 또 있지. 그래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맥이 난다. 그니까, 온몸이 이렇게 면역이 높으니까, 예, 이게 후부분의 몸이 춥지 않습니다. 금방 올려. 그니까, 예. 아, 그래도 춥지 않을까 살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이 많이, 그래도 어쨌든 어려서 조금 있긴 있습니다. 좀, 언제 쌓인 게 나니. 석대신 먹고 형 좋습니다. 그 지내 좋습니다. 정말. 그래 또 싸서 그럽니다. 이번에 또 그 우대할 때 좋을 때.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예, 그렇게.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 흡수되느냐 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을 쓴 다음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흡수 면에서는 하나는 이 약이 흡수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또 다른 한 면은 내가 이 흡수할 수 있는 이 장부의 능력이 따라가야 됩니다.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비장이라 비위라든가 이런 기능이 좋아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든 약이든 흡수될 수 있어야 되죠.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영지간 구박약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예. 이 다, 빙살이 있어서 자매만 파졌습니다. 근데 이 약수는 자매 지금 정사입니다.
1: 네.
4: 빙살이나 파서 서면을 자주 보고, 양이 끓이면 지금 하면서 아프고, 어떤 데는 또 서면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1: 네.
4: 서면이 시원하게 잘 나가고, 양이 끓이도 아프지 않고 서면 자주 보지 않습니다.
1: 네.
4: 또뼈 아픈 것도 이제는 뼈 아프지 않습니다, 약수는.
1: 원래 골가병이 좋다고 썼습니다, 이야기 효능이.
4: 네. 이거 당뇨에서, 예, 당뇨염이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 다자야 한 개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겁지 않고, 예, 다자야 한 것도 이렇습니다.
1: 네.
4: 오늘 뼈염비도 굉장히 해결되었습니다.
1: 네.
4: 네, 예, 이렇게 해봐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도 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4: 나.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세요.
1: 많은 분들이 우리 연기깡구복액을 쓰고 이런저런 효과 보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흡수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이 자체가 발달한 제약기술로 만들어서 제일 작은 원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간, 콩팥, 비위가 좋아지니까 약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약이든 음식이든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제거시켜주는 약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교수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5: 예, 일단 구매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예. 당연히 있으면 소위 나빠져가지고 저기 수택약을 많이 써도 어제 이게 해결해야 되는 게 이번에 이 용지 깡구보에 주소에

0: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소변도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냄새도 없고, 깡치도 안 나가고, 예. 그리고 배도 술 아프고, 예. 이 좋아지니까 연달아서 이 신당도 용 좋아진다, 예.
1: 네, 이 오색영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에 다 좋습니다.
0: 네. 그렇게 놀라고,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어떤데 내키고 이랬던 게, 그 지금 깜짝같이 이렇습니다.
1: 네.
0: 소화도 잘 되고, 혈압조절도 잘 되고, 어쨌든지 용 좋습니다. 이게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이셔.
1: 네.
0: 이 비뇨이 있어서 지금 내기 없어서, 예. 그래서 꼼짝 못한데, 원래 이전에 좀, 이, 그런, 간은 좀, 간염이라고 소리 진단받았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그런두.
2: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요.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손댁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귀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댁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건비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졸,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 약품입니다. 판매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순백세화는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효과 보는 약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순백세화는 먹고 있습니다.
2: 네.
4: 저는 이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예.
4: 약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그래도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순백시안을 먹은 게 지금 최고 같습니다.
2: 네.
4: 우선 혈압조절이 영 잘 된단 말입니다.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심장이 엄청 잘 되니까 마음이 영 편안하단 말입니다.
2: 네.
4: 그럼 이 혈압이 밥을 지나놓거나 영 많이 불안하고 또 어느 때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자꾸 근심이 앞서고 이러던데 지금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2: 네.
4: 그리고 이 위축성 염이 돼서 소화 안 돼가지고 영 고생 많이 했는데 밥도 못 먹었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나 자꾸 먹여서 들어놓고 이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을 영 잘 먹으니 맥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2: 네.
4: 그리고 이게 좀 방광염이 오랜 방광염이 됐는데 안만 약을 써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조금 참으면 이제 발작하고 이제 발작하고 이랬던 게 이게 지금 많이 나가졌습니다. 자기는 가수가 좀 줄어드니까 밤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 아침에 일어난 좀 진이 나고 맥도 나고 이제 열면을 주면 효과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허리 아파서 엉겁게 바쁘던 게 그게 지금 괜찮다 지금. 정말 연구소 생각 바꾸리 영 효과 좋단 말입니다. 확실히 이 약을 먹어보니까 내 이전은 넉 달 넘어 먹었습니다. 굉장히 영약이 정말 특수하게 효과 좋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먹으려고 약은 좀 있습니다 해도 활동이 좀 더 여기 사놓으려고 좀 주문받

0: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이 순백제 환원은 우리 강요한 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고, 이 후에는 여러 가지 타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리면서, 또 지금 우리 주방송을 통해서 순백산을 소개드리기 때문에 쭉 따져보면은 만 14년 해수로 15년께 됩니다. 이 가운데서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여러 가지 병이 치료받았고 호평이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이래서 저희들이 이 주방송에서 지금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순백샤는 문의하십니다.
2: 네.
4: 선생님, 지금 순백샤는 늦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약 먹으니까, 이렇게 속이 쓰리고, 소화 안 되고, 위가 아파, 이렇게 식물이 나오고, 이게 치료되었습니다.
3: 예, 그게 잘 치료됩니다, 이 약 쓰면.
4: 그래서, 뭐, 혈압이 높아서, 머리 아프고, 얼음증이 나서, 그, 예, 지금, 그, 얼음증, 혈압이 조절되니까, 정말 정신이 납니다.
3: 네.
4: 예, 그리고 속은 이제 움직이는 데 썰이 나빠서 속이 계속 저리는데 이것도 좋아졌습니다.
3: 네.
4: 그래서 밤잠 잘 자니까 그랬다. 네. 그러니까 맥도 납니다.
3: 이 약이 부선하고 비뇨기계통 위험증에 콤파체 좋기 때문에 그런 효과 봅니다.
4: 그리고 특히 지금 내 허리하고 다리를 엄청 아파했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니까 이것도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순백산을 소유하려 너무 감사합니다.
3: 예, 계속 쓰십시오.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우리 백세 것은 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우대 활동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4: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순백세환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세환은 비쓸량주환이라는 약입니다. 약명으로는. 그러면 순백세환이란 무슨 이름인가? 우리 제약공장마다 자기가 생산하는 비쓸량주환이 단독적인 이름을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순백세환이라고 하는데, 순자는 아주 순지럽다는 순할 순자입니다. 순치질환하는 순지럽게 백세거성 살자 하는 약인 이름을 붙인 건데, 그 뜻인즉 우리 백세거성 살아도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만성 질병이 종합적으로 있다 할 때에는 백세거성 살 수도 없거니와 산다 해도 사람이 고통받죠. 그래서 순지러울 수 없습니다. 순백세환은 바로 우리 백세 시대에 무병장수하면서 백세거성 살자 하는 이름인데, 그 뜻인즉 우리 여러 가지 만성병 치료에서 확실하게 효과 보면서 또 작은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이나 작은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병을 치료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고질병 꼭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치료를 받는 것보다 미리미리 우리 자기 몸을 양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근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순백제한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네.
6: 이 속에 있대봐요. 이거 지금 저도 자꾸 지금 나가지. 거기다 또 이 저기 그런 아랫배도 차면서 어째 자꾸 위장하고 식구물이 올라오고,
2: 예.
6: 밥 한술 먹으나 또 뭐 아이 먹으나 물을 먹어도 있대가 배고도 예. 꿀뚝장하면 숨도 차고. 이래서 리네에 있는데 제일 시장에 선생님과 문이랑 지금 쓰는데 오용 좋습니다.
2: 네.
6: 또 차고 그런 일이 깨지 못하고 배짱 하던 게 지금 예 그게 일 없이 소화도 영 잘 되고 식사도 영 잘한다 지금.
2: 네.
6: 예, 그리고 그 소배 그렇게 그저 실체 없이 자꾸 나가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이 약 쓰면은 저혈의 콤파치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 돼서

이정현 리장님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을 들려드릴게요. 외로울 때 그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효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위로와 함께 봄의 기분을 선사한 노래가 왔습니다. 김학성 작사, 리하수 작곡의 너와 나의 봄입니다. 봄의 따뜻함과 함께 사랑의 설렘이 느껴지는 이 노래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유재익 작사 허순자 작곡의 아리랑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향기와 아리랑의 정감이 어우러진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겸을 선사해 줍니다. 차비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운 삶과 행복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가요입니다. 최미화 작사 박연준 작곡의 백세 인생 릴리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영향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나 태풍, 폭설은 교통을 마비시키고 관광 일정을 어기게 하며 야외 활동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반면 맑고 쾌청한 날은 야외 관광과 촬영, 리포츠 활동을 즐기기에는 이 최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등산, 해수욕,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여행에서는 날씨 예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한 날씨는 여행자의 기분과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좋은 날씨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추억을 오래 남기지만 나쁜 날씨는 피로를 높이고 기분을 가라앉힙니다. 현재 기후와 풍토에 맞는 옷과 물품을 준비하는 것도 날씨에 대한 대비이며 이것이 편안한 여행의 기본입니다. 결국 여행은 날씨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날씨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하며 자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날씨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공적인 여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 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 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조선족 동지 팥죽 제작 기술 성급 전승인인 리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리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지와 그리고 동지에 먹는 음식인 팥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1: 동지는 음력 11월을 동지달이라고 부르는데 24절기 중 22번째 절기가 동지입니다.
0: 네.
1: 12월 22 혹은 23일이면 동지가 해당됩니다.
0: 네.
1: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 작은 설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은 설에 떡국을 먹듯이 동지는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듯이 동지의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0: 네.
1: 그것은 가을부터 짧아졌던 해가 극한에 이르러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바로 동지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0: 네.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12월 22일 혹은 23일에 해당되고 이날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해서 일명 작은 설이라고 합니다. 이날에 동지 팥죽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짓날에 특별히 팥죽을 먹는 그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동지날에는 붉은 팥죽을 쓰는데 팥을 푹 삶아서 으깨서 채로 거른 다음 쌀을 넣어서 끓입니다.
0: 네.
1: 찹쌀가루를 익여서 빚은 찰심을 넣어서 그냥 끓입니다. 이렇게 만든 팥죽을 꿀을 타 먹거나 사타가를 타서 먹는 네. 게

0: 전에 돌아간 조상들에게 밧죽을 올려 사려를 지냈고 밧죽을 문지방 부엌 문턱 골목에다 뿌려서 담장 등에 뿌려가지고 붉은 파치 양기를 갖게 하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 음기가 찬 역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히 초상을 당했거나 이사를 할 때는 붉은 파츠로 즉 두죽을 써서 집 안팎에 뿌리기도 하고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였습니다.
1: 아 그랬군요. 아, 이 동짓날에 밧죽을 먹으면은 액을 맞고 또 밧죽을 먹지 않으면은 아, 잔병이 늘어나서 쉽게 늙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날에 밧죽을 먹었군요. 그렇다면은 아, 일명 또 애동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애동지는 동지와는 좀 어떻게 다릅니까?
0: 아 동지가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 하고 네. 중순에 들면 중동지, 말일에 들면 로동지라 하는데 애동지가 드는 해는 춥고 로동지가 드는 해는 춥지 않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 해의 동지가 애동지라면 밭죽을 쓰지 않고 밭떡이나 기살미를 해먹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이 동지는 뭐 수천 년에 걸쳐서 발전하며 또 독특한 절기 음식 문화를 형성했고 우리나라 조선족 사회에는 아직 동지에 밧죽을 쑤어 먹는 전통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는 이 밧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0: 밧죽을 만드는 제일 처음으로는 옛날에는 파치에 돌이 많기 때문에 네. 잘 깨끗이 씻어서 돌을 잘 잃어야 됩니다. 잘 인도를 1대 1이 비례로 끓입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불로 바꿔서 한 40분 동안 끓이고 삶습니다. 삶은 밧을 체에 담고 나무 주걱으로 으깨서 체에 걸읍니다. 팥 껍질은 버리고 아래로 내려온 밧물을 잠시 두어 전분이 깔아지면 우쪽이 맑은 밧물을 따라냅니다. 씻은 쌀을 밧물에 넣는데 물과 쌀의 비율은 대략 1대5로 합니다. 끓기 전까지 나무 주걱으로 그냥 젖어야 합니다. 밑에 눌어붙지 않게 죽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낮추고 쌀이 퍼질 때까지 끓인 뒤 깔아친 밧물 전분을 넣고 계속 졸입니다. 찹쌀가루에 죽 밧물을 조금씩 넣어가면 반죽하여 새알 심이랑의 새알만큼 크기로 뭉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찹쌀떡 그 알심을 네. 예, 죽에다 엮어 끓여서 그 알심이가 떠오르면 다 익은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먼저 이 밭을 깨끗한 물로 씻어서 그리고 물과 밭의 비율을 또 1대1로 해서 센 불로 끓인 뒤 약한 불로 바꿔서 한 40분 동안 끓인다고 하는데 이 밧죽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군요. 자, 아래 그렇다면 이 밭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0: 네, 동지 밧죽은 밭과 잡쌀떡으로 만들어 색과 향이 그리고 미가 모두 뛰어나며 밭 자체는 가을 겨울철에 좋은 보양식으로 수종, 소중, 해독, 거습, 건비지사 등이 효능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이 지금 조선족 동지파축 제작기술 성급 전승인이신 리숙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동지파축 제작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작기술은 그럼 언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까?
1: 2011년 11월 달에 성급 비물질문화유산 등록됐습니다.
0: 아, 2011년에 그러니 뭐 네. 거의 15년 전에 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술이 등재되는 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 사실 저는 음식업을 하면서 네. 또 우리 민족 요리를 연구하면서 저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이걸 한다면 정말 발량하고 계승해야 하고 또 우리 민족 음식이 잊혀지지 않는 풍속을 이어나가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등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0: 그렇다면 이 등재를 하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좀 더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의 민족 음식을 또 계속 전승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또 등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동지 팥죽을 만드는 기술은 누구한테서 배우셨습니까?
1: 우리 외할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네. 근데 그때 외할머니 배웠을 적에는 우리 이렇게 동지 날이 되면 애들 다 모아놓고 배워줍니다. 이건 어째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째서 깨끗해야 되고 또 이게 부릴 땐 어째서 부린다는 거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 그때는 그게 알아 못 들었고요. 네. 그냥 그래서 할머니 말하는 게 쑥 그렇고 그냥 할머니 하면 되는데 우리 네. 먹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해야지? 그때까지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커가면서 어머니가 해주면서 어머니가 이거는 우리 풍속이기 때문에 네. 알고 지내야 되고 동지날에는 팥죽을 어째서 먹는다는 거 너네 알아야 호시한테 이거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다. 네. 그때는 조금 생각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0: 근데 그 어릴 때는 할머니께서 뭐 손녀들을 앉혀놓고 이 동지 팥죽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네. 아예 뭐 왜서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뭐 어른이 되면서 어머니가 만드는 것을 드시면서 또 어머니가 이것을 또 우리의 민족의 풍습이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 어머니한테서 본격적으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1: 글쎄요. 어머니한테서 네. 배웠죠. 결국 그냥 어머니한테서 배우고 사실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면 너희들이 이게 다 끊어지면 안 된다고 네. 개회설이 이렇게 쭉 얘기했을 때 그때는 좀 정신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그냥 부단히 네. 제가 이렇게 같은 기술로 해야 되겠지만 또 갱신도 해야 되겠구나. 네. 이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함께하는 그 직원들도 좋고 네.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모든 사람한테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어지고 계속돼야 되는데 네.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우리 민족 음식 문화가 단지 우리 민속 것만 아니잖아요. 나라의 거잖아요. 그러자면 우리가 이거 지켜야지 지키고 계승해야지 우리가 안 한다면 정말 잊혀지고 그냥 빛바랜 뭐가 되겠죠.
0: 그래요. 지금 또 전승인으로서 또 많은 분들한테 또 가르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릴 때 할머니가 이것을 꼭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직접 이 동지 팥죽을 만드는 기술을 받았고 지금은 또 전승인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네. 이 동지 팥죽과 관련된 뭐 추억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제가 음식업 하면서 네. 해마다 제가 뭐니까 동지 전날이면 준비를 많이 합니다. 결국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합니다. 네. 결국 단골 손님들한테도 전화도 합니다. 내일은 동지니까 와서 동지 팥죽을 먹고 애원을 맞고 새로운 한 해 복을 받아가십시오.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 그 모습이가 저를 더 그래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로인 협회 가서 그 죽을 쏘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로인들한테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네. 드렸을 때 그 로인 분들이 화난 모습 있잖아. 와,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어준 사람이 있어 우리가 고맙다고.
0: 네.
1: 내세는 분들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이게 그냥 2차해집니다. 깨거나 그냥 계승해야 되고 발령해야 된다고 저는
0: 네.
1: 생각했습니다.
0: 그렇군요. 동지 전날에 준비를 많이 해서 친한 친구분들 그리고 또 이 로인협회에 가져다 주면서 이 풍습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뭐 동지 팥죽하면은 동지 날만 먹는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1: 아니죠.
0: 네.
1: 사실 이 동지 팥죽은 그냥 동지만 먹는 게 아니고 네. 정월 보름 날에도 먹고 뻥 날에도 먹어요.
0: 예.
1: 네. 이거 그러니까 취시하고 취한하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음식 중에 보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0: 네.
1: 먹어야 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요즘 젊은인들 보면은 동지 팥죽은 동지 날이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 특히 이 어르신분들이 좀 동지 팥죽에 대해서 뭐 많이 애착을 가고 요즘 뭐 서시장에서 이 팥죽을 파는 그 매대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에 이 동지 팥죽을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아, 예, 그래요.
0: 네.
1: 지금 애원은 하지만 집에서 하기 번거롭지 않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안할 걸 요구하고 집에서 번거로움을 덜자면
0: 네.
1: 싸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침 시장이나 낮 시장들을 가보면
0: 네.
1: 이 팥죽 장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 잘 되고 있어요.
0: 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참 이제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이 전승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지 좀 말씀 주시죠.
1: 아, 이제 또 얘기했지만
0: 네.
1: 97년도에 오픈해서 가게를 오픈해서 지금까지 이 동지 날이면 정말 큰 멍건에다 두 개씩 해서
0: 네.
1: 우리 오는 손님마다 다 이렇게 드리고 또 벤도에다 싸주고
0: 네.
1: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전해서 와서 드시라 하고
0: 네.
1: 이렇게 하면서 제가 꼭 이거는 우리가 이어갈 한 세습 풍속이 아닌가
0: 네.
1: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사명감을
0: 네.
1: 갖고 음식 문화를 전승해가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97년에 이 음식업에 그 창업을 해서 뭐 우리 또 아주 큰 영예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아, 제가 그러니까 음식 연구를 하면서
0: 네.
1: 우리 음식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 정말 우리 조선족 떠난
0: 네.
1: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나가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 음식을 즐기고 또 사랑했으면 좋겠고
0: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는 이 사업이가 저는
0: 네.
1: 항상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파하자면
0: 네.
1: 그냥 집안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2000년도 연변 음식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오늘은 나라봐 떠나봐 나를 봐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아팠다. 감정은 들쑥날쑥했고 이유 없이 우울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해졌고 잠도 잘 자지 못했다. 점점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노안이 와서 글씨가 흐릿했고 잇몸이 약해져 임플란트를 두 개나 했다. 왼쪽 팔은 들기도 힘들었고 밤이 되면 더 아팠다. 그쯤 생리도 멈췄다. 중학교 때 알았던 기관지염이 다시 도지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 무리하지 말고 쉬라.

이제 좀 나를 돌아보라고. 떠나고 싶었다. 명치께 뭔가 걸린 듯한 답답함. 큰 숨을 쉬어도 숨이 트이질 않았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갱년기였다. 벗어나고 싶었다. 떠나면 나아질 것 같았다. 떠나야 나아질 것 같았다. 그렇게 떠났다. 미국으로. 중년이 되어 처음으로 떠난 곳이다. 처음이라는 건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품는다. 여행 준비 내내 들뜨고 우왕좌왕했다. 날씨를 체크했음에도 어떤 옷을 챙겨야 할지 몰라 옷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봐 걱정돼 고추장과 김, 카레와 즉석밥, 라면까지 챙기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그땐 하나하나 결정이 쉽지 않았다. 자유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시누이 부부가 우리와 함께 가기로 했다. 나이 들어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라 불안하기도 했지만 함께 간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동물과의 만남도 인상 깊었다. 차 가까이 곰, 사슴, 엘크, 버폴로가 보였다. 갈색 털로 뒤덮인 거대한 버폴로 무리가 묵묵히 길을 건너는 모습은 삶을 탈관한 듯 했다. 자동차 행렬이 길게 늘어서도 개의치 않은 여유, 인간과 동물의 평화가 거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는 삶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숨이 막혀서 우울해 죽을 것 같았다. 도망치듯 갱년기를 피해 여기에 왔는데 내가 웃고 있었다. 그런 나를 보고 남편도 웃었다. 공간만 옮겼을 뿐인데 어느새 내가 달라졌고 가족들이 날 보며 안심했다. 그곳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자랐으며 방금 웃은 걸 잊은 채 또 웃었다. 방황하는 나를 품어주고 흔들리는 나를 잡아준 곳. 그곳이 내 여행의 시작이었다. 다녀온 여행은 마음의 곁을 바꿔놓았다. 엉켜 답답하던 세월이 차분해졌고 눈에 보이는 성취 대신 작은 것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우고 내 안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줄 알게 되었다. 나라봐 떠나봐 나를 봐는 갱년기라는 예기치 않은 신체의 변화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묻기 시작한 한 중년 여성이 여행이라는 통로를 지나며 자신을 회복해가는 기록입니다. 이 책은 어디까지 멀리 갔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떠나며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돌아온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차분히 들려줍니다. 이 책 속 여행은 치유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우울과 불안, 로화, 엄마라는 역할, 중년 여성으로서의 몸과 시선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풍경과 겹쳐 담담히 드러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자는 잘 버티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덜 애쓰는 삶으로 옮겨가는 미시한 변화를 포착합니다. 여행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 만족도는 날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날씨는 여행의 계획부터 진행, 안전까지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자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날씨는 여행지 선택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봄의 온화한 기온은 벚꽃 구경이나 등반에 적합하고 여름의 무더위는 바다나 계곡으로 향하게 합니다. 가을의 선선한 날씨는 단풍 여행과 역사 명소 탐방이 최적이며 겨울의 추위는 스키와 온천 여행을 즐기게 합니다. 사람들은 각 계절의 날씨 특징에 맞춰 여행 스타일을 바꾸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교육의 최덕기 편집의 류현우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하나쯤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던 집 한 채, 겨울가에 피어있던 노란 봄꽃들이 피어있는 그리운 고향의 풍경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잠시 고향길을 걸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초록이 짙어가는 계절, 5월에 산은 싱그러운 잎새와 들꽃으로 가득하죠. 나무도 바람도 우리 마음도 가끔은 산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죠. 계속하여 박장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양설야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자 이 노래로 가슴을 활짝 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 여행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아내일 테죠. 계속하여 아내에게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정겨운 멜로디에 담은 가요,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류철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 마무리는 저녁 노을과 함께 하게 되죠. 붉게 물드는 노을처럼 아름답게 스며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이어드립니다.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해마다 5월 12일은요 전국 재해 방지 감소의 날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은요 항상 경계를 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보다 안전한 내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설마 나에게라는 마음보다는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마음이 또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오늘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만입니다.

0: 부부클럽 행복한 가장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장 만들기는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에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나이에 다정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요, 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김미화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유가 같이 김미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1: 오늘은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란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눔을 들으면서 자신은 어떤 유형의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또 이미 부모가 되었다면 자신은 아이에게 어떤 거울로 비춰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형 1은 방치하는 부모, 부적격 부모, 난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인데요. 아동학대와 달리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부모로서 부적절한 경우 그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했느냐보다 해주지 않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가난한 아이는요, 나서부터 그랬죠. 부모가 사랑스럽게 자기를 바라보고 웃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좀 더 자라서 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면 아이는 세상을 탐색하려는 욕구가 왕성하게 되는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엄마가 웃으면서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줄 때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좀 더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는 잘못한 일에 부모가 꼭 씻어주고, 그리고 잠시 뒤에는 다시 용서해주고 생각을 같이 해줄 때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가 더 자라서 컴퓨터에 아직 점수만 잔뜩 받아왔을 때 그런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기의

0: 대한 사랑을 늘어놓을 때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엇법으로 배우게 됩니다.
1: 그렇죠. 이러듯 아이는요,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껴안고 쓰다듬어주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얼마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배워가는 그 성장 과정이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 가득한 눈길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가 안아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망치당한 아이는 끊임없이 이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라는 누구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무관심과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을 부모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의 문제로 여기기 쉽습니다.
1: 그렇죠. 많은 부모들을 보게 되면은 좋은 부모가 될 만한 능력이 없어 자녀를 방치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고 또 부모가 되기는 자신을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없지 않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네의 사랑을 잃게 될까 두려워가지고 아이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지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일만으로도 너무 힘들다든지 자네에게 관심을 돌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네가 부모인 자식을 정서적으로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부모들은 자네에게 누나를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해 라는 대구를 자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주석이는

0: 유기하기로 합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유기하는데 예컨대 아이에게 말을 안 하거나 아이를 보호하는 식으로 아이를 유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두 가지 유기 모두 아이에게 전문적인 치료 없이는 치유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정서적 상처와 충격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1: 그렇네요. 보면 이 신체적으로 유기당한 아이들을 보면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특히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들에게는 뭐 양육이라는 게 너무 일이 많고 어렵게만 느껴져서 아이를 뭐 어떨까요? 부모 보모에게 맡긴다거나도 기숙시설에 맡긴다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식으로 양육이라는 무거운짐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애기를 뭐, 잘 키우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말이죠.
0: 네,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이를 유기하는 부모는 대부분 그런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아이를 기숙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아이에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은 아이를 돌보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싶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부인데 부모로서 가치 있는 힘과 중요성을 이용해 아이를 지배하려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밀착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런 부모의 지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 그렇네요. 이 침묵이라는 형태로도 부모에게 거부당했을 때 아이가 받는 상처는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다고 봐야 되죠. 네?
0: 네, 맞습니다. 유기 곧 노림받은 경우는 아이로 하여금 불안과 나중의 강박 그리고 분노의 화살을 다른 자신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는 경향을 갖게 만듭니다.
1: 그렇죠. 항상 바르고 건강한 아빠 엄마의 사랑 먹고 바르고 씩씩하게 잘 커갈 아이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정말 평생을 두고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를 얻을 때 상처는 아이들을 중장을 가면서 치유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1: 그래서 이런 운명의 그늘을 지어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극히 적은데 이런 아이들이 장차 바르고 씩씩하게 커가는 아이들과 같이 자라면서 잘 또 섭섭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어른들이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을 먹여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잘 자라나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마음속에서 곪아가며 또 자기 상을 손상시킨다는 것, 그 결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잠깐 노래 또 듣고 와서 우리 강사님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미화 강사님을 모시고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1: 네.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 결국에는 정초적으로 숨막히게 하거나 소유하게 되거나 매사에 간섭하는 부모인데 엄마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입니다. 이런 유형의 부모는 아이를 과잉도 하거나 필요 이상 및 식도를 지키라고 하거나 아이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사사건건 간섭하는 식으로 아이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한테서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필사적인 요구가 많은데 부모는 아이를 위해 엄청난 희생과 훈실을 하면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고문함이 드리거든 그 보답으로 자녀의 엄마를 바랍니다.
0: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리 개별화라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해서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제인 것은 각종 부모들 가운데는 아이를 정말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행동 속에 깔려있는 진짜 마음은 난 내 부모를 원해인데 이런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아이가 보게 되는 것은 넌 엄마 또는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0: 뭐 아이가 숨막히게 하고 또 소유하려고 드는 부모의 유형에는 몇 가지 있다고 봐요. 그럼
1: 네, 여기는 첫째로는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밑바탕에 두고 주목하는 부모고 둘째는 아이를 지배하려면 직속이 틀리는 부모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꼭 자기처럼 생각하고 뜻이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부모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된 대의 존재가 아닌 자기가 악몽처럼 느끼고 따라서 아이가 독립적인 대의를 바라지 않는 부모 그리고 다섯째는 혼자 되는 게 두려워서 아이를 자기에게 후대도록 만들어서 영원히 밑에 묶고 두려는 부모 여섯째는 아이를 자신이 근신으로 생각하는 부모 일곱째는 다른 부모들에게 기대해야 할 역할을 아이를 통해 재활용하는 부모 등등 있습니다.
0: 방치를 한다거나 또 유기당한 사람들이 종종 자신을 보이지도 않은 존재라고 느끼는 반면에 숨이 막힐 만큼 부모의 또 지나친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느낌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자신이 지나치게 감시를 당한다 느낀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늘 지켜보는 부모의 눈길을 피해서 숨을 곳을 또 찾고 싶어하는 이런 유형도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때 부모의 눈빛보다 그저 아이가 뭔가 잘못하기만 할지라는 못마땅한 눈길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부모의 눈길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떤 눈길이든 간에 아이는 부모와 그에게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부모의 눈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이들 정서적으로 숨막히게 하거나 소유하려 드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자신만의 개성을 주고 발달시킨 틈을 주지 않습니다.
0: 그러네요. 그러면 아이는 성인이 돼가지고도 집을 잘 떠나지 못하고 독립을 해서 따로 살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집을 떠나면 부모가 망연자실할까 봐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때요?
1: 네, 맞아요. 물론 집을 떠나는 자녀들이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집을 떠났다 해도 정서적으로 여전히 부모에게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성파는 지나치게 문제하거나 바꾼다기 부모 는 아무 힘도 없어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을 받고 사는 아이는 그 거울 속에서 힘도 없고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이에게 나중에 허룩합니다. 긍정적인 자존감이 작아지지 못하게 합니다.
0: 폭군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부모를 대할 때마다 더 약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뭔가 지시를 받았을 때, 너무나 긴장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그리고 자신이 멍청하고 부족들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며 이러한 느낌 때문에 이런 것을 싫어하거나 위험을 물어주고 뭔가를 해보는 데 있어 뒤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너무 가하면 뼈가 부러질 수 있듯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나중에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고 정신을 들여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2주여 뒤로 남아있는데 다음 기회를

0: 기대해주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그래. 오늘은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사연이 있어요. 오늘의 사연 듣고 또 우리 강사님의 답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인데요. 며칠 전 공부 때문에 아이를 좀 혼내줬어요. 원래 저희가 함께 세웠던 규칙은요, 하글에서 집에 돌아오면은요, 일단 밥을 먹고 또 숙제를 다 한 다음 놀기로 했었는데, 저희와 딸이 함께 세운 규칙이고 또 딸이 아주 좋아할 만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일단 숙제를 다 완성을 하고 그 이후로 몇 시간을 놀던 저희가 터치를 안 하겠다는 이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아이들이 보게 되면은요, 집에 돌아와서 숙제부터 해야 하는 상황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껏 나름 잘 지켜왔다 생각을 했었는데 2주 전부터 갑자기 부리지도 않던 늑잘 부리는 거죠. 처음 몇 번은 좋게 저희가 이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운 규칙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고 함께 따라줘야 할 게 아니냐고. 그런데 들어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며칠 전 혼을 내줬습니다. 그래, 너도 함께 동의를 해서 세운 규칙을 지키자는 생각이라면 핸드폰이든 뭐든 이제는 놀이 시간을 딱 1시간으로 정해놓고 미리 놀고 숙제를 하는 걸로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어. 뭐가 더 끌리는지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해줬죠. 정도의 압박을 하긴 가긴 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스스로 가늠이 잘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육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내가 아이에게 가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압박이나 이 통제 정도, 그리고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강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연을 적어 오셨습니다. 어때요? 들으시고요?
1: 네,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소학교 5학년이면 스킵이 당길 수도 있잖아요. 말하면 너무 압박을 가지 않았나,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잘못될 것 같고, 너무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어머님이 아이와 압박을 가해서 말했으니 먼저 며칠 아이가 비키는지를 켜보다가 아이와 소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키는 계속 가르치면 좋은데 비키는 지키지 못하면 아이와 비키는 지키지 못하는 원인을 봐요. 소통해야 합니다. 비키는 지키지 못하는 다른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럼 아이는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교육을 쉬고 뭐 사춘기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사춘기 아이니까 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0: 맞아요.
1: 아이가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생리 정서가 있는지, 혹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마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 아이와 힘들든 소통을 함께 하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바꾸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경험에는 저희 아들을

0: 어떤 규칙은 내 아이가 어떤 규칙이든 내 아이가 좋아하고 또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규칙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아들 경우에는 숙제를 학교에서 돌아와서 먼저 한 밤에 놀기라 하고 놀다가 숙제를 한 적도 있고 아침에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아이가 자기별로 자기한테 맞는 규칙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어머니는 아이와 아이를 관찰하고 소통하면서 또 공감해주고 넌 항상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야. 넌 항상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아이야. 라는 거울을 비춰주면 아이는 훌륭하게 자랄 겁니다.
1: 아이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 소학교 단계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좋아하고 장난이 심하잖아요. 놀기를 좋아하니까.
0: 그렇죠.
1: 놀기를 좋아하는데 아이 높이는 그냥 붙들어 두고 집안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상상하는 감옥이잖아요.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래라 저래라 일거일도 살피고 그냥 감시하는 것처럼 이제 뭐 했니 네. 뭐 누르니 이거 놀지 말랬는데 또 갖고 놀아서 휴대폰 치워 아니면 나중에 또 싸먹고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망승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어른들도 있잖아요. 몇 주에 며쳐서
0: 네, 맞아요.
1: 휴대폰을 넣는다든가 숙제를 안 한다든가 자꾸 말하다 보게 되면 애들도 아유 들먹잖아요. 들먹어.
0: 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아이를 잘 생각하고 규칙도 아이한테 맞게 지키라고 강조하고 하는데
1: 그래.
0: 저희 부모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좋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5학년이게 되면 자기 인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 너는 내 아이니까 꼭 내 말 들을 때 이런 식으로 항상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이도 이래서 이렇게 놀이를 못하고 제안을 받는 게 쌓이고 어른도 어른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둘이 충돌하게 되면 터지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갈급해도 안 되고 너무 통제해도 안 되고 정말 이럴 때는 적절하게
1: 정말
0: 진짜 어떨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지켜봤을 때도 너무
1: 그렇죠.
0: 특히 엄마라기에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1: 맞아요. 못 구멍 얼러 얻던 말도 삼키게 되고 가루밭 다 울려받는 네. 화가 날 때도 있죠. 귀쌤 한번 안기고 싶은 아빠 같으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계속 콕 참고. 네. 네. 아유. 아이를
0: 키우는 게. 진짜 부모가 너무 힘들잖아.
1: 힘들어요. 맞아요. 다 애를 키워보는 그런 가족이나 아빠 엄마라면 다 느낄 수 있고 말을 조곤조곤해서 듣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네.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놀고 다니고 그럭저럭 키워가면서 놀이도 놀고 어머 숙제 공부도 네. 하고 반은 놀고 반은 일을 하고 엄마도 또 거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이를 차차차차 먹어가면서 샘도 드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애 눈높이에 맞춰서 얼리면서 그렇잖아요. 달래면서.
0: 맞아요. 항상 긍정적인 거울을 비춰주면서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단계가 다시 사실을 양육하는 단계라고도 말한답니다.
1: 그렇죠.
0: 네.
1: 모든 가정에 행복하고 웃음소리, 글소리, 노래소리, 랑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그림을 그려보면서요. 이런저런 속 터지는 일, 스트레스 일이 있더라도 내 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뭐 후회는 하지 말고 너무 세게 강하고 욕하고 때려도 어디 다치거나 부러져도 어디 집안에 물건이 망가져도 다 손실이잖아요. 생각해보게
0: 되면. 그렇죠.
1: 그러니까 좋게 좋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0: 네,
1: 오늘 우리 아이의 정서 문제, 그 나쁜, 네, 거울이 되는 부모,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된 부모, 류형. 그러니까 부모부터 처신도 또 자라, 아이도 자라고, 뭐, 거울로 보기 때문에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는 집안의 그런 분위기를 평소부터 쭉 잘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강사님의 답변도 잘 들었고, 오늘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네요, 많이.
0: 예, 네, 거기가 걸린 시간이 있는데 잘 낫지가 않아요.
1: 그래요.
0: 오늘 목소리가 참.
1: 네. 그래도 끝까지 시간 돼서 어떻게 견제 하나만 해서는 이제 끝까지 견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햇빛 좀 또 하세요. 집안에 좀 바깥보다 좀 춥잖아요. 보통 으스스하고. 네. 그리고 햇빛 좀 한 10분, 20분 쪼여주고.

0: 정서도 좀 더 바꾸고 그러시고 우리 강사님께서 강사님이 건강해야 저희도 또 방송을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KU를 빕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미관뿐만 아니라 건강도 위협하는 뱃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뱃살은 빼기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뱃살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뱃살이 생기는 원인과 허리 둘레 감소에 효과적인 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뱃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손으로 꼬집을 수 있는 피부 바로 아래 붙어있는 피하 지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없지만 뱃속 깊은 곳,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적당한 피하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지만 문제는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인슐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당이 돌아다니는데 이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 에너지로 쓰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이 열쇠가 제 역할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처음엔 참고 버티지만 결국 췌장이 지쳐 쓰러지는 순간 우리가 흔히 당뇨라고 부르는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란의 시작점에 뱃살이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심장은 참 성실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피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 뱃살은 심장 일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장 지방이 뿜어내는 각종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을 거칠게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먹은 기름기 많은 음식들이 달라붙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 뱃살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듭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몸에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다움을 유지하게 하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아이를 갖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뱃살이 나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어난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뱃살을 만들어내는 주범들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 바로 정제된 곡물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흰쌀밥, 흰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같은

것들입니다.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현미나 잡곡으로 진 밥을 드셨지만 요즘은 형편이 좋아지다 보니 흰쌀밥을 많이 찾습니다. 너무 빠르게 소화되어 급격히 오른 혈당은 췌장을 자극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쏟아내게 하고 결국 남은 에너지를 뱃살, 그것도 내장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걸 도와줍니다. 게다가 재정된 곡물은 식이섬유가 부족해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아 또 금방 배가 고파져서 더 먹게 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두 번째 주범은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 녀석들은 음료수, 빵, 과자, 소스 등 가공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과당입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될 수 있는데 과도한 과당은 간을 지방으로 가득 채우고 이 지방이 다시 뱃살로 향하는 지름길을 열어줍니다. 콜라 한 캔, 단 커피 한 잔이 순식간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만 그 여파는 우리 뱃속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폭탄처럼 들어온 단물을 처리하느라 진땀을 빼고 결국 남은 찌꺼기로 뱃살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범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튀김옷, 각종 빵과 과자에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전혀 쓸모가 없을 뿐더러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내리는 1등 공신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에 우리를 유혹하지만 고스란히 뱃살로 찐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범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안 자도 뱃살이 늘어납니다. 수면 시간이 짧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우리 몸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치 배고픔을 알리는 호르몬은 폭발적으로 늘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을 줄어드는 것이죠. 게다가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고 회복하는데 그 기회조차 빼앗겨버리니 뱃살이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주범은 움직이지 않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살기 위해 움직이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허리 근육과 배 근육은 점점 힘을 잃고 뱃속 장기들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뱃속 내용물이 앞으로 쏠리면서 배는 더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활동량이 줄어드니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뱃살을 빼기 위해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굶으면 우리 몸은 오히려 더 열심히 지방을 저장하려 돕니다. 게다가 근육까지 함께 빠져서 요요 현상까지 옵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은 굶는 게 아니라 바로 똑똑하게 먹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바로 여러분의 허리 둘레와 싸우는 든든한 아군입니다. 이 음식들로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는 뱃살을 녹이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을 주는 재료는 바로 푸른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등 푸릇푸릇한 색깔을 가진 채소들입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부피가 커서 포만감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특히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 붓기를 빼주는 데 탁월합니다. 뱃살을 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붓기 관리인데요. 이 푸른 잎채소들은 천연 리뉴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또한 이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몸속 염증이 줄어들면 내장 지방이 쌓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푸른 잎채소를 활용한 레시피, 시금치와 두부 무침을 소개합니다. 시금치는 철분도 많지만 뱃살과의 싸움에서는 그 안에 든 티아락토이드라는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재료는 시금치 한 단, 두부 반모, 들깨가루 두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소금 약간, 통깨 약간입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로 시금치는 뿌리를 잘라내고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냅니다. 너무 오래 데치지 말고 시금치 색이 선명해지면 바로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줍니다. 둘째로 두부는 면보다 키친타월로 감싸서 무게를 올려도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를 뺀 두부는 손으로 잘게 부숩니다. 셋째로 데친 시금치를 먹기 좋은 길이로 자르고 부순 두부와 함께 볼에 담습니다. 넷째로 들깨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합니다. 이 무침은 두부의 고소함과 시금치 아삭함,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밥 반찬으로도 좋고 그냥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출출할 때 한 숟가락 떠 먹으면 든든하면서도 살찔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을 주는 재료는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버섯의 가장 큰 특징은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걸로 유명하지만 사실 지방 흡수를 막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탁월합니다. 게다가 버섯은 대부분 수분이 90% 이상이고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뱃살이 늘어날 걱정이 없습니다. 버섯을 활용한 레시피, 온갖 버섯을 넣은 구운 달걀찜을 소개합니다. 버섯의 풍미를 듬뿍 살린 달걀찜은 부드러우면서도 든든해서 아침이나 저녁 식사로 아주 좋습니다. 재료는 달걀 4개, 표고버섯 2개, 새송이버섯 1개, 팽이버섯 1줌, 양파 1개, 대파 1뿌리, 다시마 육수 1컵, 소금 약간, 참기름 약간입니다. 버섯은 깨끗이 씻어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은 얇게 썰고 팽이버섯은 밑동을 자르고 한 줌씩 떼어줍니다. 양파는 잘게 다지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그릇에 달걀을 풀고 다시마 육수를 넣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합니다. 달군 냄비나 뚝배기에 참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버섯을 살짝 볶아 향을 냅니다. 버섯이 숨이 죽으면 달걀물을 부어줍니다. 약한 불에서 뚜껑을 닫고 10분 정도 익히다가 웃면이 살짝 익으면 송송 썬 대파를 올리고 뚜껑을 다시 닫아 5분만 더 뜸을 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속은 촉촉하고 맨 우는 폭신폭신한 구운 달걀찜이 완성됩니다. 버섯의 감칠맛과 달걀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밥 없이도 한 끼를 훌륭하게 때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특히 뱃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식후에 마시면 기름진 음식의 흡수를 조금이나마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차를 이용한 간단한 레시피, 녹차를 넣은 현미 밥짓기입니다. 평소에 흰쌀밥을 드신다면 현미에 녹차를 더해 밥을 지어보세요. 재료는 현미 2컵, 녹차 티백 2개, 물 적당량, 소금 약간입니다. 현미는 깨끗이 씻어 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줍니다. 냄비나 밥솥에 불린 현미를 넣고 평소 밥 짓는 것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녹차 티백을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 밥을 짓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면 티백을 건져내고 고루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현미의 고소함에 녹차의 구수한 향이 더해져서 밥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밥에 배어들어 뱃살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3월 2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과,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과,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되었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과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과,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과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청춘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을 말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늙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은 사람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청춘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장동휘의 글입니다. 닭백숙. 올해들어 아내는 초복, 중복, 말복이 시작될 때 어김없이 밥상에 삼계탕을 올렸다. 이젠 우리 나이도 몸을 살필 때가 되었다면서 밥상에 무척 신경을 쓰려는 게 보인다. 장사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삼계탕을 개눈 감추듯 먹고 나면 몸속 독소가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땀과 같이 체내로 빠지는 기분이 참으로 좋다. 삼계탕을 먹으면서 무난한 아내를 만나 집밥을 먹고 사는 발자 좋은 남자라고 뽐내고 싶어졌다. 그러고 보면 우리 장신의 남자들은 아내 복이 참 많은 것 같다. 내가 소학교에 붙어서 얼마 안 지나 아버지는 병으로 드러눕게 되었다. 아버지의 병으로 우리 집 살리면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외할아버지 말로는 아버지가 곧 죽을 거라고 했다. 일을 못하니 얼마 안 되는 집안 밑천을 갉아먹으면서 불쌍하게 목숨을 이어간다고 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나는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아까워하는 게 눈에 보였다. 지금 생각하면 외할아버지는 당시 자기 딸이 눈에 핏발이 서도록 일을 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다. 어른들의 기분이 하나같이 초기압이어서 나는 동네 또래 아이들과 왁자지껄 떠들면서 공을 차지도 못했다. 어른들이 슬퍼하는 판에 내가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였다.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예전보다 못해지었다. 아버지가 돈을 벌 때 어머니는 사흘이 멀다하게 돼지고기찜을 해주었고 나는 비계를 피해 살코기만 골라 먹었다. 절인 오리알을 먹을 때도 흰 자위는 버리고 노란 자위만 쏙 빼먹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치료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돼지고기찜을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했다. 옆집에서 풍겨져 나오는 삼겹살 삶는 냄새만 맡아도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였다. 우리 집에는 구수한 수육 냄새 대신 중양 냄새가 진동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는 자그마한 가마가 볼 때마다 끓고 있었던 것 같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드실 중약이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중약 달이는 냄새가 진동하는 집안을 코를 싸주고 들어갔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그 쓰고운 약을 하루에 세 번씩 한 번도 실은 내색 없이 드셨는지 어린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약을 다 마시고 사발을 주방에 가져갈 때 보면 사발 밑굽에 깡치가 10개 깔려져 있었고 나는 저도 모르게 꼭 그 냄새를 맡아보고 마른 구역질을 했다. 엄마는 중약을 싼 종이를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어느 정도 두께가 되었을 때 실로 꿰매어 주었다. 꽤 그럴듯한 공책이 되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일찍 철이 든다고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공책에 산수 문제를 풀었다. 엄마는 돈 한 푼이라

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내가 엄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아껴주는 것뿐이었다. 공책에서는 약재 냄새가 났다. 그래도 아버지가 마시는 중량 냄새에 비기면 참을만 했다. 우리 집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엄마였다. 밭간 일은 일대로 하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를 돌보는 한편 집안일도 해야 했다. 나는 엄마가 언제 한번 여유롭게 앉아서 쉬는 걸 못 보았다. 내가 숙제를 할 때면 엄마는 내 곁에서 가계부를 적었다. 어떨 때는 적다가 말고 나를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늘 부드럽기만 하던 엄마의 눈빛은 그 순간만큼은 많이 슬퍼 보였다. 가계부를 적고 나면 엄마는 창고에서 공을 꽤 많이 퍼담아 가지고 와서 죽정이를 골랐다. 그것은 다음날 두부를 낳았을 콩이다. 내가 숙제를 마치고 같이 고르려고 하면 엄마는 자기 커다란 손으로 내 손을 꼭 감싸주면서 얼른 들어가 자라고 했다. 엄마는 그렇게 전날 저녁에 콩을 거른 뒤 불리고는 자다가 한 번은 중간에 꼭 일어나 콩을 불리는 물을 바꿔 놓았다. 그리고 다들 곤히 자고 있는 새벽에 깨어나 전날 푹 퍼진 콩을 갈았고 커다란 솥에 갈아놓은 콩물을 천천히 부어놓고 휘휘 저으며 끓였다. 끓인 콩물에 간수를 넣으면 콩물은 응고되면서 두부로 탄생되었다. 엄마가 하루 새벽에 할 수 있는 두부의 량은 두 판이었다. 엄마는 한 판은 집에서 팔았고 나머지 한 판은 3년차에 싣고 다른 동네에 가서 팔았다. 지금도 한겨울에 엄마의 손이 눈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뜨거운 김이 몰몰 나는 두부 한 판을 싣고 추운 겨울에 눈길을 헤치며 옆 동네에 가서 두부를 팔고 나면 엄마의 손가락은 말같아 못해 당근이라도 다치면 터질 듯 부어있었다. 다행히 엄마가 만든 두부는 인기가 좋아서 두부가 남아오는 법이 없었다. 엄마가 집에 남기고 간 두부 한 판은 보통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사가는데 나와 아버지만 집에 있는 걸 잘 아는지라 그들은 혼자서 척척 두부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갔다. 갈 때면 우리 쪽에 대고 돈을 창통 나무 상자에 넣었다고 소리쳤다. 거스름 돈도 스스로 챙겨서 나갔다. 나는 혹시나 아주머니들이 두부를 뜰 때 나머지 두부를 망가뜨리지 않은지 살펴보았지만 한 번도 네모 본 듯한 두부모 귀가 망가진 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 세월에 훈훈한 동네 인심은 엄마가 수십 년간 두부를 팔 수 있었던 무언의 응원이었다. 아마 내가 10살 되던 해였을 것이다. 길가의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진 어느 진눈가비가 떨어지던 마가을의 토요일 날 나는 엄마를 따라 두부 팔러 나섰다. 진눈가비가 3년차에 바람을 등지고 앉은 내 얼굴을 아프게 내리쳤다. 나는 힘들게 페달을 밟는 엄마를 올려다 보았다. 엄마의 얼굴은 땀인지 진눈가비인지 알 수 없게 젖어 있었다. 옆 동네에 이르기 바쁘게 마을 어구에서 두부를 사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리를 마중했다. 엄마가 두부를 조심스레 뜨면 나는 두부가 식을세라 두부보를 제껏 덮었다. 내가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두부를 다 팔고 엄마는 며칠 전에 영계를 사기로 했다면서 그 동네의 한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엄마가 일손이 딸리는 걸 알기에 미리 닭을 깨끗하게 손질해 주었다. 엄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그 할머니께 돈을 드리고 나를 이끌고 집으로 갔다. 그 닭은 아버지에게 대접할 것이었다. 아버지는 병환에 계신 지 거의 1년이 될 쯤에야 입맛을 되찾았고 처음으로 잡숫고 싶은 음식으로 닭백숙을 여우셨다. 엄마는 늘 입맛이 없어하는 아버지가 어쩌다가 음식을 찾으니 병이 낫는 징조라고 좋아했다. 그날 아침
두부를 팔고 돌아오자 바람으로

엄마는 간만에 중약을 다리던 가마에 중약이 아닌 닭백숙을 얹혔다. 그날따라 발을 송송 썰어 맛간장을 하는 엄마의 칼질이 유난히 힘차 보였다. 엄마는 양손에 밥주걱을 들고 부엌 고운 닭이 물러날세라 조심스레 아버지의 국사발에 담았다. 아버지는 닭다리 하나를 뚝 떼서 나한테 주었다. 나는 힐끗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나직이 물었다. 먹고 싶어? 나는 먹고 싶었지만 고개를 흔들었다. 이유는 모르겠고 그래야만 했던 것 같다. 싫어요. 중약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기분을 살펴 냄새가 역하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 닭다리를 도로 아버지 그릇에 가져다 놓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엄마와 함께 다른 반찬에 밥을 먹었다. 아버지는 영게 한 마리를 뚝딱 드셨다. 기분이 좋으셨던지 오래간만에 웃으며 살 것 같다고 했다. 며칠 뒤 하악해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평소 잘 쓰지 않던 커다란 가마에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집안 가득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콩 쭉정이를 고르고 있는 엄마한테 달려가 목을 끌어안으며 물었다. 엄마, 가마에 뭘 끓입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면서 닭백숙을 삶는다고 했다. 아버지가 기운을 차려 엄마 일손을 도와주니 두부를 세 판은 거뜬히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맛있는 고기를 자주 사주겠다고 했다. 간만에 엄마의 웃음을 보니 시름이 활 돋았고 너무 좋은 김에 목이 메어났다. 그날 저녁 나는 영게 한 마리를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엄마는 영게를 끓인 국물에 감자를 납작납작 썰어놓고 따로 두 분이 드실 국을 끓였다. 아버지는 닭고기를 너무 자주 먹으면 몸이 상할까봐 겁이 나서 싫다고 하셨고 엄마는 닭고기보다 국물이 시원하다고 했다. 엄마의 고생으로 우리 집은 다시 차차 일어서게 되었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고 엄마와 아버지는 손을 맞잡고 두부 장사를 하면서 나의 공부 뒷바라지를 했다. 3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 와서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리면 언제나 가슴 한켠이 아랄해 온다. 허겁지겁 닭다리를 뜯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엄마의 미소가 떠오른다.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엄마가 해준 닭백숙은 지금도 내 마음의 영원한 보양식이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수봉 작사 작곡의 내일을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밝은 내일을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는 마음이 담긴 가요입니다. 마영주 우춘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원학 작사 최삼명 작곡의 아리랑 이산골의 정두로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산골 풍경과 함께 정이 깊어가는 마음이 느껴지는 정겨운 민요풍가요. 전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장작성 유영호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적는 고향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아름답고 풍요한 고향을 노래하였습니다. 류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 창작된 원어연 작사 성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누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없이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

이어서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사랑합시다 보내드립니다. 부모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등 많은 사랑이 있는데요.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주길 바라면서 렴수원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 창작된 리룡영 작사 김태국 작곡의 복된 살림 이루었네 보내드립니다. 함께 읽어낸 행복하고 풍요로운 살림을 노래한 기쁨 가득한 이 가요는 늙은 량조 대창곡으로서 그때 당시 가는 곳마다 관중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기에 아주 적합한 작품입니다.

요즘 모내기철에 어울리는 가요. 남두현 작사 김덕범 작곡의 시원 컬컬 감주로다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 창작된 디행복 작사 허원식 작곡의 벌판의 붉은 해서산을 보내드립니다. 디영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겸손과 감사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나무가 숨쉬는 비밀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은미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방울방울 물방울이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하늘의 꽃밭을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가장 빛나는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원에 여러 가지 꽃들이 살았어요. 장미는 예쁜 꽃송이를 자랑하고 개나리는 향기가 좋다고 으스댔어요. 하지만 작은 민들레는 자신이 하나도 예쁘지 않다고 늘 위축돼 있었죠. 어느 날 벌새와 벌들이 정원에 찾아왔어요. 화려한 꽃들은 꿀이 너무 깊숙하게 숨겨져 있어 작은 벌들이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들레는 꽃술이 활짝 펴져 있어서 꿀이 쉽게 보이고 벌들이 안전하게 꿀을 모을 수 있었어요. 민들레 덕분에 벌들은 꿀을 가득 채울 수 있었고 덕분에 꽃들의 씨앗이 잘 생겨서 정원에 더 많은 꽃이 피게 됐답니다. 민들레는 자신이 다른 꽃들이 씨앗을 맺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감격했어요. 다른 꽃들도 자기들을 대신해서 벌들을 불러주고 정원을 풍성하게 만든 민들레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함께 어우러져 폈어요. 그때 민들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겸손하게 남을 돕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도

네, 정말 따뜻한 이야기죠. 누구나 각자 소중한 모습이 있고 겸손하게 서로 돕는 마음이 진짜 아름다운 거랍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꽃꿈을 들려드립니다.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성장하고 피로를 풉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키도 쑥쑥 크고 몸도 튼튼해질 수 있죠.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면 다음날 학교에서 집중력이 높아져서 수업도 잘 듣고 운동도 더욱 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늦게 자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쉬우므로 저녁 9시 이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보지 말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지키고 내일을 활기차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키를 쑥쑥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좋은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버들 강아지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키를 쑥쑥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좋은 생활 습관은 바로 일찍 자고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소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은미예요.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자신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 뭔가 잘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은미친구, 자신이 없고 위축되는 마음 정말 잘할 것 같은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워한답니다. 별이 언니가 따뜻하게 조언해 줄게요. 친구마다 잘하는 게 다 달라요. 뭐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노래 잘하는 친구, 친구를 잘 위로하는 친구. 각자 다 다른 빛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미 친구도 분명 남들이 모르는 좋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착한 마음, 꼼꼼한 모습,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이러한 성품도 모두 아주 소중하고 훌륭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칭찬해주며 자신을 믿어보세요. 은미 친구는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빛나는 아이입니다. 별이 언니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들려드립니다.

지나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물방울이 둥글고 터지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예요. 친구들, 물방울은 왜 항상 둥글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톡 하고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 분자들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요. 이 힘으로 물 표면이 최대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둥근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벽에 닿거나 바람이 불면 이 잡아당기는 힘이 깨지면서 톡 하고 터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표면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아침에 이슬 맺힌 풀잎을 보면 작고 둥근 물방울들을 볼 수 있죠. 이제 밖에 나가서 물방울 모양을 직접 관찰해 보세요. 정말 신기할 겁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전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0: 지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길태동기문진부에서 예,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예, 소문을 놓고 있는 숙청량 원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예, 숙청량 원장님은 예, 일찍이 장춘중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예, 35년이란 정의서의 임상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학학교 회원으로 맥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의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여러가지 기술을 장악한 다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논치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드리는데 이 처방을 내드린 후에도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하늘로 쇼전도라 하는데 칼침에 그리고 또 정황에 근거해서 댄디라 하는데 정맥주사에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래서 환자들이 말이죠. 치료 효과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심내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그리고 뇌중풍이라 하는데 중풍으로 인한 말죠.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사지가 마비되거나 심지어는 반신불수로 고생하거나 언어장애로 고생하는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에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도 아주 특장을 보이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통풍, 족근통,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절연하고 마비되는 이러한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병 치료에도 조회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한진이라든가 기능저하, 갑상선 결절, 갑상선 염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또 최근 몇 달간에 보게 되면 우리 관찰을 해봤는데 모종의 말이죠. 피부병 치료, 특히는 반복성이 강하고 자주 재발한단 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병은 말이죠. 오랫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은 이런 피부병. 여기에 보게 되면 습진이라든가 신마진이라든가 신마진 놓고 보게 되면 치료되는데 말이죠. 얼마 안 되게 되면 또 재발하거든요. 그리고 소보짐. 소보짐을 놓고 본다 할 때 저도 의사 출신이지만 진단하기는 피부병에서 쉽습니다. 잘 치료가 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상포진 이러한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 결태중의 문진부에 오셔서 숙청량을 숙사란 숙제입니다. 이 숙청량 원장님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그럼 오늘은 이 시간을 내서 이분이 심뇌혈관 질병을 잘 치렀는데 거기에서 골라서 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뇌혈관에 말이죠. 병변이 발생합니다. 이 병변이 발생한 후에는 말이죠. 뇌 공능장애가 옵니다. 공능장애가 오게 되면 환자분들마다 틀리는데 일련이 말이죠. 증상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구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불어나가는 이런 말이죠. 형편입니다.
1: 네.
0: 매년마다 말이죠. 1,500만 정도로 말이죠. 불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중국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지구촌에 발생하는 이 뇌혈관 질병 환자들 비율을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1: 네.
0: 문제는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치료가 말이죠. 이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하나는 하늘로 쯔찬이라 하는데 우리 뇌락이 시작이 되면 병신이 된단 말입니다.
1: 네.
0: 쯔찬이의 이 비율이 높고 우리 연기신에서도 거리를 지나보거나 혹은 공원에 가보거나 하게 되면 공능단련을 하느라고서는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제가 물어보게 되면 10년, 20년 병사됩니다.
1: 네.
0: 도저히 낫지 않거든요. 쩔뚝거립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0: 중국의 형편을 보게 되면 대략 10만 명에서 근 150명 정도가 치료가 되지 않고 사망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뇌혈관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도대체 어떤 질병들이 속하는가. 노동마이화라 하는데
1: 네.
0: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뇌혈전이 생기거나 뇌전색이 생기거나 이걸 또 말이죠. 통체적으로 말이죠. 우리 개념적으로 서의학으로 말하게 되면 노경스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출혈성 병변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 이런 병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말이죠. 뇌혈관계통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뇌혈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모정마저 현대이기로 검사를 하게 되면 졸바진다는 말들이 되는데 그리고 뇌에 자라나는 말이죠. 동맥류에 그리고 고혈압 거기에서도 발병률이 제일 높은 것이 말이죠. 창시식 노경스라 하는데 창경합니다. 이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문인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2: 저는 어떤 증상 있는가 하면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녁에 자다가 누우면 그래서 자꾸 심장 툭툭툭툭 뛰는 것 같고 그러면 잠을 바로 못 잔다.
0: 예.
2: 그래 골이 아프고 낮에는 또 맥이 없고 식은땀이 저녁에 잘 때도 식은땀 나지만 낮에도 식은땀 나고 밥 먹어도 식은땀 줄줄 흐릅니다. 그래 원장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수고하시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저기 박윤동 주임의사 선생님이 약을 이미 썼습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합니까?
3: 아, 제가 매일 잠을 못 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윤동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후부터 잠도 잘 자고 혈압이 계속 올라가더니 혈압도 잘 온정돼 있고 해서 약을 한 번 더 쓰자 그랬다.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3: 예,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3: 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뭔가 그 길태중립병원에 박창호 선생을 치료를 받으려고 지금 오늘 전화랍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1: 예, 저는 감기 걸렸는데 용 이렇게 뭔가 며칠 약을 먹었습니다. 괜찮게 낫지 않습니다. 계속 골이 아프고 밤에는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도 좀 살짝 막 온몸이 싹 쑤시느라고요. 그리고
0: 예.
1: 눈물 콧물 고소 지지범벅입니다. 지네 목이 아프고.
0: 예.
1: 예, 그래서 그래서 요새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제 친구네서 친구네 그집 시키들은 다그 감기 막 걸리면 이전엔 댄디맡던 게 지금 그 박창호 선생 치료를 받고 그래서 한 번만 약 먹으면 낫다고 나를 너무 권고하길래 그런다.
0: 예.
1: 결국 그 친구가 며칠 소개했답니다. 며칠 소개했는데 다 좋아한다며 나를 내말 아이들까봐 빨리 그 길을 가라 해서 지금 오늘 저도 그 길을 가려고 요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1: 예,
0: 다 됐습니다.
1: 그 선생 이런 감기람 잘합니까?
0: 이야, 감기다 무섭겠습니까? 호흡기통질병에 영 소문이 있습니다.
1: 네. 아,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0: 예.
1: 힘드니까 그랬다.
0: 예, 됩니다.
1: 예, 시름 놓고 가겠습니다.
0: 예, 그러세요.
1: 수고하세요.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게 되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이죠. 알아 봅시다. 이 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장시식 노梗스라 하는데, 입는 간단히 말하면 창梗이라는데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 네, 위험한가요?
0: 예, 위험할 수도 있죠. 예.
2: 네.
0: 일명 말이죠. 예,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말하면 성명으로 중풍이라 합니다. 중풍이 왔다. 예, 중풍을 맞았다. 예. 당연히, 어제 아나운서 선생도 물어봤지만, 그 증상 표현이 어떤 것에 따라서 관계되는가 하게 되면 그 말이죠. 끙스에 생긴 부위가 어딘가에 끙스가에 그다음에 그 면적이 어떤가 여기에 말이죠. 환자들이 증상 표현이 말이죠. 직접 관계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그 길태중립 박윤덕 주임이 사회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최근에 소변이 응급하고 작고, 그리고 또 수전물 때문에 막 저런 증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자책하거나 조금 불쑥 웃거나 이래도 소변이 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빈소 가는 하수도 용 여러 번 가지, 그리고 또 피치에 메기도 없고, 아랫배 자꾸 차네, 다리도 시리고, 이래서, 소변 자꾸 이렇게 새니까, 침티도 적고, 용도 변하는데, 우리 활동소에 그 친구들이 여럿이, 여기 그 길태중립 박윤덕 중립사에 있으니, 대한병 자치를 한다고
0: 예, 그렇죠.
3: 하는데, 예, 그래서 그 박주민이하고 한번 개가 먹었는데, 지금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3: 효과 잘
0: 축하드립니다.
3: 보고 있습니다.
0: 예.
3: 그 박중약도 쓰기 쉽습니다.
0: 예.
3: 네, 그래 오늘이 지금 약은 다 떨어지니까 그 박윤덕 주임 이사로 예약하기쇼.
0: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하겠네.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3: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됩니까?
0: 예, 맞습니다.
4: 두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나는 그 박윤덕 선생님께서 치료하는 환자인데 이미 초약 몇번 먹었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치료로 위도 좋지 않고 무슨 어서 병이 많습니다.
0: 예.
4: 그래서 먼길 좀 나서 이제 한번더 먹자고 해서 오늘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4: 네,
0: 어전에.
4: 전화로 연결한대.
0: 예, 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오늘 그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그 머리가 좀 윙하면 소리 납니다.
0: 예.
5: 밥맛이 없고 맥이 좀 없고 좀 어지럽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이 그 중량 몇번 가져다 썼는데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윙윙 소리 나는 게 많이 났는데 밥맛도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첨량을 더 떼려고 하는데 박창호 주임 좀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5: 알았습니다.
0: 그냥 오시면
5: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0: 안녕.

0: 안녕하십니까?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1: 우리 집사람이 가슴이 둥글둥글 그런 게 약성 그 혹감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1: 아, 강철수 선생님께서 배운 게 혹감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1: 그래 오늘도 약질러 가겠으니까 연락을 해주시오.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예.
1: 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지철입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예.
3: 예, 저는 이 방송을 항상 중시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3: 그런데 요즘 제가 이 밥맛이 없고 위가 좀 소화 안 되면서 배가 붓고 도로 가다마린다. 변비도 또 생기고 해서.
0: 예.
3: 그래서 방송을 듣던 중에 이 박창호 주임이 도에서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예약하려 합니다. 맘대로 가도 됩니까?
0: 예, 어제는 오후 다 됩니다. 예.
3: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네. 길태숙 의원이죠.
0: 예, 맞습니다.
4: 요즘 제가 어깨가 모질 아파가지고 원산 선생님을 좀 만나보려 하는데 어떻게 연락될 수 있어요?
0: 예, 시간 다 내서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아까 부위마다 위험 정도가 다르다 하셨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죠.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예? 이 장시식 녹응서라 하게 되면 현대의학 진단 명칭인데 예, 중의학에서는 이게 중풍이라 하는데 예, 중풍 환자 중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장시식 녹응서로 말이죠. 예, 고생하는 분들이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60% 내지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뇌에 있는 동맥이가 폐쇄 현상이 생깁니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이래기때문에 어떻습니까? 뇌조직이 말이죠. 혈이 모자라고 산소가 결핍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괴사 현상이 생깁니다. 그 병조로 놓고 본다 할 때 직경을 보게 되면 대략 15ml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대뇌의 깊은 곳에 많이 말죠 발생합니다.
2: 네.
0: 연령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님들 속에서 이 노경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2: 네.
0: 어떤 단에 말죠 그 정황을 보게 되면 단에 말죠 혜택을 받아가지고 연변병원 티젠 중심 같은 데 가서 티젠을 해보게 되면 CT를 하거나 MRI를 하게 되면 40대 분들도 말죠. 이 노공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50세 내지 60세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죠. 30% 내지 40%를 차지합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불화가 점차적으로 더 많이 좀 높아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경하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라든가의 사지라든가의 이런 데 말이죠. 좀 이상한 감이 납니다. 마비되는 것 같고 절해나고 어떤 분들 또 사지가 냉해지고 맥을 쓰지 못하고 이것은 경감 표현입니다.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2: 네.
0: 말씀을 본인이 했는데 다른 사람 말죠. 잘 알아듣지 못한단 네. 말입니다.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더 심할 때는 말죠. 아예 말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말죠.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시력이 모호해지고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어떤 분들 말이죠. 길을 걸 때 말이죠. 평영을 말이죠. 잡기를 영 바빠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심할 때는 메스껍고 토하고 이식이 말이죠. 똑똑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또 펜탄이라 하는데 한쪽은 말이죠. 오른쪽이라든가 왼쪽이라든가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할 때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말이죠. 젠탄이라 하는데 온구몸을 말이죠. 다 움직이기 바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또 간질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부들거리면서 환병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뇌중풍을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계열성 뇌중풍이 있고 하나는 말이죠. 출혈성 뇌중풍이 있는데 이 장근을 놓고 본다 할 때 엉근 그 뇌졸중 이 환자 중에서 대략 말이죠.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께 꼭 교대해야 될 내가 임무가 있습니다. 평시에 보게 되면 이 노공 진단을 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증상 표현이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증상 표현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나 가족에서 이 질병에 대한 인식하고 질병을 말죠 치료하려는 이 욕망이가 열버집니다.
2: 네.
0: 중시를 말죠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죄송합니까?
0: 예, 맞습니다.
6: 예, 수고합니다.
0: 예.
6: 선생님, 나는 무슨 증상인가? 난 지금 안수 못 가봤습니다. 길대중이 그래가나. 이 위가 그런 밥 먹으면 그냥 영육이 올라온다.
0: 예, 반산이라. 예.
6: 그리고 또 이 온몸이 차면 또 하고 차기는 계속 차온다 또.
0: 예예예. 예, 예.
6: 그냥 밤에 맨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올라와서.
0: 예예예. 예, 반류 현상이 예. 있구만. 예.
6: 예. 그 이런 위는 어느 선생님 배운가?
0: 야 나도 고래 아픕니다. 우리 길태중님 문진부에 예? 위를 잘하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한 그렇습니다. 분은 선거를 해드릴 거예요. 예.
6: 예.
0: 박윤덕 선생님.
6: 아, 선생님, 잘, 이슬이 높은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0: 예, 어느 분이나 다 특장이 있는데, 환자분이 한 분은 청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를 하게 되면 어느 분을 보여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6: 아, 예.
0: 그러니까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6: 아, 그래라니까?
0: 예, 예.
6: 오늘 오전에 보일 수 있습니까?
0: 완전히 되지요. 이분은 예. 또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예.
6: 아, 예.
0: 예.
6: 네, 알았습니다.
0: 예, 예.
6: 예,
0: 건강하십시오. 예.
6: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네, 난 기타종이에 저 박창호 선생님 예약할 때.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7: 예, 허리 시리고.
0: 예.
7: 배쁘고.
0: 예.
7: 소화해야 됩니다.
0: 예. 중요하게서 말하면 콩팥이 선천지보이라는데 콩팥하고 비장에 후천지보이랍니다. 이 피설장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박창호 주임을 찾으세요. 예.
7: 네. 오늘 됩니까?
0: 예, 예. 오전 오후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예.
8: 오늘 주원장님 좀 또 요약해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아이고, 요새는,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심장이 자꾸 뛰고 이래서.
0: 예, 예.
8: 한번 가서 좀 보자고요.
0: 예, 예, 예. 됩니다. 예, 예약이
8: 예,
0: 됐습니다.
8: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이 장근을 놓고 본다 할 때, 아까도 예,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장경에 걸린 분들 속에서 증상이

0: 명확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치료에 말이죠.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뭐에 교대를 해드리겠는데 이 출혈성 중풍보다 사망률은 적습니다. 사망률은 적지만은 다음과 같은 분들은 꼭 중시를 해야 됩니다. 기초질병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당, 당뇨병이라도 좋습니다. 고혈지 상태 이런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치료에 중시를 돌리지 못하게 되면 병세가 말죠. 갑자기 악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사망이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아 이거는 말이죠. 최세성 질병인데 결혈성 질병인데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뇌출혈 알지요? 중풍 환자 중에서 대략 말이죠 20% 정도를 타질하는데 머리가 말이죠 몹시 아파납니다. 갑자기 특히 말이죠 어느 부위에 출혈이 왔는가 이게 부위가 말이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뇌에 있는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런 두통증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매스 걷고 토하는 현상이 심합니다. 병증이 심한 분들을 보게 되면 분사성 어투라 합니다. 분사성에 그리고 이식장애가 오고 그리고 말이죠 수수이라는데 하루 종일 자도 말이죠 깨어나지 못하고 이런 정황을 말이죠 우리 병원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혼미 상태에 말이죠 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죠 구급을 한 다음에 봐도 말이죠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팔다리 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고 어떤 분들도 돈인 곤란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뇌혈관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꼭 예방이 목적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인서를 절대적으로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지라든가 이런 위험인서를 공제해야 이 예방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후에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장 정치국체 25차 집단학습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길림성에 대해 전개한 일반 통계 독찰 정황에 관한 국가통계국의 반영 의견에 관한 정신 및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

공정청 지국 제25차 집단학습 시안 종료 연설은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깊이 천명했고 7가지 견제의 소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했으며 자연재해 경계 대응 능력 제고에 대해 종료 포치를 함으로써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을 잘해나가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석의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과 원천 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강인성 요구를 국토공간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에 관통시켜 1년의 자연재해 방지 중점 공사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체계, 기초시설, 위험관리 통제 등 방면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각종 재해 위험 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질의해 문제를 싹트기 전과 재난 발생 전에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재해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안전, 대응급 구도 하에 응급지휘 기제를 구축하고 상시와 위험 공동의논 및 연구 판단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 중요 시계, 감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응급 예비안을 완성하고 세분화하며 각종 돌발 재해 위험을 과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층 응급 사업 토대를 다지고 기층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사업 조직 체계와 대호 역량 체계를 건전해야 하며 기층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의 재해 감축과 방지 및 질의 참여를 잘 틀어주어 전민 재해 방지 및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석의 종료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재산으로 바꾸며 안전생산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어 중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꽃불 폭죽 전사슬 감독관리를 엄격히 틀어줘야 합니다. 꽃불 폭죽 불법 단속 및 규정 위반 정도는 특별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꽃불 폭죽의 운송, 저장, 판매, 사용 등 각 고리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경영, 가게와 주택 병용, 초과량 저장, 규정 위반 사용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우리 주의 꽃불 폭죽 업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분야의 안전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탄광, 비석탄 광산, 위험 화학품, 도로교통, 건축시공, 도시가스 등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고층 건물, 학교, 양로원, 대형 상업종합체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중대사고 위험 동태 제로화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지법의 현장감과 관통력을 강화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안전우환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 현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속지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당정 주요 책임자는 솔선적으로 감독 검사와 현장 근무를 전개해 불안한 문제를 주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고 기업의 안전 투입, 안전 양성, 기초 관리, 응급 구조 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독촉 지도해 안전 생산 책임을 최소 단위까지 이행시키고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종료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우리 주의 자원 첨품, 산업토대, 지역특점과 비교 우세에 립각해 현지 실정에 맞게 기초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혁신 창조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기초연구 계획 배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대학, 과학연구기구가 기초연구를 강화하도록 지지하고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 과학연구 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대학 장백산 천연약물연구중심,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음검축중심 등 플랫폼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화의 혁신사슬을 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재라는 이 근본을 힘껏 틀어주어야 합니다. 양성, 영입,
사용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과학교육협동인재육성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일선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초연구인재와 혁신팀을 적극 영입해 기초연구, 인재대우를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정책 지지와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투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 자금, 사회 자본이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에 투입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특성이 부합되는 과학기술평가, 인재격려, 성과전화 등 제도 기제를 수립, 완산해 량완 과학연구 생태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석이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주임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12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제1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시책을 견지하며 전면의법치조 사업의 질과 효능을 힘써 제고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엽 주석이며 조당위 전면의법치조위원회 부주임인 조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협조소조 사업세칙 시행,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구성인원, 판공실 협조소조 구성인원 조정건의 명단,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5년 사업총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사업요점,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2026년도 립법사업계획, 연변조인민정부 2026년 립법사업계획 등 문건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법치 좌표를 정하고 배치하며 힘써 실행해 전면 의법치국에 관한 일련의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하고 습근평 법치 사상을 형성하는 바 법치 중국 건설이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소집된 중앙전면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의법치국 사업에 대해 중요 지시를 내려 더욱 완성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새로정에서 전면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터득하면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변강민족적 법치 건설의 실제에 입각해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이 서로 협동되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 공평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며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을 전면 추진하고 전주 각 방면의 사업 법치화를 전면 추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강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방법규 체계를 다그쳐 완성해야 합니다. 립법에서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주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적 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통괄 추진해 립법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립법을 잘 다잡아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통영 언어문자법 실시 방법,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 진보 촉진 조례 등 법규의 제정, 수정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장례 관리 관련 립법 조사 연구 론증을 착실히 전개해 량법으로 개혁을 추동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선취를 보장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부문의 행정 규범성 문건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동급인대 등록심사 범위에 전면 피복을 실현해 문건이 있으면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규의 관철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 진보 촉진 조례 등 중점 법규에 초점을 맞추고 관철 실시 정황에 대한 특별조사 연구 검사를 깊이 전개하며 문제 반영, 정돈 시정, 추적 감독 기재를 건전해 법규 조문이 전면적으로 락착되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정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정부 건설의 주체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지리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진정으로 법치의 궤도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직책을 이행하며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과학적 결책을 견제해야 합니다. 법률 고문의 참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중 참여, 전문가 론증, 위험 평가, 합법성 심사, 집체 심의 등 법정 절차를 참답게 이행하며 결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책임 추궁 기재를 건전해 중대 행정 결책이 법적 근거가 있고 법과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합니다. 시장 감독 관리, 교통 운수, 자연 자원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고 기업 관련 행정 집법 중점 문제를 바로잡아 군중 주변의 구체적인 실사 추진 난관 공략 행동을 깊이 전개하며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화된 경영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변조 정법기관 경영환경 최적화 기업 혜택 조치 4.0판을 깊이 실시하고 각종 경영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 법치의 보장, 수호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법 공평 정의를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사법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사법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며 사법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 여러 민족 대중이 매 하나의 사법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 민생 분야와 관련된 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하고 부녀,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사법 구조와 기소 지지 등 법률 봉사 통로를 원활해 대중의 소송 난제, 권익 수호 난제 등 실제 문제를 알심들여 해결해야 합니다. 사법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복잡, 간단 분류 기재 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시범성 소송 플러스 일괄 조정 기재를 완성하며 소액 소송 절차, 간이 절차 적용을 강화하고 규범화해 비슷한 분쟁을 원천에서 해소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 공평 정의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법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사법 간섭 방지, 세 가지 규정 등 금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형사, 민사, 행정소송 활동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며 집법 사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법에 따라 시정해 당사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사회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기층 사회치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치정신을 선양하며 법치문화를 선전하고 법치관념을 증강해 전 사회가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지키고 활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기층치리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과 상사조정의 역할을 협동적으로 발휘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강화하며 소송과 비소송 접목 기재를 완성하고 각종 조정의 접목 연동 구도를 구축해 모순 분쟁이 기층에서 해소되고 맹아 상태에서 해소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법률 봉사 자원 공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공공법률 봉사 규범 제고 3년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호사, 공정, 조정, 중재, 법률원조, 사법감정 등 공공법률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학교, 상가, 새 취업인원 등 분야로 법치봉사 피복면을 점차 확대해 여러 민족 대중의 다차원, 다분야, 다양화, 고품질 법률봉사 수요를 힘써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을 깊이 추동해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 제9차 5개년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법관, 검찰관, 행정집법인원, 변호사들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는 활동과 법률 7가지 진입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법치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0: 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개였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조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6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 4급, 공기오염 기상 저건 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의 농사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요즘 시기 사과배 생산에 꼭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그럼 먼저 최근 발표된 종료한 농업 전망 보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부는 2026년부터 2035년 중국 농업 전망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의 곡물과 주요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황 1호 문건이 핵심 과제인 시장 관측과 정보 발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조항 1호 문건의 중점 사업인 농산물 시장 관측 조기 경보와 정보 발표 강화를 실행하고 정보가 생산을 인도하고 얘기를 안정시키며 봉사 결책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자 일제 농업농촌부에서는 중국 농업 전망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양곡, 목화, 식용유, 설탕 등 20가지 주요 농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14호 시기와 2025년의 시장 형세를 총화하고 회보했으며 향후 10년 특히는 2026년, 2035년 등 중요한 연도의 생산, 소비, 무역, 가격 추세를 전망했습니다. 보고는 향후 10년에 량곡과 중요한 농산물의 종합 생산 능력이 뚜렷이 증강되고 다원화한 음식물 공급 체계가 더욱 완벽해지며 농산물이 공급과 수요가 높은 수준의 동태적 균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육 분야의 알곡 절약 실천 소식입니다. 농업농촌부는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행사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사료용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에서 절약은 곧 증산이며 손실 감소는 곧 소득 증대라는 인식을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현장 탐방과 생생한 사례 전달을 통해 알곡 절약의 기술과 성과를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일 전 농업농촌부 사육업 량곡절약 계열 행사가 가동됐습니다. 가동식에서는 사육업 량곡절약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는 것은 대식물관을 수립하고 국가의 량식 안전을 보장하는 등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료 지시 정신을 관철하는 구체적 조치이며 량곡절약 행동과 관련된 당 중앙과 공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시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료용 량곡이 량곡 소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사육업이 량곡 절약이라는 끈을 시속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계열 행사의 가동은 바로 좋은 업종에 동원령을 내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을 짊어지며 절약은 곧 증산이고 손실 감소는 곧 효익 증대라는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오래도록 공력을 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주요 산지에 깊이 들어가 생산 현장을 탐방하고 라이브 방송과 다큐멘터리 등 생생한 형식을 통해 정책 조치를 해석하고 실천 효과를 보여주며 전형적인 사례를 홍보해 량곡절약의 기술 성과가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인 경험이 곳곳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농촌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료용 콩깨무기 감량 및 대체 행동을 실시한 이래 전 업종이 힘을 모아 성실하게 실행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육업 량곡절약 중국행 계열 행사는 농업농촌부 축산수의국이 전국축산본소 중국사료공업협회 중국농업영화텔레비전센터와 함께 주최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육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이제 우리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4호 농촌도로 건설을 통해 민족 단결과 공동발전을 함께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도 3억 9,200만 원을 투입해 농촌 도로를 새로 만들고 개조했으며 지금은 모든 행진과 행정촌에 버스가 다니고 택배도 100% 연결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를 넘어 여러 민족이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단결의 길로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는 시종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4호 농촌도로 건설과 민족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심층적으로 융합시키면서 도로 건설을 틀어주어 농촌도로를 물자교류, 대중봉사, 융합촉진,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행복의 길로 만들어 여러 민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마음을 잇는 길을 건설해 민족융합의 고속도로를 활짝 열었습니다. 변경마을과 외진마을의 도로망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민족 대중의 출행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현재 전주 농촌도로의 총 길이는 6,975km에 달하고 향진 3급 이상 도로 통행비를 행정촌과 자연촌이 포장도로 보급률, 행정촌의 버스 통행률이 모두 100%를 실현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3.92억 원을 투입해 108km의 농촌도로를 신축 개조하고 10개의 위험 교량을 개조했으며 69km의 안전방호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G331 변경 개방관광 대통로 영정구간 등 중점 선로를 개통해 마을들을 연결시키고 마지막 1km를 뚫어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적으로 교류하며 심층적으로 융합하는 데 견고한 교통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동 7위의 도로를 잘 관리해 단결하고 공동으로 건설하는 구심력을 응집했습니다.
현향 삼촌 3급 로장제를 전면 보급해 여러민족 간부와 대중 당원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으로 도로 보호 관리, 환경 정비 및 안전 순찰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다방면으로 협동하고 전민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치리하는 그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왕청현은 홍색 민속 단결 시범 도로를 건설해 항련 정신 민족문화 및 도로 건설을 융합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과 도문시 백룡촌의 여러 민족 대중은 함께 도로를 수호하고 공동으로 치리하며 손잡고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정을 두텁게 쌓아 서로 의지하고 돕는 선명한 기층 발전 바탕색을 조성했습니다. 평안도로를 잘 수호해 민생행복의 따뜻한 바탕색을 지켰습니다. 상시화 보호와 정밀관리를 견지하고 농촌 도로안전의 보장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치부의 도로를 잘 운영해 공동부유의 새 엔진을 활성시켰습니다. 교통 플러스 산업 플러스 관광 플러스 여객 운수, 화물 운수, 택배 운수 융합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 전주 행정천의 버스 통행률과 택배 피복률은 모두 100%를 유지했으며 다섯 갈래의 여객 운수 선로 버스화 개조를 완성하고 총급 물류봉사소 천여 개를 건설했습니다. 네, 다음은 안도현 성강진의 덕화로군 과일 농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딸기 재배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있는데요. 이 전통 품종과 함께 향인 백설공주 같은 특색 품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결과 이 흰 딸기는 이미 이 농원의 금빛 간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바람이죠. 네, 하루 우리 150kg 내지 200kg의 딸기를 수확하며 우리 주민들이 과일 바구니를 풍성하게 하고 농가 소득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덕화로건 과일남세원 책임자 장지영은 몇 년 전부터 이 딸기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가격도 수시로 변동해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마다 재배 품종을 바꾸고 반복적인 시험 재배와 선별을 거쳐 최종적으로 향인, 백설공주 등 시장에서 인정받는 딸기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장지영이 소개에 따르면 현재 흰 딸기는 덕화로건 과일남새 농업원이 금빛 간판으로 됐습니다. 새로운 특정 품종과 전통 품종을 과학적으로 배합한 시도는 효익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농업원은 매일 150 내지 200kg의 딸기를 채집할 수 있어 현지 주민이 과일 바구니를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재배 농가의 소득도 늘려 명실상부한 치부 과일로 되게 했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요즘은 사과배 농가들에서 꽃 인공수분, 착과 관리 등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예, 앞으로 한동안 사과배 생산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농업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올해 우리 주 사과배 꽃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그 여름에 그 극심한 가뭄에서는 올해 그 꽃눈 분화가 잘 안 됐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나 그 올해 개화 시기는 네.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0: 네.
1: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개화 기간은
0: 네.
1: 길어지고. 또 그 나무 개체 지간이 차이도 많이 크고
0: 네.
1: 또 그 한 나무라도 그 꽃이가 피는 그 부위가
0: 네.
1: 일치하지 못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인공 수분한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꽃이 피는 그 시간은 지난해와 시기가 같지만 비슷하지만 이 꽃이가 피는 것이 뭐 한꺼번에 핀 것이 아니라
1: 예.
0: 시간을 들여서 피니까 아마 예. 인공 수분에도 많이 어려웠겠죠.
1: 네 예, 그렇습니다.
0: 네,
1: 예.
0: 네 그러면 인공 수분 지금 그 하고 있겠죠?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1: 금방 끝났습니다.
0: 금방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인공 수분에 우리는 화분이 필수인데요. 이 화분은 올해 어땠습니까?
1: 그 올해도 제가 지금 그 몇몇 그 중개상들이 그 순도하고
0: 네.
1: 발열 이런 걸 측정해 봤는데
0: 네.
1: 당지 화분은 다 그만큼 그 발열이 50% 이상이고
0: 네.
1: 순도가 90% 이상에 달해서
0: 네.
1: 매우 품질 보장됐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일부 그 인터넷에서 구매한 화분을 조사하면 되면
0: 네.
1: 그 순도가
0: 네.
1: 50% 이상이고 이하이고. 왜냐하면
0: 네.
1: 그 너무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0: 그렇네요.
1: 그리고 그 발열을 맞아도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분들 보고 이런 걸 사용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0: 네.
1: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0: 네.
1: 이런 분들 계속 이렇게 쓰면 짜라 그 피해볼 수도 있는데.
0: 네.
1: 이 세계가 나 왜 잡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보면 그 화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0: 네.
1: 작년보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별히 높았는데
0: 네.
1: 올해는 이 옛날보다 평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안전하게
0: 그렇죠.
1: 당지에서 그 아는 사람들 데서 싸고
0: 네, 그렇죠.
1: 나중에 혹시 그 이거 올해 안 썼으니까 다행히 써서 맛이 손실 보면
0: 그렇죠.
1: 피해를 어디가 보장받겠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 권장하고 싶은 건 꼭 그냥 당지에 싸서요.
0: 그렇죠. 예. 당지에 상가들에 가서 사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잘 예. 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
1: 예.
0: 아니면 뭐 우리 그 배상도
1: 예.
0: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영수증 꼭 착용이 필요하고 인터넷 구매를 하게 되면 필경은 외지니까요. 그 아마 뭐 그 인터넷으로 산 만큼 뭐 어떤 그 플랫 폼을 통해서 아마
1: 그것도 어렵습니다.
0: 그렇죠. 예,
1: 그리고 그 외지다 보니까
0: 예.
1: 그 찾기도 어렵고
0: 예.
1: 배상하는 그 시간도 경비하고
0: 그렇죠.
1: 모든 것이 그만큼 불편하고
0: 예.
1: 예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책입니다.
0: 그렇죠.
1: 예.
0: 아마 이런 빙타이라고 하죠.
1: 예.
0: 우리 이런 플랫폼에서는 해결해 준다 해도 제3자의 그 각도이니까요. 이쪽 말 저쪽 말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1: 아니,
0: 그것이
1: 그리고 또 그 뭐 검증해야 되고
0: 그렇죠.
1: 뭐
0: 오히려 예 당지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공 수분이 지금 금방 끝났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관농들이 해마다 인공 이 수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어떤 점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그 예전처럼
0: 네.
1: 그 단기에 일시에 필 때는 괜찮습니다.
0: 네.
1: 그냥 원래 다 인력을 동원하고 하니까나.
0: 네.
1: 근데 이게 올해처럼 이렇게 개화 시기가 길어지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처음에 피는 게 있고 늦게 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이 최적 그 수분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그냥 꽃이 피해서 그 4일 정도만 그 유효기에 제일 좋아요.
0: 네, 그, 최저 수분 그, 시기. 예.
1: 그러니까 그, 그 시기 지나면 그 수분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두가 마른다거나 퇴화된다 이런데.
0: 네.
1: 어렸을 때 개화식 한 처음에 핀 거 눕기까지 하면 그 열흘 됩니다.
0: 그렇네요.
1: 이럴 때는
0: 네.
1: 정말 꽃이 보는 필 때도 보입니다. 먼저 네. 피는 거는 좀 있고
0: 눈부터
1: 네. 피다 보니까나 또 이거 먼저 핀다는 거는 그만큼 이 꽃이 자체 품질이 좋고 실력도 좋고
0: 네.
1: 또 보면 그 좀 높은 부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그 정당 우세랄까 이런 아마 원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 이 우에 이런 것이 피는데 이럴 때는 또 많지도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요거 시기를 놓치면 이게 후에 그 우리 수분에도
0: 네.
1: 달리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자주 될 겁니다.
0: 그렇죠.
1: 이럴 때는 그냥 본인절로 꼭 들고 다니면서 먼저 핀 것만 먼저 찍어도 그 우리가 그만큼 적과도 나중에 적과 줄이고
0: 네.
1: 또 그 큰 과실 생산하기도 도움이 되니까나
0: 네.
1: 꽃이 피해서 한 이틀부터는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러면 그 큰 배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그 작은 그 과실이 우리 품 저 위치 높다 보니까
0: 네.
1: 나중에 인공 수분할 때도 그 어디서 빼놓을 줄 있잖아요.
0: 네.
1: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나 올해처럼 이렇게 날씨도 불안정할 때
0: 네.
1: 먼저 핀족도 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렇네요. 네, 해마다 같은 정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지난해 월동 정황, 지난해 나무 세력,
1: 네.
0: 또 올해도 이 기후에 따라서 꽃이 빨리 피고 늦게 피고 같이 네. 피고 천천히 피고 아마 그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차이에 따른 그 아마 인공 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꼭 최저 수분 시기를 잘 장악해서 힘들더라도 먼저 핀 거는 먼저 인공 수분하고 천천히 핀 거는 천천히 해서 우리 과일이 착과되는 데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1: 네.
0: 해마다 이렇게 하면 올해도 이렇고 내년에도 이렇고 후년에도 이렇다 이런 보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네. 네, 이 수분 작업과 함께 이 착과 후에 가장 중요한 과수원의 작업은 무엇인지요? 아마 이 적과 방법과 시기 언제가 좋은지 좀 말씀 주실까요?
1: 아, 적과 시기는 물론 빨리 하면 좋지만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먼저 한 거는 먼저 더 클 거고
0: 네.
1: 이러니까 그 먼저 보이는 것부터 하면 좋은데
0: 네.
1: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람이 적잖아요.
0: 네.
1: 그 적과 하는 건 이게 숙련공이 필요하고
0: 네.
1: 또 그래서 지금 또 관홍들이 보통 냄새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해마다 이 적과 작업이 점점 지체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0: 네.
1: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요새는 다른 사람과 일이 끝나고 해야 내한테 돌아오고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0: 네.
1: 올해는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0: 네.
1: 먼저 핀 것도 있고 늦게 핀 것도 있고
0: 그렇죠.
1: 이렇게 가나 어떤 집은 한 3회 4회 한 응수반 집도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조금 피고
0: 그렇죠.
1: 그리고 한 4일 지나 또 한 번 피고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안 피해갖고 그 인력들이 왔을 때
0: 네.
1: 할 수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분들 간 다음에 나머지 또 자기들 보충조를 한 이런 경우니까나
0: 네.
1: 올해는 그 먼저 본 자기과 손이니까나 보면서
0: 네.
1: 그냥 아침마다 한 번씩 돌 때 보면 어느 분 그 작과된 정황을 볼 수 있는 작과 상황에 따라서
0: 네.
1: 그 그만큼 그 처음에 반 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0: 네.
1: 꽃잎도 크고 그 꽃 그러니까 꽃잎 핀 게서 꽃 화발
0: 네.
1: 화발이가 세력이 또 잘 떨어다니죠.
0: 네.
1: 다른 건 다 떨어져도.
0: 네네. 네.
1: 그러니까 이런 건 남겨도 그 나무 작은 것을 따버리되고.
0: 네.
1: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인력이 지금 좀 긴장하니까나.
0: 네.
1: 그 사람들 순서 오기 전에는 작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0: 그렇죠.
1: 마음 좋고.
0: 네.
1: 그리고 또 그 아까 말했지만 그. 후회한 것도 그만큼 잘 보이지 않을까 그건 좀 길다 하고
0: 네.
1: 이래서 잠깐 될 수 있는 대로 보는 것도 할 수 있는 건 빨리

0: 해갖고
1: 네.
0: 그 부위에는 그 과실 경쟁을 줄이고
1: 네.
0: 예, 그리고 그다음 또 보통 그 나머지는 정상적인 그런 게 있지만은
1: 네.
0: 그 과총하고 과총
1: 네.
0: 이 사이 간격 다 20% 남겨둬가 20cm 이상 남겨둬갖고
1: 네.
0: 그 안전 결과나 그 입 확보량을
1: 네.
0: 해주면 아무래도 날씨가 이렇고 이랬지만은 네. 그래도 그 과실 비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어찌 보면 그 관농들한테 인력을 아예 안 쓰는 관농들한테는 꽃이 천천히 며칠 후에 피는 것도 좋은 일일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런 분 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면적은 작은 집은 낫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왜냐면 그 꽃이 먼저 핀 것도 있고 저기
1: 그렇죠.
0: 것도 있고 또 늦게 핀 것도 하다 보니까 네. 인력을 쓰려면 그것도 안 돼요. 애매하고
1: 네.
0: 또 안 쓰면 자기 힘들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작은 농가에서는 잘은 낫죠.
1: 그렇죠.
0: 그래서 한 3살 동안 그냥 부부간서에
1: 네.
0: 다니면서 해도 완전히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1: 그렇네요. 네. 올해는 이 꽃 피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인공수분 또 뭐 적과도 좋고 착과에도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사과배 나무의 정상적인 발육에는 영양 공급이 필수이죠. 요즘은 시비량을 줄여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그 사과배 생산할 그 옛날에 80년대, 네. 90년대 이때 제일 우리 생산 사과배 제일 면적도 최고고.
1: 네.
0: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것이
1: 그렇죠.
0: 없었고,
1: 네.
0: 이 재배 기술도 자기된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그 주산지 그 연구 기술
1: 네.
0: 그대로 갖다가 많이 썼는데.
1: 네.
0: 지금 보면 거기 좀 우리 그 많은 오차가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그 이 비탈에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그 관계 시설이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는 그 생산량이
1: 네.
0: 우리 지금 현재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여기 토양하고 기후입니다.
1: 네.
0: 토양은 우리 유기질 함량이 거기 2배 이상 되고.
1: 네.
0: 하지만 우리 그 제일 큰 단점이라면 이 생산기가 짧습니다.
1: 네.
0: 그래 이런 좀 극한 이 환경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선배들이 그만큼 많은 연구 노력을 거쳐갖고 지금 이 우리 가져왔는데
1: 네.
0: 지금 저도 여기 와서 거의 10년 동안 그 어떻게 그 조건에서 좀 더 네. 저 시비도 줄이고. 그 어떻게 말하면 인력도 적게 투입한 이런 연구를 해왔는데 보면 그 전반적으로 그 생산 저 비료를
1: 네.
0: 원래보다 절반 이상 줄여도 됩니다.
1: 네.
0: 완전히 가능하고요.
1: 절반.
0: 예. 네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우리 생산기가 그렇게 흡수하는 기가 짧고
1: 네.
0: 또 우리 생산량이 그 사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줄여야 되고.
1: 네.
0: 그런데 이 비료 시기는 그 자꾸 그 주차켄에서는 가스레 쏘고 또 어떻게 해라 하는데
1: 네.
0: 그거는 우리 여기와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1: 네.
0: 거기는 보통 8월 달이면 다 배 뜯고 시비하잖아요. 그러니까나
1: 네.
0: 가스레 비료를 줘도 흡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갖고
1: 네.
0: 저산양분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 연변에는 9월 25일에 따각 시작해서 따서 10월 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1: 네.
0: 10월 20 때부터는 이미 서리가 와갖고 입
1: 그렇죠.
0: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가스레 뭐 비료를 줘라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1: 그렇죠.
0: 정보고 이런 그 상식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저는 우리 여기서 보면 그 그냥 봄에
1: 네.
0: 봄에 그 청명지에서 땅이 녹잖아요.
1: 네.
0: 그때부터 우리 개화선
1: 네.
0: 보통 우리 4월 25선까지만
1: 네.
0: 비료 저 시용하면
1: 네.
0: 이것이 그 토양 속에서 그나 온도 따라서 그 그만큼 그것이 용해야 되고 흡수되는데
1: 네.
0: 그 25선까지만 주면
1: 네.
0: 그 우리 봄에 꽃이
1: 네.
0: 피고 잎이 펴지고 가자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비료 사용하는 이때 용 공급이 충족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좋기는 이 4월 25 좌우까지
1: 네.
0: 꼭 살펴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네. 올해 같은 경우는

0: 아마 작년에 좀 경제 효력이 낮아갖고 네. 많은 농가에서 좀 비료를 적게 한 집도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나 지금 그 우선 먼저는 이 이번에 그 백 후에 네. 제일 1회 농약 때 네. 좀 그거나 그 수용성 복합 비료에 네. 이런 것을 꼭 한 번에 같이 농약 사업할 때 보충했으면
1: 네.
0: 저 먼저 급한 거는 공급할 수 있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요 적과하기 전에
1: 네.
0: 적과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그 시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비량은 원래부터 좀 줄이면 돼요.
1: 네. 네. 아마 이거는 연면 시비가 되겠죠?
0: 네. 네. 네.
1: 네. 이 비료 효율을 높이려면 나무가 어느 시기에 양분을 가장 잘 흡수하는지 아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그 비료 흡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볼 때
1: 네.
0: 제일 많이 흡수하는 부위가 뭐냐면 네. 잎이하고 세 가지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과실은 실제로는 그 그냥 물이잖아요. 수이고잖아요. 수이고. 네. 그러니까 네. 물이 100분의 85 이상 거의 90 되는데
1: 네.
0: 이것은 물이가 관계 많고.
1: 네.
0: 그러니까 그 우리 제일 그 잎이 나오고 가 세 가지 자랄 때까지만 양분 흡수가 제일 많습니다.
1: 네.
0: 그거부터는 영양 생산에서 생산을 들어갈 때 7월 중순부터인데
1: 네.
0: 우리 여기를 보면 거의 7월 초부터 다 먹기 시작해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부터 가지 멎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꽃눈 분화가 시작된 겁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네, 최근에 많이 권장되고 있는 초생재배에 대해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초생재배 우리 과원관리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0: 그 초생재배하면 좀 네. 좋은 점이 뭐 100분의 99는 다 좋은 네.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 우리 그 연변의 과수원이 100분의 99가 다 산비탈에 있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그 7, 8대 집중 강우
1: 네.
0: 네. 그리고 또 봄에 보통 어떤 데 눈이 많이 오잖아요.
1: 네.
0: 눈이 왔다가 녹을 때면
1: 네.
0: 우리 표면은 녹고 밑에 땅은 그 심톤 녹지 않아 갖고
1: 네.
0: 그 표도수가 있잖아요. 그냥 막 그 어떤 마이 올 때는 좋은 것 같아도 그만큼 토양유실 대단히 심합니다.
1: 네.
0: 그 위에 그 물이 나갈 때 골짜기처럼 막 이렇게 뜨는데
1: 네.
0: 이런 경우를 했을 때 보면 그 풀 키운 과수원은 거의 뭐 유실이 없다고 봐야 돼요.
1: 네.
0: 그리고 또 이 초장 재배하면
1: 네.
0: 이 풀도 녹색 작물이다 보니까 나
1: 네.
0: 이 자기도 자라면서 그만큼 뿌리 부에다가 그 광합성 물질을 많이 보냅니다.
1: 네.
0: 그러면 이 뿌리에서 광합성 이 뿌리 부에서 뿌리의 광합성 물질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보면 풀을 주면
1: 네.
0: 토양 속에 유기물이 늘어나고
1: 네.
0: 또 이제 말했던 그 미생물균
1: 네.
0: 이런 종류가 대단히 많아집니다.
1: 네.
0: 그래 보니까나 이런 각종 미생물 다 자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분비한 효소를 넣어서 토양 네.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비료를 공급할 수 없는 미량 원소를 대단히 많이 그만큼 우리 이용하게 됩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 우리 그 과실이
1: 네.
0: 풍미가 있잖아요. 풍부해지다 보니까나
1: 네.
0: 그만큼 품질이 높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1: 네.
0: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 우리 이 사과배 옛날보다 거의 맛을
1: 네.
0: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그 단점이라면
1: 네.
0: 결국은 그 풀 베는 작업인데
1: 아, 풀 베는 작업.
0: 근데 지금 그 최근에는 그 이 풀 베는 기계가 대단히 선진화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올해 하나 기계를 사는데 뭐냐면
1: 네.
0: 이것은 그 전정 먹도 분쇄하고
1: 네.
0: 그러니까 전정 뭐 10cm 이하만 굵게 10cm 이하면 그냥 옛날에는 농가에서 다 이걸 주워내고
1: 네.
0: 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그냥 이걸 그 40마리 그 트랙터
1: 네.
0: 이거를 완전히 가능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지금은 농가는 다 이렇게 트랙터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다 목적 기계를 할 수 있는데 전정하면 전정 먹고 분쇄라고
1: 네.
0: 그 그냥 직접 그래서 유기물을 원래 그 과수원도 대비 돌려드리고
1: 네.
0: 또 이제 풀 나면 풀도 저리 지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좌우로 이렇게 막 이래 그

0: 과수나무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이 기계가 비싸잖아요. 한 13,000이니까나 약간 규모된 농가에서는 제초제 뿌리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1: 네.
0: 첫째, 두 번째는 안전하지 못하고 사람도 네. 해롭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 제초제가 우리말한 제일 발암 물질입니다.
1: 그러니까 네. 주사지.
0: 네. 주사지.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앞으로 이 기계가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네.
0: 인력도 줄이고.
1: 네.
0: 푸푸 뭐 전자목도 분쇄라고 이러다 보니까나 풀도 뵐 수 있고.
1: 네.
0: 앞으로는 정말 이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1: 네. 그 이 기계는 아마 그 보조를 받을 수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보게 되면.
0: 이게 아마 앞으로는 보급될 좀 량이 상당히 많은 그렇게 네. 그 정책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최근에는 또 드론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여러모로 좋은 기술, 좋은 장비 사용하는 것이 아마 사과배 생산에서는 그 인력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감하면서 우리 관농들에게 신심의 말씀 좀 부탁해볼까요?
0: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인공수분이 어렵게 끝났지만
1: 네.
0: 앞으로는 이 과수원 작업이라는 것이 한시라도 저 그러니까 좀
1: 방심해서는
0: 네, 방심해서는 안 되니까나
1: 네.
0: 이제부터 특히 올해 그 개화기 비가 왔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개화기 비 오는 거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특성병 네. 방제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 지금 원래 때려만 그 꽃잎이 다 떨어지고 하면
1: 네.
0: 권장했는데
1: 네.
0: 올해는 제가 그 지금 떨어지기 이제 시작할 때부터
1: 네.
0: 한 본래보다 한 3일 정도만 앞서서
1: 네.
0: 그 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네. 그래서 꼭 좋은 효과 봤으면 좋겠죠.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농업농촌부의 향후 10년 농업전망 사육업 알곡 절약 실천 우리 조의 아름다운 농촌도로 이야기 안도현 덕화로군의 특색 딸기 농사 그리고 지금 이 시기 꼭 필요한 사과배에서의 적과 비료관리 초생재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향 땅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소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바람도 잦은 철에는 우리 과수원의 밭에 어린 꽃과 새순이 상하지 않도록 한층 더 살뜰히 보살펴주기를 바랍니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오늘의 정성스러움은 분명 가을의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